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우리 큰 명절 추석하고 국경절이 오라지 않습니다.
0: 네.
1: 예, 예,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동화 악요 건뇌보신환 지하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대활동이 이번 이 명절 맞이 우대활동입니다.
0: 네.
1: 큽니다. 특대 우대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 우리 이렇게 그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1년치고 몇 번 없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1,000원씩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은 이용하는 것이 우리 병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많은 질병들 우리 그 쉽게 치료 안 됩니다. 몇 년 뭐 몇십 년 치료해도 마지막에는 그 병으로 사망된단 말입니다. 예. 심장병이든 완고성 두통이든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고혈압이든 신염이든 끝내는 그 병으로 사망되죠. 예. 왜 그런가?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0: 예.
1: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면 약과병이 맞아야 됩니다. 약과병이 맞으면 쉽게 치료할 수도 또 있는 병입니다. 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입니다.
0: 네.
1: 어느 한 가지가 진귀하지 않은 약재 없습니다. 이 25가지를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진귀한 약재 들어갔다는 그런 그 약이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이 확실히 좋은 약재가 들어갔다는 질량 보증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지약공장입니다.
0: 네.
1: 지약공장이 이 공장이 진짜 우리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제약공장인가 이거

0: 봐야 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이거 녹곡시에 부졸해서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기억력도 없고 해서 지금 근해버시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까빠까빠 기억력 없던 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냥 가슴이 그것도 침침하고 답답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근거리던 게 야, 지금 심장이 영 많이 좋아지니 마음 편안하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0: 근해버시 안에 쓰고 예, 그렇게 고서 가슴이 부채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잠이 안 오던 게 이게 심리를 몰래 싹 해결되고 마음이 안정됐다는 분들 많습니다.
2: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 콩팥이 좋지 않아서 그런 소변 차수가 많아서 예, 화장실을 자꾸 다니니까 잠을 못 자서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어진데 예, 이 근해버시안 쓰고서 예, 소변 차수가 어떤 지금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안 가니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몸이 급분한가 예,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0: 지금. 예, 그렇죠.
2: 예,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이 활동이 좋은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0: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되나서 예약을 사놓으십시오.
2: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련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네보시는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주약에 농체 부수가 심하면서 거기다가 이 현어 외숙도 받고 그리고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이 갑자기 심하고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0: 그 아주 그 치매 올 위험성이 높은 전조 증상입니다.
3: 예, 거기다가 이 또 신자에 좋지 않아갖고 소변 차수가 지나든지 그래 놓으니까 밤에 자지 못하니 전날 아침에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0: 맞습니다.
3: 시작이 되는 게 지금 이거 술라 시작이 돼서 효과가 상당히 빠르고 좋습니다.
0: 확실합니다. 이 약 쓰게 되면 예. 약재가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3: 들으니까 이 정도 현금 보존 우대활동 그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0: 저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3: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일대과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알겠습니다.
0: 네.
3: 수고하세요.
0: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나도 지금 건네버시 하나 좀 먹고 있습니다.
0: 예.
4: 애기 머리 좀 녹공세 부수시면서 머리 얼마나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많이 아픈지 그냥 날마다 생각하고 이랬댔습니다. 앉아서도 정신이 안 나고.
0: 네.
4: 근데 이거 먹었는데 한 석 달 먹으니까 정신 막 머리 많이 막아진다.
0: 네. 그렇죠. 이 약이 건져보신 환이 돼서 네. 머리 맑아지고 경력이 돌아오고.
4: 네.
0: 예.
4: 그래도 물건을 뒀던 것도 사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면 먹지도 못하고 이랬댔어. 근데 그게 때까지 생각해오더니
0: 네.
4: 인삼이 지금 탔어도 경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0: 이 약을 잡숫고 아들이 옛날에 아들이 네. 싸준 가락지를 너무 그 금가락지면 좀 다 쓸지 않습니까?
4: 네.
0: 안 까봐서 꽁꽁 싸서 잘 뒀는데
4: 네.
0: 그거 1년 넘어 못 찾고 그거 못 찾을까 이 할머니가 기체이 서시장 못 되는 할머니인데 너무 네. 속 탔습니다. 내 네, 벌써 네. 이 정도 됐는가 또 아깝지 않까 그 금가락지니까
4: 그렇지.
0: 아들이 싸준 건데 그래서 계속 날마다 얘기하던 분이 그게 생각나서 이 가락지를 찾아서 너무 좋아한다. 이 기억력 감퇴증이 있거나 치매 네. 초기에 있거나 뇌조직 위축이 왔던 분들은 네. 직접적으로 효과 봅니다.
4: 맞습니다. 그래 마음이 우울하면서 자꾸 어떤 데 막 무슨 오토텍에서 가방 막 진정도 안 되고 막 어떤 데
0: 그렇죠.
4: 울기도 싫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이 즉 가라앉아서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이
4: 맞습니다.
0: 오고
4: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심도 가슴도 예, 또 관심병이 있으면서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많이 황황했댔습니다. 그리고
0: 네.
4: 급할 때 마음도 막 같이 급해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많이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4: 그래 특히 또 나는 소변이 좀 잦은 데다 참기 바빠서 예, 자꾸

0: Kenda Marinda, Kutuzi Mazo, Matuka, Savanda Katalte, Marta Kushatra Mars, Kedo Kuzos, Kurunzos, Osunda. Horitari, Afume, Murupia, Tengin Papu, and get Madimada, and Madimada, Kandal to Mazo Sunda. Connect your honor to Rubber, Halton, Namusos, to Petanes, to Moksakur and Takeso.
1: 우리 활동 우리 큰 명절이 두 개 끼왔기 때문에 하는 우리 활동이 돼서 예, 이런 거는 이용해서 예, 싸놈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오늘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모두 건역하신 안에 저는 반년은 먹었습니다.
1: 네.
3: 예, 혈압 조절이 영살된다. 나는 녹음이 있어가지고, 예, 혈압이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골이 아프고, 골이 힘하고, 어떤 때는 정신이 대응한 게 오지럼증도 나고 이래 됐습니다.
1: 네.
3: 그랬는데 지금 그 오지럼증이 해결되고요. 골이 대응하면서, 예, 뭐, 어째 기억력이 없던 것도 기억력도 돌아온
1: 네.
3: 이하고 먹으니까.
1: 예.
3: 그리고 어디다 뭐 줬던 거 모르던 게 이거는 그러면 다이마이 쏟아들었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사변이 닫아가지고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콩팥이 좋았으니까 그러는지 사변을 하루 떠나게 가서 한 번에 뭐 두 번에 뭐 됩니다. 그리고 사무 달달까지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던 게 그 소리 나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소리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어떤 때는 숨이 아예 올라와서 이런 것도 고상했었습니다. 사람이 아마 나가 두드리면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3: 예예. 예. 그런 행사는 완전히 없어지니까 되나 속이 편안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3: 예. 그리고 이게 근데 보신 아닌데 소화도 잘 됩니다. 예.
1: 먼저 소화 잘 돼야 약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약들은 다 그 비위부터 치료를 하면서 같이 치료한다.
3: 예, 그런 것들이 합니다. 나는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어하고 밥을 먹어도 좋고 아이 먹어도 좋고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먹은 다음에 때리고서 딱딱 찾아서 먹고 밥도 먹으면 숙제지 못 먹어 됐습니다.
1: 네.
3: 그런데 지금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
1: 네.
3: 영 좋습니다. 예, 약이.
1: 네.
3: 그래, 이리 이번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1: 네.
3: 그게 민들이 기와 나가지고, 그래. 그래, 이미 약이 좀 있는데,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상당히 좋습니다. 참가하십시오.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도 이 건네 보신 환호는 쓴지 오란다.
1: 예.
4: 어째 썼는가 하면, 예, 그런, 이번에 그런 당간할 때 옥수수로 이렇게 해서 아침에 저녁에 밥에 먹고 나가서 그래서 저녁에 아이올 때까지 그래서 열심히 이 옥수수 바른 일 그렇게 팔이 저립대다.
1: 그렇지.
4: 그래, 그때는 그래서 약과가 되더라고, 소리. 임시 그래. 지나왔는데 지금 또 이때니까 다리 저려나고 예. 그다음에 또 혈압도 높고 가슴도 답답하고 침침하고 그다음에 또 비에도 소리 나고 소변도 답고 어째서나 예, 나이 드니까나 모든 게 다 불편합대다.
1: 그렇습니다.
4: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이 건네 보신 환호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여러 날 듣고 소리.
1: 예.
4: 그래서 어른은 예, 7달 먹었는데 예, 이 다리 저린 게 예, 이 너네니 와서 어떻게 저런가 뭐 밥을 이제 먹자니까
1: 네.
4: 이 젓가락을 띄고 숟가락을 띄는 것도 예, 저래서 예, 또 나고
1: 어, 그 정도입니까?
4: 예, 밥 먹었습니다.
1: 예.
4: 예. 그런 게 예, 지금 예, 이렇습니다.
1: 예.
4: 예, 가만히 볼까 내 걸로 예, 몰랐지만 근데 예, 밥 먹는 게 마야네 어째 예, 손을 털지 않는가
1: 예.
4: 예,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렇습니다,
1: 예.
4: 지금.
1: 예.
4: 그리고 소변 쌌던 것도 이렇고.
1: 로경이라면 괜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로경이 들어가면은 떨던 예. 사람들, 신경이 쇠약하던 사람들, 다리를 예. 부들부들 떨려서 걸음도 못 걷던 사람들, 이 싹 허리, 다리, 팔, 다리 다 맥이 옵니다. 그러면 자꾸 떨거나 예. 머리, 채머리 하거나 이게 다 나사집니다.
4: 예.
1: 예.

0: 그래, 비에 소리 나는 것도 이렇지. 가슴이 가서 하늘 답답하고, 예, 침침하던 것도 지금 이렇게 가슴이 시원합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이렇게 예, 반드시 못 누웠댔습니다.
1: 네.
0: 예. 예, 호흡이 힘들어서.
1: 예.
0: 어제밀로 누워야 예, 호흡하고 답답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니, 예, 반드시 누워도 예, 이롭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이렇게 예,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동이 영수했을 때다.
1: 예.
0: 그래서 이번 활동에 싸가우스에 예,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약공장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이다 보면은 뭐 어떤 약 들어갔다 다 쓰긴 다 쓰죠. 원래 그 표지 그렇습니다. 이 약은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약 성분은 어떤 게 들어갔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이거 다 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약이 제량대로 제대로 된 약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자면 뭘 봐야 되는가? 제약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1: 예,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예보신환은 동화악역 근예보신환입니다. 동화 근예보신환은 그 약종들이 진짜로 로경이 들어갔다면 로경이 제일 좋은 부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홍삼 들어갔다면 홍삼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예, 좀 오랜만에 전화드렸습니다. 어제 예. 전화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1: 예.
3: 전화 친 사람 많아서. 예. 우리 남편이 근래 보신환 이제 한 달 복용했습니다.
1: 예.
3: 예. 우리 남편은 원래 그 무슨 된다고 병이 많이 듭니다.
1: 여러 가지 병이 위암 걸린다던 예. 부위지 않습니까?
3: 그래서 그거에 또 선생님이 그 강의하는 약이 별로 맞다. 이렇게 좀 더 썼더니 못 썼습니다. 당연히
1: 썼습니다.
3: 그래서 별로 어제 허전도 맞지 않고 그저 그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장을 이야기 또 선택했습니다.
1: 예.
3: 예. 예. 우리 남편이 혈압이 원래 높은데 지금 혈압은 높지 않습니다. 예.
1: 예.
3: 혈압이 정상인데 그저 210에 그저 75 이렇습니다.
1: 됩니다. 그러면.
3: 예. 그래 왜 다른 면 괜찮은데 어째 몸에 그냥 열이 나서 영 피곤했습니다. 그,
1: 예.
3: 그거가 또 다냐고 어째 같이 보내도
1: 치온은 치온길로 재봤으니까 진짜 열이니까
3: 아니 그거는 안 재봤는데
1: 열이 나는 있어서. 감이 들죠 예?
3: 예, 예.
1: 그게 몸에 허열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 몸에 더워나고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코안이 마르고 몸이 후끈후끈하고 그 허열입니다. 쓸데없는
3: 예,
1: 열이랍니다.
3: 그래서 예, 뭐 아무 약 없었는데 그 다음 이 약을 보니까 예, 그 열이 없어졌습니다. 예.
1: 원래 그런 열을 없애는 이 진인화라든가 렌츠라든가 뉴방즈라든가 이 약이 들어가서 몸의 허열을 싹 청열해버립니다. 예. 칭热 제도합니다.
3: 예.
1: 해결됩니다.
3: 아, 그래요. 예. 밥을 그거 해도 태생에서 밥을 잤을지 못해서 그러면
1: 원래 위가 좋은 분이니까.
3: 이게 단백도 비싼 거 맞고, 그 다음에 또, 그, 저도 써도 뭐, 좀 불편하게 남성과 이사를
1: 예.
3: 비싼 단백도 먹고 쓸데없는데, 그니까, 비싼 사람도 이제 이 약을
1: 먹고. 예.
3: 바보 얘기해도 공평하게.
1: 이 약만 꾸준히 쓰시오. 이 약에 25가지 예. 그 환자분, 나타나고 있는 증상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약이 종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3: 네. 네. 그래서 내 이야기 정말요.
2: 네.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네.
3: 예, 알았습니다. 예, 적용하겠습니다.
1: 네.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연변의 변화와 발전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새 시대의 숨결을 안고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는 연변, 최래령 가수의 새 시대 새 연변 보내드립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인생이라는 여정이 더욱더 아름답겠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여정.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푸른 들판으로 나가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들놀이. 모두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어서 황운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놀이 보내드립니다.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입니다. 민족문화, 민속음식을 맛볼 수 있는 연변이 더욱더 번영부강하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김도균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지난날의 추억은 은은한 향기처럼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리움을 담은 노래, 빵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따뜻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리기준 작사 최군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전용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밝은 내일을 노래하는가요?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엔변 좋을 시구 보내드립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뜨거운 정을 안고 유유히 흐르는 해란강. 이어서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해란강 고향의 강이요 보내드립니다. 김정연, 김향룡, 오해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노래들처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시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삼월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경...

연점산, 청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 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맥음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진츨타이 혈배강 예, 두 가지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상에 따라서 황진츨타이 쓸 사람 또 그것만 쓰고 혈배강 쓸 사람 그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상에 따라서 하는 거는 꼭 저한테 와서 진단,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제가 추천한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츨타이는 말 그대로 황금보다 귀한 이런 혈전을 녹이는 타이다. 예, 황진츨타이. 타이란 게 펩티드죠. 제일 작은 분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섯 과학 사는 분들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그럼 아홉 과학 되죠. 130을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그 젤 마이시 하루에 두 번 씻어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황진츨타이는 옆에다 큰 글자로 펜탄 푸옌와라고 딱 썼습니다. 펜탄 우리 반신 못 쓰거나 당화됐거나 이것을 회복해준다는 이런 고대 이런 아주 경전방입니다. 경전 처방이죠. 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경전 처방이란 건 어제 경전 처방이라는 거 더 개변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중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책에서 수록된 이런 경전 처방은 정말 다년간 이런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서는 딱 이렇게 하면 요 환자는 치료된다. 이래서 경전 처방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공농 주치도 중풍 탄환, 중풍에서 탄환되거나 대소변만 받아내거나 그다음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가거나 네, 결국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걸 치료해 준다고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열과학 쌓는 분들은 열과학을 더 드립니다. 15과학에는 20과학을 더 드리는 동시에 침구 8번 따라갑니다. 우리인데서는 침 놓는 것이가 환자분들이 증상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연길신에 있는 분들은 불편한 걸 고려해서 우리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리고 외지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맞기 때문에 능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천, 군춘, 도문 이런 데서 와서 많은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지금이 예, 지금 환자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혈배강은 전문 관심병, 우리 관심성맥완 이렇게 큰 글자로 썼습니다. 예, 관심병, 이런 협심증, 여러 가지 심장 방면의 문제, 특히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서 90% 이상 막혀서 쯤밖에 없다. 쯤만 있으면 혈액이 건네갈 수만 있으면 몽땅 그것을 약 효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약은 500돌든 제일 작은 분자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돌든에 대해서 아래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예, 그래서 우리 그 혈배강 쓰게 되면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특점입니다. 우선 단행간 경영하면서 우리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는 분들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혈압이 막 올라와서 바쁘다 할 때 우리 혈배강 두 알씩 탁탁 잡수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심장 주자를 이미 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가지 뭐 타딘가이나 아스피린이나 또 불릴레 약이나 예, 그 다음 폴리오이나 예, 이런 약들을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약들은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우리 간, 콩팥이 따답 잘못됩니다. 간이 나빠지게 되면 혈압은 자꾸 더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이 처방을 쓰게 되면 예, 그런 약들을 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열과학 사는 분들 열과학을 더 드립니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혈배강 먹전이 그 가격이가 398원 제일 눅습니다. 그래서 또 약도 많이 드리고 이 기회에 빨리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혈배강은 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10과학은 10과학 드리고 20과학은 40과학 더 드리고 서른 곽에는 70곽을 더 들으면 100곽 가게 되죠. 예, 그래서 혈배강은 평상시에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보게 되면 자꾸 한 알씩 잡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두 알씩 잡수세요. 적감에 가량해서 잡수고 혈배강은 하루에 열 알 잡수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좋은 약입니다. 이게 안에 단삼, 삼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선 디왈 작용 다 한다고 뜻입니다. 500도를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혈압이 막 올라갈 때는 또 두 알 잡수고 또 두 알 잡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열 알씩 잡습니다. 예, 그래서 서른곽 사는 분들부터 우리 또 침을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20곽 이상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이 자문 전에 자문하시고 예, 2880018번에 전화해서 딱 결정하는 분들은 공장 측에서 또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예, 날짜는 다 좋습니다. 뭐 날짜 거의 뭐 도달해가지고 이렇게 후대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날짜 나쁘면 가지지 않아도 일 없습니다. 예,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공장 측에서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기 때문에 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예,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직접 러호차장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종이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에 꼭 전화해서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또 진료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병원에 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꼭 전화치고 예약하고 왔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2880018번 이 기다 전화해서 저하고 직접 또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황진수한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떠얼둔 이거는 우리 의학상에서 분자식을 떠얼둔이라 합니다. 분자 크기를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분자를 말하는 게기 때문에 분자란 건 엄청 작죠.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네, 말씀 주세요.
2: 예, 네, 좀 선생님께 몇 가지 좀 얘기하자고 호전된 반응.
1: 예, 예, 얘기하세요. 예.
2: 내 처음에는 이거 반신 반에 하고 약 아이 먹었댔습니다. 근데 이 풍 맞아서
1: 네
2: 그래
1: 점점 더 심해질까
2: 아이 되겠다 암 예. 개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 이거 몇 통

0: 먹으니까.
1: 네, 예.
0: 말하는 게 좀 괜찮습니다.
1: 어, 지금 말 잘하게 되죠. 예.
0: 예.
1: 알아듣을 그래, 수 있죠. 예.
0: 그래고 그다음에 이 골이 아프던 것도 식으면 하나도 아예 아픕니다.
1: 네.
0: 그리고 저기 내 그런 요실금도 있었습니다. 약하던 배맛이.
1: 네.
0: 그래갖고 그 약을 먹은 게 어떻게 돼서 이럽잽니까?
1: 네.
0: 그래 나는 오야 이게 푹 맞은 것도 이것도 되는구나 해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 화장실도 미네 못 댕겠습니다.
1: 아 화장실 출입 다 댕기기 바쁘고. 예.
0: 네. 댕기 지금은 아주 잘 댕깁니다.
1: 네.
0: 예. 네. 그래 나는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1: 네. 앞으로 꾸준히 있으세요. 치료 더 잘 받으세요. 예. 예. 점점 좋아집니다. 예.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개미 떠오르던 이걸 설명드리자면, 일단, 어느 걸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 단선 디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심자람 색이 나쁜 사람들은 단선 디월, 호르몬이 계속 엮고 다닙니다. 바쁠 때면 인차 단선디와 혀 밑에다 딱 물게 되면 인차 괜찮아집니다. 왜서 그런가? 단선디와리가 분자량이가 영 작기 때문에 이 단선디와 우리 약상에서 분자량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 그 단선수라는 게 있습니다. 단선수는 분자량이가 얼마인가? 198 떠오르돈입니다. 엄청 작지요. 그리고 단선통이라는 거는 이게 RA라는 게입니다. R라는 게 RG란 말입니다. RGA 이 분자량이가 어느 만큼 가면 294.34떨든 됩니다. 그 다음에 단펜수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펜수안 B입니다. 이 분자량은 718.62떨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선디원 안에 단삼, 삼칠, 빙펼 이 세 가지 그 약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37쪼다이란 그 RE 분자량이가 얼마인가? 400떨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입의 구강 안에 그 점막 조직이 그 이런 분자량이가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해서 직접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이가 얼마나 큰가? 1300떨든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하는가 하면 1300떨든 아래에 되게 되면 작을수록 거기별로 통과할 수 있다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선디와 효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거는 이 약재마다 이런 떠오르더니가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 따져서 500 떠오르더니랍니다. 기술은 우리 다 분자가 다 작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약재는 장기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분자량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분자 그거보다 좀 작으면 되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이렇게 혈배강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혈배강, 예.
3: 예, 예. 저는 이게 녹음물이 있으면서 이게 머리 너무 아프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조금 많고.
1: 네.
3: 그러니까 혈압도.
1: 네.
3: 예, 저는 혈압 환자다 했는데 혈압도 불규칙하고 이렇게 반복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이래서 엄청.
1: 맞습니다. 녹음 올 때면 그렇습니다. 예.
3: 그런 말입니다.
1: 네. 예.
3: 얼마나 고혈압 환자도 아닌데 혈압도 막 위에 혈압이 200 넘고 아래 혈압 막 100 넘고 아래 넘고 아까 막 내 글루도에 막 머리 꺼내서 막 내 몸은 내 자신이 어쨌으면 좋겠지도 막 모르겠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다른 병원에 약도 또 막 많이 중약도 먹고 이랬는데 효과 보지 못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단을 확실하게 받고 서리게 저기 혈배광하고 이 건심 건신고름 먹고 나니까
1: 네.
3: 와, 이 친구까지 같이 저기 치료받고 나니까 효과가 빨리 저기 효과가 서 엄청 좋습니다.
1: 네, 제일 위험한 고비를 건네갔죠. 예.
3: 네, 그리고 저는 또 특별하게 좀 아픈데도 많았으니까 뭐 어깨도 네. 많이 아팠고 뭐 네. 손 쓰지 못하고 뭐 세수도 바로 못하고
1: 손바닥도 갈아봐지고
3: 네, 옷도 바로 못 서있고 네. 엄청 뭐 진짜 많이 울었죠. 고통 겪었다고
1: 예, 울면서 왔지.
3: 예. 네, 고통 겪어본 사람만은 그 심정 알지 모른다 말이다. 거기다 예. 손까지도 많이 가렸고 이래. 저는 아픈 것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이게 혈대강하고 건심만 먹고서 진짜 많이 좋아.

0: 많이 좋아졌죠.
1: 예. 그런데도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심으려고 하면서 또 선생님이 또 그 내 또 몸에 수리까지도 많았대요.
0: 그렇죠. 예.
1: 예.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그쪽이 또 밀반으로 저기 몸에 수분 또 빼줘서 그 몸에 수분 빼주니까 또 어찌 가벼운지
0: 그렇죠.
1: 얼마나
0: 제가 그 예, 예. 그건 밀반입니다. 그거는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처반인데 그거 탁 떼주게 되면 그 오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하루 딱 쓰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몸속에 습하고 가래하고 예, 이거 몽땅 끄집어내갑니다. 예.
1: 그거 빼니까 어찌 몸이 가벼운지 내가
0: 그렇지.
1: 몸이 습이 많고 물을 마셔도 걸어도 그 배에서 나는 철렁철렁 소리 날 정도
0: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저도 이 선생님이 저기 친구도 또 같이 하면서도 뭐 어찌도 저기 한 달을 가족들은 잘 돼야 해서 마음도 치료되면서
0: 예.
1: 몸에 그 저기 건강까지 제법 돼서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예, 지금 운동하느라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1: 선생님 만난 게 저는 예.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0: 행운이죠. 예, 이거 잘 만나야 됩니다. 예,
1: 예. 이 선생님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이게 저기
0: 그렇죠.
1: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0: 예. 아. 그냥 굽은 길을 걸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
1: 아우, 그렇지. 나도 좀 살짝 굽은 길을
0: 살짝 걸었죠. 살짝 걸었죠. 예,
1: 네.
0: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되게 많이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짝, 살짝 걸어가서.
1: 그래서 청량 조금 많이 먹다가 혈압이 점점 더 올라가면 이게 내게 알맞다 하고
0: 싶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1: 이래서 혈압은 그 혈압도 좀 확실히 딱 내려가고, 지금 무슨 혈압도 정상으로 된 상태에서 건강은
0: 네.
1: 땀이도 잘 오지 그 아픈 그렇게 내 마음이 엄청 아팠는데도 예. 이 땀맛이도 좋고
0: 네.
1: 일도 잘 보고 하니까 저게 뭔가 이 진과 약이가 다 잘 맞아떨어졌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1: 네네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농적 전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1: 너무 건강해서 예, 하루하루 영수롭게 보낸다. 예, 놀라도 다니고.
0: 그렇지.
1: 그때는
0: 예.
1: 어디 놀랐거든요. 자기 몸도 막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고통 것말로 다 못 표현한단 말이죠.
0: 맞습니다. 예.
1: 예,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 조금 그게 다 먹고 나면 또 주문할게요.
0: 예. 네. 건강하세요. 예, 예,
1: 예.
0: 예,
1: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이 떠오르던 본다 할 때, 우리 위장도 어떤 때는 거기 뭐 점막 조직이 파괴되고 그걸 수복할 때문에 그 조엔 단백 타이라는 게 거기면서 형성됩니다. 이 조엔 단백 타의 크기가 얼마인가? 1000도르 내지 5000도르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라면 이도수 맞지 않습니까? 이도수 분자량인가 5700도르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수는 이만한 5700도르이면 능히 거기면서 흡수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다. 이도수 맞을 때는 보통 배 거기다 놓지 않습니까?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0: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3: 야, 예, 저기 뭐입니까? 예사가 늦었습니다.
0: 아, 예. 괜찮습니다. 예.
3: 그래서 예, 우리 집에 아저씨가 예, 예. 저기 작년 5월 전에
0: 네.
3: 이렇게 저기 뭐입니까? 부유와 쬐끔 뭐입니까?
0: 그래.
3: 한다시피 그런
0: 어머님 벌써 저한테 전화 왔지 않습니까?
3: 예. 예. 그래 저기 뭐니까 3월 달에부터 약간 오는 게 알기 때다. 그 나는 부위라 하는데 본인 애래서 그냥 누구다가 쓰리. 저기 뭐니까 딱 5일 전에 안으로 저기 이전에 자기 살다 왔던 게 또 저기 오른쪽이 또 이래 왔어. 저기 뭐니까 글상도 얼리 못이 됐습니다. 그렇게 올라도 못 가고 그렇게 알기는 거. 아이 된다고서는 저기 그다음 바빠놔서 이튿날이면 얼절이고 뭡니까?
0: 네.
3: 그래 저기 전선생님 전화 쳤던 게 아유 얼절날에 와서 저기 주사 놓고 그런 게 얼마 나셨습니까?
0: 아 침 났죠. 예.
3: 침이
0: 네.
3: 그 사람 말을 이렇게 한다니까.
0: 네. 그럴 수 있습니다.
3: 그래
0: 예.
3: 친구를 두고 와서 그래 같이 방 저기 놓고 그래고 소리 그런 게 안으로 얼 올 저부터 나 두고 담고

0: 백항 그거 약 밥 썼고 그 항진 따사에
1: 항진수산 타이밍 같이
0: 쓰고 있다 에 얼마나 빨리 효과 됐습니까?
1: 그렇죠.
0: 보존 됐습니까? 지금 오늘 무슨 펀펀한 사람 같은다.
1: 저도
0: 이 부여하다 전화 안에 부여한 거 저기 그래 치료했다고 말해야지. 별 거짓말 같아요. 지금 무슨 앞니도 부어서
1: 예, 본인 절로 잘 모릅니다. 예.
0: 예. 그저의 영 좋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거리나 이렇게
1: 네. 벌써 지금 바탈라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0: 딱 그도 애찹대다.
1: 예.
0: 그도 찬이 소리 그래 고사했지 그만입니까?
1: 네. 영 군부도장에서 춤출 때라니 그랬지 않습니까?
0: 영 좋아. 난 어서는 이러는데 무슨 약 자꾸 먹겠는가며 어쩌노이도 내 재포에 올까봐 겁이 났어.
1: 그래 그래 잡싸야 됩니다. 계속
0: 그거 잡싸야 되는데 지금 또 셀로 나와 그때 그래
1: 한진산타인가
0: 예. 그거 잡수고 소리 남아 얼마 빨리 나왔습니까?
1: 그래 그래
0: 예 그거 이 그래 또 싸자 소리 그랬다.
1: 예. 그래서 어제 결정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숨을 막 살려고. 예. 알았습니다.
0: 예. 게임은 나사스가 무슨 저기 어째 뭐 자기 아, 자기도 뭐 부여한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지금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나도
1: 예.
0: 이름인데
1: 예예예.
0: 이름인데 야,
1: 그렇지.
0: 자꾸 쓰겠는가?
1: 그냥 써야 됩니다. 하여튼 연세는 많지 않습니까?
0: 제프이라도 이래 올까 봐서 더 써야 된다고 얘기나 해주세요. 내 말은 기밖에 해드리니까.
1: 네. 그래서 제일 큰 활동 지금 참가했지 않습니까?
0: 예.
1: 숨과 예. 활동.
0: 그래 참가하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네.
0: 예.
1: 건강하세요.
0: 예. 예. 예. 선생님이
1: 예.
0: 이 의미는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1: 아 예. 뚜뚜미 이래 전화 쳐주셔.
0: 예.
1: 예. 건강하세요.
0: 예.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분자 시기가 어느 장기 인체의 어느 위치 거기에 따라서 분자 시기 어느 마에 작다 이겠습니다. 우리 약재도 그렇습니다. 뭐 특히 우리 단삼 삼칠 같은 이런 약재는 분자 시기 작아야 됩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입에서 이런 씹는 동시에 이것이 인차 흡수돼 가지고서 이런 심장 혈압 이것을 조절해 줘야 되죠. 그리고서 우리 초임계 그 류체 추출 기술이라는 겁니다. 예, 이걸 해가지고서 전형적인 중약제에서 500도 작은 분자로 추출해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그 우리가 우리 집에서 지금 혈백항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환자 보험증이 다른 사람보다 들려 이거는 선천성 고혈압입니다.
1: 아, 선천성 고혈압이?
3: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혈압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거 고려가 많이 했습니다.
1: 예.
3: 또 혈압을 내서 우리는 저 이분은 각종 난관을 꺼냈습니다.
1: 네.
3: 특히 혈압이 높아서 대학시험에서 미끄러졌고 예, 대학시험이 첫째 미끄러졌습니다. 예, 두 번째 했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어떻게 기억이나 넘어갔습니다.
1: 예.
3: 갔는데 게 우리는 어때 혈백항을 썼는가?
1: 네.
3: 그 저기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1: 그렇지.
3: 예. 혈백항을 썼습니다.
1: 예.
3: 그거는 어땠는가? 우리는 그 이나 분리하고 그 저번 디핑이
1: 저번 디핑이
3: 랑 같이 썼습니다.
1: 네.
3: 그거 20년 썼습니다.
1: 어.
3: 그러니까 병원에 갈까 이거 진짜 오래 썼다고. 또 우리 집에서 선전 그 뭐니까 전해시엔 페다가 있습니다.
1: 전해시엔 페다 있죠.
3: 오래, 예. 그리고 이러냐 오래 쓰면 다른 병이 올 수 있는데 이 혈압약 바꿀 수 없는가. 아니 근데 저 고혈압 지금나 찾았는데 어떻게 이거 바꿉니까? 20년이나 썼는데.
1: 네.
3: 아직도 아이 바꾸면 다른 병이 온다지. 아, 이게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자
1: 예.
3: 선생님이 방송을 들어보고, 아니, 이게 진약으로서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이랬다. 또, 우린 다른 사람보다 선천성 혈압이 이거 어떻게 낮추냐, 정말 웃기 많이 했습니다.
1: 네.
3: 아, 근데 정말 혈액항을 싸서 썼는데, 9달 썼습니다.
1: 9달, 예.
3: 예. 예. 9달 쓴 다음에 보니까, 혈압 재보니까, 지금 혈압이 좀

0: 장사해야 돼요.
1: 장사해야 되죠.
0: 예. 예. 그래서 이게 나사서도 이거 선전성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또 혈압이 안 낮아지면 노시사에 오면 또 어찌입니까?
1: 그래, 그래. 예.
0: 예. 예. 우리 집 보안신이 60이 노시사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면 이 지금 80 옵니다.
1: 이제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그날에 우리 보니까나 뭐 한알씩 썼다면서요. 우리 환자들 예, 다 두알씩 씁니다. 두알씩 쓰면 더 빠릅니다. 예. 효과도 좋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왔다 간다면 두알씩 씁니다.
1: 네. 예. 예, 우선 혈압이 끊은지 전문의도 보니까나 5달 된 다음에 말합니다.
0: 예.
1: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두알씩 쓰면 언능 더 빨랐겠는데 예. 예. 어서부터 두알씩 쓰세요.
0: 예. 예, 길에 혈압 정상 때도 오면 좋습니다.
1: 그래, 그래. 예.
0: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 노출사 어느 과장 중에
1: 제피 잡고 오죠. 예.
0: 그, 예, 예. 제피 오면 이 나이에 또 제피 오면 어떻겠어요?
1: 그렇죠. 예.
0: 길에서 예, 이 약을 썼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마음이 정말 깊어요.
1: 이번에 황진수한테 같이 일소문에 쌓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같이 쓰면 효과 더 빠릅니다. 예.
0: 예. 그래서 우리 집에 강 짜서 지금 우리 집에서 정말 약 쓰고 있는데 이 우리는 서약을 아이 먹어도 좋습니다.
1: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0: 중약으로서 예 중약을 먹으니까 중약에서 또 선천적 고혈압인 게 어떻게 아 서약이
1: 대부분 우리 환자들 보기엔 서약을 오래 써서 젤리세라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0: 이게 배다고 지금 소변도 올라가고 이랬다. 그래서 이 약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데 선생님 이거 듣고
1: 맞습니다.
0: 정말
1: 일단부터 무슨 의문점이라면 있으면 수시로 저한테 직접 전화와서 문의하세요. 그럼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예.
0: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1: 네, 예.
0: 우리 예, 황진수한테
1: 때
0: 예. 예. 우리 한번 노시사에 와서 우리 집에서 지금 이 저기 이 몸을 쓰기 바빠한데 이게 다시 오면 예, 이제 다시 하면 우리는 그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1: 네, 옆에 사람에.
0: 전체라고는 딱 될 수 있거나.
1: 그렇지.
0: 그래서 황진산 태가에 노시산 치료에 좋은 있다나에 이번에 이거 쌌습니다.
1: 예,
0: 우리가 어쨌든 꼬링, 예, 꼬링입니다. 이제 다시 걸리면 이 노시사에 얼마나 사람 정말 이 암보다 아무는 그래도 네. 동작이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근데 노시사 나도 두 번 왔다 갔는데 이제 다시 걸리면 누울 수밖에 없지.
1: 어머님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예. 네. 다음에 전화 해주시죠. 네.
0: 예.
1: 건강하세요.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선생님. 예.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길을 나누어 김오래를 찾으러 나갔다. 하지만 전사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는 그가 손에 풀을 꼭 쥔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다. 그가 왜 여기서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이제는 리행도가 이 소부대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리행도는 강에서 온 이 영웅을 묻기로 결정을 하였다. 여윌대로 여윈 김우래의 시체를 묻으며 두철추와 리소호, 리행도는 서럽게 울었다. 두철추와 리소호에게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사람이고 리행도에게는 김우래가 영웅이자 진기와 같은 사람이었다. 리행도의 마음에는 애정이 금방 싹트기 시작했을 뿐이야.

힘들고 어려운 나날에 생긴 희극이다. 장국도는 매우 고심하여 미끼를 던졌건만 뜻밖의 분노한 코끼리가 걸린다. 빙덕현은 마음을 추스르며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자기 한 참모가 전화로 사방면군 장국도의 비서가 찾아왔다고 보고했다. 조금 지나 호위병이 한 사람을 데리고 층계를 올라왔다. 그는 깍듯이 경례를 하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장주석 동지의 비서 황초입니다. 명을 받고 백문 단장을 뵈러 왔습니다. 백덕회가 쓱 훑어보니 젊고 잘생긴 군관이었다. 갸름한 얼굴은 하얀 말쑥하였고 서글서글한 두 눈은 총명하고 영리해 보였다. 백덕현은 그와 악수를 나누고 나서 화덕 옆으로 자리를 권하였다. 황초는 앉자마자 거침없이 말주머니를 풀어헤치었다. 후배로서 그동안 이름난 백군단장을 흠모해왔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다며 백덕현을 주워올리었다. 백덕현은 황초의 인사가 끝도 없이 이어지자 말허리를 끊었다. 다 한집안 사람인데 그렇게 레이를 찰 필요는 없어. 레이라니요? 황초는 더 목소리를 높였다. 일방병군이 장정 시작해서 만 8,9천리를 헤쳐오는 동안에도 백군단장께서는 요새를 무너뜨리고 거점을 빼앗으면서 명성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홍군을 물론이고 적들도 간담이 선을 했지요. 장주석께서는 늘 백군단장의 얘기를 하면서 이곳에 생활하시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어 몇 가지 물품을 좀 보내왔습니다. 그랬어? 고마운 일이군. 백덕회가 말했다. 황초는 호위병이 나가자 백덕회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물었다. 백군단장께서는 회리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참가했죠. 백덕현은 왜 이런 걸 물어볼까 생각을 하면서 대꾸하였다. 그때 처지가 좋지 않으셨죠? 황초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처지라니? 무슨 처지 말이오? 이 젊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다니 정말 뜻밖이었다. 황초가 웃으면서 말했다. 억울하게 당하고 보면은 즐거울 리가 없지요? 백덕현은 거친 눈길로 황초를 바라보았다. 비판을 좀 받았을 뿐이요. 그런 일쯤이야 우리 당에서는 내사는 일이지 않소? 어? 비판받는 일이야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황초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만약 불공평하다면은요 안타까운 일이죠. 별일 아니죠. 백덕회가 말을 받았다. 잘 싸우지 못했으니 비판을 받은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더니 백덕현은 황초를 쏘아보며 말했다. 왜? 회리회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요? 중앙에서 동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요? 그러자 황초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장주석께서는 백군단장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백덕현은 딱딱한 얼굴로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오랜 전에 만난 적도 없어. 황초는 과감한 공격이 먹혀들지 않자 기세가 한풀 꺾이었다. 하지만 맡은 일을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애써 기운을 냈다. 황초는 재빨리 말머리를 돌리었다. 일 사방민군이 합류하고 나서 확실히 힘이 커졌습니다.

0: 하지만은 행동 방침이 정확해야 할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병력이 아무리 많아봤자 안 되지요. 팽독의 얼굴에 경멸의 웃음이 스치였다. 황비서,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오? 응? 황초는 좀 거북해하면서 우물쭈물 대답하였다. 아, 제 생각이라기보다 장주석 생각인데 역시 남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주석께서는 항상 북부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남쪽을 정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 들어맞는 전술인지 알고나 있어? 팽독해가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그건 제갈량이 종나라 후방을 튼튼하게 했던 방법이요. 우리는 지금 근거지도 없는 형편인데 그런 후방이 어디에 있단 말이요. 황초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방망이 얻어맞은 듯 놀랐다. 하지만 위험 있는 장군 앞이라 레이를 갖추어 몇 마리 주워 삼기였다. 아, 백군단장 동지, 북진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호종남 군대는 장계석의 직계 부대로서 무기며 이런저런 장비가 훌륭하고 전투력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병부대는 장비가 뛰어나고 훈련이 잘 되어 기병들이 군도를 차고 초원을 달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백독현은 얼굴에 노기를 띠고 황초의 말허리를 잘랐다. 왜? 백군한테 어리 빠진 거요? 응? 황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정세를 판단할 때는 언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주석께서 거듭 말했듯이 소베트 운동은 이미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장주석께서는 또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좌경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 가장 큰 비극을 낳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팽독현은 적이 놀랐다. 이런 분내기가 혼자 생각으로 떠버릴 리로는 아닌다 싶은데 말이야. 팽독현은 입을 꾹 담은 채 말이 없었다. 황초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일으켜 층계 아래에 대고 소리를 쳤다. 호위병, 가져온 것들을 좀 들고 오세요. 그 소리에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호위병 둘이 올라왔다. 한 사람은 큰 자루와 작은 자루를 하나씩 메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묵직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황초는 웃는 얼굴로 작은 자루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건 말린 소고기 수십 근인데 맛이 좋습니다. 그러더니 큰 자루를 가리키었다. 오호, 이것은 흰살인데 몇 대 잘 될 겁니다. 우리 장주석께서 천섬 근거지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다른 호위병한테서 묵직한 가죽 가방을 받아들더니 안에서 꾸림이 몇 개를 꺼냈다. 이건 은전 300냥입니다. 장주석의 저그만 성입니다. 흰쌀과 소고기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던 팽덕현은 은전을 보자 얼굴빛이 흐려지었다.
1: 이게 무슨 짓이요?
0: 팽덕현가 사납게 소리를 쳤다. 장주석께서 군단장 동지의 호주머니 사정이 좀 그런 것 같다고 해서 팽독현은 치미는 화를 애써 참았다. 그는 돌부처마냥 냉랭한 얼굴로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황초는 부랴부랴 돈을 널판자를 쌓아 만든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슬쩍 눈치를 살피더니 얼른 힘있게 격려를 붙이었다.
1: 백군 단장 동지, 피곤하실 테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0: 팽독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었다. 황초는 호위병을 데리고 허겁지겁 층계를 내려갔다. 황초가 멀리 사라진 뒤에도 팽독현은 화가 치밀어 욕을 퍼부었다.
1: 퇴! 가짜는 놈! 아주 예쁜 벌들 하던 시기로군! 자식!

맹독희는 화덕 곁에 앉아 그 풋내기가 온 까닭을 짐작해보았다. 그때 정치비원 양상곤이 들어왔다. 도교 동지, 황초가 왔다면서요. 그래, 뭘 합디까? 맹독희는 탁자 위에 놓인 은전꾸러미를 가리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국도가 이 맹독희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나 한번 보십시오. 날 군벌로 본다 말입니다. 군벌이 좋으면 내가 왜 홍군이 되겠습니까? 당지도 않은 일이지. 양상곤도 낯빛을 흐린 채 생각에 잠기었다. 두 동창생은 서로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당겨오려고 한다. 애석하게 두터운 우정도 사상의 장벽을 넘지는 못한다. 몰카에서 보낸 시간은 마치 무딘 칼로 고기를 썰듯 고통스럽고 지루하였다. 마을 둘레나 밭물에서 밤을 지새우던 전사들은 추워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낮에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백성들이 달아나버려 텅 빈 마을을 지키다 보면 한없이 외롭고 괴로웠다. 류영도 조조하고 불안하였다. 그날은 틈만 나면 장문철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아침에도 두 사람이 화덕 옆에 마주 앉았는데 호위병이 편지를 가져왔다. 홍군 전선 총주의부 정치비번 진창호가 인편에 보내는 것이었다. 장문천에 펼쳐보니 우아하고 멋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문천 동지야. 서로 멀리 떨어져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은 동창으로 만나 나누던 정은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쁜 걸음이긴 하지만은 얼마 전 얼굴을 보면서도 깊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곳에 와서 회포나 한껏 풀 수 있다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진창호 드림. 편지를 읽고 나서 장문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위병에게 말했다. 심부름 온 사람에게 내가 좀 이따가 내려갈 거라고 말해줘. 호위병이 아래로 내려갔다. 편지를 쥐고 한참 생각에 빠져있던 장문천의 얼굴에 슬며시 웃음이 떠올랐다. 류영이 궁금해서 물었다.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장문천은 편지를 거두고 안경을 추스려 올리면서 대답하였다. 나를 설득할 생각인가 보네. 괜히 넘어집는 건 아니에요. 류영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그저 몇 년 만에 만난 모스크바 동창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 장문천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장국도가 사람을 보내 팽덕희한테 선물이라면서 돈을 건넸습니다. 그 일로 팽덕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요. 그럼 당신이 진창호를 설득하면 되겠네요. 류영이 말을 이었다. 지금 송분을 치는 일마저 뜻대로 되지 않아 모두 정은 화가 나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가나 우린 여기에 갇혀 죽고 말 겁니다. 진창호는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니 당신이 만나서 잘 설득해보세요. 장국도의 측근인데다가 두톤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마음이 돌아선다면 좋은 일이죠. 장문철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대똥농지가 나에게 장국도는 벌써 사람을 보내왔는데 락포동지도 하루빨리 송문을 치도록 진창호를 설득하러 가는 게 어떠냐 하더군요. 류영이 자신만만해서 말했다. 그럼 가보세요. 우린 모스크바에서 진창호와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장국도는 노련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지만은 진창호야 그 사람한테 견주면은 무척 단순한 편이죠. 당신도 같이 가겠나? 장문철이 웃으며 물었다. 군사기밀을 의논할 텐데 제가 가서 뭐랍니까? 장문철은 인차 준비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차원은 얼마 멀지 않은 마을에 묵고 있었다. 장문천은 호위병 둘을 데리고 밭 사이에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다. 사방면군 본부는 진작 홍군의 전선 총지휘부가 되어 있었다. 장문천이 자그만 층집 문어구에 이르자 진창호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마중을 나왔다. 몸집이 우람지고 날렵하여 생기 있어 보이었다. 두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방은 아주 깔끔하였다. 한쪽 벽에는 군용 지도가 걸려 있었고 탁자에는 군용 담요가 깔려져 있었다. 사령부의 엄숙하고 정연한 분위기가 배어 나왔다. 두 사람이 의자에 자리를 나누어 앉아 호위병이 찬물을 올려다 놓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장문천은 대견한 눈길로 진창호를 바라보았다. 장호, 그 대산에는 18인가 19이었지? 아닙니다. 17이었지요? 그랬나? 그때 모두 자네를 동생처럼 여겼었는데 몇 년 사이에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쌈터를 주름자는 지휘관이 되었군. 진창호의 불그레한 얼굴에 금세 윤기가 돌면서 우쭐하는 기색이 스치었다. 그런 겸손하게 몇 마디 하는가 싶더니 솔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네, 제가 악야만에 가서 그곳 당위위원회 서기를 맡을 때가 24살이었으니까요. 국도동지가 정종생을 철책시킨 뒤에 저더러 홍군 사군 정치위원으로 가라고 했지요. 처음에는 군사를 잘 모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싸우고 보니까 싸움도 별게 아니더라고요. 진창호는 창국도를 따라 악야만에 온 시간은 길지 않으나 욕기 사중전의 노선을 잘 집행한 덕분에 상황이 금방 나아졌다고 말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죽을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의 혜택입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일 조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8차 집단 확대 학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석의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고 신실의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신시대 민족단결진보 시범구 구축 목표 임무를 겨냥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을 중요한 임무로 단단히 틀어쥐고 착실히 추진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의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자부심을 1층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중국 포동간부학원 학술위원회 위원이며 교무부 부주임인 류철흥이 중화문명과 정치적 구심력을 주제로 전문 지도를 했습니다. 강의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뚜렷하며 조리가 명확하고 분석이 투철해 리론성, 지도성, 목표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문명은 뚜렷

비슷한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대통일의 전통, 가국일체의 리념, 화합공생의 사상, 천하위공의 정감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두텁고 튼튼한 민족 응집력과 정치적 구심력을 함양 응집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을 구축하는 데 깊은 역사적 근원과 튼튼한 문화적 저력을 제공했습니다. 전조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며 습근평 문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 문명의 다섯 가지 뚜렷한 특성의 리론적 내포와 실천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더욱 높은 정치적 위치, 더욱 실속있는 조치, 더욱 강한 담당으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건설을 추진하며 연변을 여러민족 대중의 인정도가 더욱 높고 응집력이 더욱 강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의 본보기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 실천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이론 선전과 해석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관찰을 첫째가는 정치인무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당위, 당조 리론 학습, 간부 교육 강습, 학교 사상 정치 수업, 기층 리론 선전 강연에 포함시키며 국가, 사회, 국민 세계 차원의 가치 요구가 갖는 내재적 통일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민족 대중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공동한 가치 추구이고 지역, 민족, 신분을 초월한 공동한 도덕 규범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인도해 가치 인정, 정치 인정, 정감 인정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합니다. 사회 주류 가치를 대대적으로 선양해야 합니다. 연변의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문화를 숭상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친절하고 레이를 중히 여기는 역사 문화적 저력을 깊이 발굴하고 도덕모범, 연변본보기, 신실의 훌륭한 소년 등 전형을 대대적으로 발굴 선정하며 혁명연결, 시대모범 등 감동적인 사적을 널리 선전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빛, 계를 짧은 영상을 통해 평범한 생활 속 따뜻한 순간을 보여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유형적으로 느낄 수 있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대 문명의 새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기층 치리, 문명 건설, 향풍, 함양, 제도 규범에 융합시키고 사회 기풍, 인터넷 생태, 공공도덕 등 중점 분야를 단단히 조시하며 가치의 최저선을 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비해 자존감과 자신감, 리성적 평온함, 상향적 선함, 조화로운 포용성을 갖춘 사회 분위기와 사회 심리를 지속적으로 함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대대적으로 선양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문화적 저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문화 전승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전승을 우선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무형문화유산 대상, 전통마을, 유적에 대한 전체성 보호를 강화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보여주는 역사적 실증을 잘 보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의 정감과 기억을 담고 있는 이러한 문화유산과 역사 흔적이 잊혀지거나 곡해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0: 대폐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문화 상호 참조를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여름종 문화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존중하고 여름종 문화 전시, 교류, 공유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하며 여름종의 특색 예술 형식, 전통 풍속, 미학적 상징이 중화 문화 상징과 형상체계 건설에 유기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해 여름종 문화의 교류와 상호 참조 과정이 문화 인정을 증진하고 가곡 정감을 두텁게 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변의 두턴 역사 문화를 깊이 발굴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변강 특지를 두드러지게 해야 합니다. 발해국 역사 연구와 해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문물 보호 중심, 연변대학 고구려 발해 연구 중심 등 진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발휘시키고 그 속에 담긴 다섯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역사 자원을 깊이 발굴해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백년사, 동북항일연군사, 북방민족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강화하고 연변 혁명선열들의 빛나는 면모와 중대사건의 가치, 항일연군 정신의 핵심을 깊이 발굴하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에서 한마음으로 적에 맞서 피어린 전투를 벌인 빛나는 역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해 애국주의 신념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 등 활동을 깊이 전개하고 일핵 발익 교양 실천 기지를 잘 활용해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변강을 개척하고 공동으로 소호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며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 성공적으로 실천된 과정을 분명히 밝히고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분투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생동한 모습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을 함께 이루자의 풍부한 내포를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해 단결 분투의 강대한 정신적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조지도 일꾼 최홍성, 조금성, 기타 조당위 리론 학습 중심조 성원, 조당위와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조제 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주민족사모위원회와 주불여연합회에서 연합으로 주최하고 도문시 당위통전부, 도문시 민족종교사무국, 도문시 분여연합회에서 주관한 중화민족 전통결혼식 전시 및 2026년 집단결혼식이 20일 도문시 중화한가족 주제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활동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한족, 조선족, 만족, 몽골족 등 여러 민족 신혼부부 열상이 도문에 모여 국문 앞에서 장중하고 우아한 전통 혼례로 백년 가약을 맺으면서 아름다운 변강에서 가정화목, 민족 동심의 따뜻한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전반 의식은 특세 깜짝 공연과 전통 례식 절차를 융합한 가운데 전환 지례, 교배 지례, 합근 지례 등 특색 절차를 선보여 중화 전통 례식과 여러 민족의 민속 특색을 깊이 융합해 여러 민족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본받으며 각자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독특한 매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송문 신혼부부 호가훈입니다. 우리는 천산만수를 넘어 외지에서 아름다운 변경도시 도문에 왔습니다. 국문 앞에서 함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돼 정말 행운스럽습니다. 이곳에서 행복을 얻었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따뜻함도 몸소 느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하게 지내며 각자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매매유공. 이번 활동은 마침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월간과 첫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을 맞는 시점에 개최됐습니다. 활동은 전국을 대상으로 신혼부부를 공개 모집하고 변방군경, 흥변부민 일선일꾼, 민족단결, 선진전형 등 우수 청년 대표들을 중점 선발에 참가시켰는데 이는 우리 주가 지속적으로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를 심화하는 혁신적인 담체이기도 합니다. 주민족사모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이번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범 도시를 건설하는 생동한 실천입니다. 활동은 전국 각지와 여러 민족을 대상으로 신호

0: 부부를 모집하고 국문을 매개로 여러 민족 청년들이 왕래 교류 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문명한 혼인 새 기풍을 대대적으로 선양하고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민족 단결의 토대를 두텁게 다졌습니다.
1: 우리 조에서는 다양한 활동으로 국가 통영 언어 문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9일 조민족 사무위원회 조교육국 공청단 연변조위에서 공동 주최한 글자 속 한마음 문화 침륜 연변 연변조 청소년 국가 통영 언어 문자 보급 계열 활동 결승전이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열렸습니다. 필묵 동심 서예 경연에서는 전조 60명 선수가 경필 붓글씨 두 조로 나뉘어 경쟁을 펼쳤습니다. 선수들은 규범 한자로 글을 쓰며 한획 한획으로 중화문화 내포를 깨닫고 글자와 문장을 다듬는 가운데 민족 단결의 정서를 두텁게 했습니다. 참가 선수 김승호입니다. 평소에 습자본을 본따 참답게 글획을 연습하면서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장점을 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도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글씨 연습을 꾸준히 해 규범 한자를 잘 쓰고 한자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중화 전통 문화를 계승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연변 감동 웅변 대회 결승전에서는 전주 30명 선수가 국가 통영 언어로 성장 이야기와 가곡 정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동북항일연군 이야기와 여러 민족이 서로 도우며 함께 분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변강 청소년들의 양호한 언어 소양과 문화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공청단 연변대학위원회에서는 19일 연결시 공원가도판사처와 함께 2026년 연변대학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주제 원유회를 개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풍부하고 차별화된 30여 가지 체험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언어문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웃음소리 속에서 서로의 정을 돈독히 하게 했습니다.
0: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류학인원 및 전문가 봉사중심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에서 주최하고 장춘 리공대학에서 주관한 특별양성 전문가 봉사단 길림행 연변주 및 장백현 지능발전 전문가 봉사활동이 그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소수민족 전문기술인재 특별양성 중점 락착 프로젝트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활동은 연변주 장백현의 산업발전 실재와 민생수요를 긴밀히 결부시켜 특색농업, 목축업, 리바경제, 광산생태, 변경문화관광, 기층의료 등 6가지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급 및 성내외 업계 권위 전문가 37명을 엄선해 기층 일선에 보내 봉사하게 합니다. 활동은 전문 강의, 기술 지도, 현장 지도, 실무 시범, 좌담 연결, 무료 진료 봉사 등 형식으로 기층의 기술 병목을 정밀하게 해결하고 현지 전문 기술 인재의 능력과 자질을 전면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또 농업 인삼 산업 디지털화와 지능화 승격, 광산 생태 복원과 안전하고 적합한 리용, 리마 경제 품질 및 효익 제고, 기층 의료 봉사 능력 향상, 문화, 관광 산업 융화 혁신 발전, 연변소 특색 목축 산업 품질 및 효익 제고를 주동해 민족 지역 산업의 품질, 효익 제고와 인재 대원 능력 승격에 튼튼한 지적 지지를 제공북범 표범 국가공원의 관리 보호에 의탁해 고목을 등록하고 상시화 순찰 보호, 생장 환경 복원 등 조치를 취해 천년 세월을 넘어온 이 진귀한 수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장백산 니메에서 대체할 수 없는 생태 보물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1: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일이었습니다.

0: 같은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이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0: 정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살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장수루 호박은 순중력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 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장수의 비결에 있어서는 아라존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과 더불어 몽석통, 몽약에 속하는데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추석 국경철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기회를 잡는 게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과정으로 충분하게 체현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장수로방은 198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딱 드시면 됩니다. 드시게 되면 금방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40각을 싸면 30각을 물어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몽석통은 15각을 싸면 10각을 물어 드리면서 한 각에 498원인데요. 역시 하루에 한 번만, 저녁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식전 식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하순이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5각 현금 1,000원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장수 제품으로서 몇천 년 내려오면서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모두 28가지 진기약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황제에게 유리한 제품 자체는 모두 이 처방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조 때로부터 내려온 이런 그 우수한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특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면 부산정양해수는 이 제품 자체는 콤파츠를 든든하게 하면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이 구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구변이라는 것은 그 개의 콤파츠에 속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구변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물개의 그 콤파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구변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콤파츠 아주 효과성이 예, 보통 효과성하고 아주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콤파츠에 좋은 이런 제품이 여기 들어갔는가 하면 그 외에 여기 우술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부선종양해수는 이런 효과를 보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성들이 콤파츠 든든해지게 되면 요실금이라든지 저감의 염증이 생겨서 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소변이 저리다든지 이런 문제 남성들은 특히 유정이 생기거나 조설이 생기거나 이런 데는 아주 빠른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0: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지금 장수로방을 먹고 있는데 예, 야, 여름에서 지금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저는 그날 위가 아파서 예, 소화 안 되고 속이 더불어 아주 자꾸 식은물이 올라오고 끓여놓으니까 밥을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장수로방 써서 예, 위가 아프지 않고 소화 영 잘 되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아, 지금. 그렇죠. 예, 예.
2: 예, 예. 이 기관지가 나빠서 예, 몸이 약간만 사먹어도 가려서 하면 기침 자꾸 해서 예, 모인 장소를 가기 영거를 했습니다. 예,
1: 그렇죠.
2: 예. 그런데 이 증상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 그렇죠. 노년기에 들어서서 호흡계통이 소화계통, 호흡계통. 그리고 심장 내 혈관 이 몇 가지 문제는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그런 걸 해결해 주는데 충분하게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2: 여기도 소변이 닫아서 예, 화장실이 왔다 갔다 하는 잠을 자지 못하니까 항상 피곤했는데 예, 이 약 먹고서 예,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잠을 잘 자니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1: 북간선 해석강과 콤파전 도와주는 성분 가운데서는 여기에 성분들이 복분자, 도사자, 뚜중, 산주야 어쨌든 특수한 효과를 보게 돼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야, 효과 정말 영 빠르고 영 좋습니다지. 자, 이게 멍청 통은 또 우리 남편이지. 우리 남편이 좀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혈압이 안정되지 않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예. 심장도 안 좋고, 해서 이약 썼는데, 예. 며칠 아이스인데 벌써 이면에서, 예. 효과를, 예. 영 특별하게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2: 예. 그래 놓으니 기분이 지금 영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약을 바로 선택 잘했다고.
1: 아, 그렇죠.
2: 예. 약과 배에 맞으니까 약이 효과 이렇게 빠르다고, 예. 그래, 예. 전번에 약을 얼마 못 사서 이번에 활동을 좋을 때 이 두 가지 약을 배달 받았어요.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명소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눈이 항상 깔깔하고, 예, 피지고, 물체가 다 겹쳐 보이고, 예, 변해상에서 뿌옇게 보이고, 그래도 야면증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 방송 듣고 이약 쓰기 시작해 어제 1년 썼습니다.
1: 아, 예.
3: 1년 전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눈이 항상 깔깔하고 피지는 건 어제 완전히 없어지고,
1: 예.
3: 우여게 보는 게 지금 요즘 반하게 보입니다.
1: 예.
3: 그리고 겹쳐 보는 걸 그것도 어제 완전히 없어서 야면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저희 형님이 그 몽속통 이제 한 대세 썼습니다.
1: 아, 예.
3: 이 몽고약에 그랬는지 효과도 더 빠릅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그런 특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나온 그, 텔레비 그 각본에 보게 되면 사흘인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예. 일주일이면 효과가 시작됩니다. 많이. 예.
3: 혈압이 지나나 봐서 혈압약 써서 효과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한 대세 선비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1: 그렇죠. 예.
3: 그리고 또, 예. 잠을 잘 자지 못해.
1: 예.
3: 잠 못 자는데 한 이틀은 지금 잠을 내려 잘 자고.
1: 아, 그렇죠. 수면제가 아니, 확실하게 수면을 보증해주는 그런 성분이 여기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심장과 뇌혈관이 잘 소통된다면 잠 문제는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그리고 심장 안 좋아 숨이 차고 또 지느러는 것 같고 또 숨이 잘 올라가야만 이게 심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렇죠. 예예. 예.
3: 그래 이번에 활동하니까 두 가지 약 둘이 싸다고 합니다.
1: 아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몽통통을 두고 있습니다.
1: 예.
4: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이미 전에 저 로코사에 두 번 왔다 갔다.
1: 아, 예.
4: 그래놓고 항상 머리가 흥하고 어지럽고 혈압이 온정되고 올라가고 내리고 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다리도 영 토끼 걸자면 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잠도 잘 자지 못한다. 조금 잤다든지 밖에 나오고. 이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이 이야기 다른 약과 달리 영 좋을 때다.
1: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 통하지 못하니까 잠자기 힘들어지고 다리 맥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4: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얼마 했으니까 예, 한 달 푹 있으니까 이 어지럽고 머리 힘 돌아가고 이제 첨다적으로 나아지고 있을 때다.
1: 예, 예. 그렇죠.
4: 그래서 또 혈압도 온정되고 있을 때다.
1: 예.
4: 그리고 예, 특히 다리 맥이 났대다. 예.
1: 그렇죠. 예.
4: 이전에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용 바쁘고 충전 내리기도 바쁘고 이러는 게 지금 다리가 예. 예, 혈액이 통하는지 맥이 날까 좀 걷기도 매우 허랍니다.
1: 아 예, 그럼요. 예.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됐대다. 예,
1: 예 그렇습니다. 예예.
4: 예. 이렇게 약을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효과를 볼 때 저는 계속 쓰기 위해서 어쨌든 이 병은 어쨌든 써야 되지.
1: 그렇죠. 예예. 예, 예.
4: 그래서 이번 활동이 또 대대 두 개 명절을 맞이하면서 영 좋을 때다.
1: 예.
4: 그래서 이번에 저기 이 활동에 참가해서 싸다고 그랬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보통 다른 데에 포함되지 않는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인공사형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물소뿌리 그 농축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고 기본으로서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비상을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선택이 잘 됐을 때 우리 부족점을 채워주는 게 바로 몽속통이고 빨리 소통하는 제품 자체가 몽속통에 속하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4: 네,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예. 배달 받겠습니다.
1: 늘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목적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심장이 나빠갖고 맨날 숨이 차고 가슴이나 진이 떨려서 쓰지 못했습니다. 맨날 후루두루두루 하는 게슴에 그저 떨려서 그래요.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뭐 가슴 침침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너무

0: 막 지도 올라온 것 같아, 감도 나고, 예. 이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약 많이 써봤는데, 안 되더니 멍석 톡 쓴 게 조금, 예,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고 예, 보니까 난 또 혈압조사가 살았냐고. 혈압도 나빴다. 나빴다. 정말 파도가 심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머리를 어지럽지, 그래서 아프지, 어쩌다 막, 몇시가 와서 나지, 밤에 잠도 잘 안 오지. 그러던 게, 약선다 하더니, 좀, 혈압조절 잘 됩니다.
1: 예.
0: 이학증 잘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예, 홉게 들잠바고 자꾸 기침을 나더니, 기침도 나아졌지. 꿈지콩닥이 나쁜데도 섭이 그리 잤습니까, 지금. 섭에 잤던 게, 그렇게 잤던 섭은 이제 좀, 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러면.
0: 예, 밥을 잘 먹지. 정말, 예, 밥을 잘 먹으면 맥이 나지. 정말 약은 좋은 약이 없습니다. 몽골 약이 돼 그런지 정말 좋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나는 그저 내가 못 가서, 그러니까 우리 첫째 한, 아바이 한 분 지금 중풍이 와서,
1: 예.
0: 어떤 지금 오르장약이 있지. 그러니까 그저 무슨 밝고 지금마다 초목을 질질거리며 그러면 자리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분들을 쓰면 어떻습니까?
1: 예, 그런데 쓰는 제품입니다. 이제 말씀하지 못하고 맥이 없고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이 이걸 복용하면 빨리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몽석통에 속합니다. 여기 드시고 그 또 붙이는 고약이 있습니다. 그거 하루에 그 8시간만 붙이고 모두 그 네펠이 들어있는 네펠 같은 게 두 각이 있으니까 야두펠이 들어있는데 한 편은 야두시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본 제품을 구복하고 그러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예.
0: 예, 그래, 예, 우리 집에서도 그래, 속담을 쓰겠단다. 그럼 우리, 오늘 두 집에서, 예,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빨리 심장과 뇌혈관이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예.
0: 네, 예, 알겠습니다.
1: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몽석통은 전전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석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석통, 이름 그대로 몽약에 속하는 속이란 건 빨리란 속이고 통은 통한단 말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몽약에 속하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몽석통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약 2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봉약 아까 외용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구봉약은 모두 한강 안에 300알이 들어있으니까 한 번에 30알씩 복용하면 열흘 동안 복용하고 20알씩 복용하면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게는 시작에는 혹은 하루건 내 20알, 30알 이렇게 교체해도 괜찮겠는데요. 20알씩 먼저 시작해보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이는 고약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붙이고 드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막힌 이 부분은 열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백맥병 해빌오소란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백맥병은 위주로 쉽게 말하자면 심장과 뇌혈관이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장족 이사의 설법이고 협일오소라는 것은 위주로서 관절통을 해결하는 이런 그 몽이 설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

0: 분들은 묘조 특수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일곱 가지 향이 지그시향 이게 들어갔는데 기본으로서 경락을 수통제게 시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수면을 보증하게 되어 있고 혈압이 조절받게 되어 있고 이런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일곱 개 향이 띵향, 두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일곱 개의 향이 들어간 성분 자체는 모든 많은 처방이 나오지만 해도 이 성분에 비해서 확실하게 다른 이런 차원에서 일곱 개 향이 들어간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홍화육두구 펑샹즈라고 있습니다. 목향, 담향, 침향, 토향, 인공사향, 인공우황 그리고 물소뿌리 농축분 이런 게 보통 다른 제품으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하고 완전히 그 속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속통이라고 이름 질 때는 이런 성분이 거기에 안 받침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힌 걸 빨리 열어줘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든지 지구를 두 바퀴만 가볼 만한 이런 혈관이 소유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신경이라 하죠. 보통 우리 신경 노공이라 하죠. 뇌가 막힌 거 여기 막힌 거 신경이거나 노공이 생긴 거 그거 열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기능장애와 공능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우수한 성분들은 다른 약품에서 얻기 어려운 이런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간과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고 수가 씨르하고 그리고 한을 몰아내고 콩팥이 양을 돋아주는 이런 특수한 성분 가운데서 천동자, 띵향, 육계 그리고 해중주 차오라는 게 이런 성분이 그 콩팥을 도와주고 뇌를 도와주는 데는 다른 데서 많이 들어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윤폐 그 기침을 막는 이런 역할은 치자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소화를 잘 시켜주는 두간의 떡구이라든지 그리고 토목향이라든지 목향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고 잠이 잘 오고 막힌 부분이 잘 수통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 자체가 여기 포함되고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변비가 있거나 만성장염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가운데 관창 통변해주는 이런 역할하는 치절한 성분이 들어갔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기혈 부족으로 인해서 쭉 하면 추워하고 그리고 이런 그 도와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한을 몰아내는 여기 비파라는 이런 성분이 원중해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뭐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힌 걸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막히기 시작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도요, 심장이 나빠서 몽속통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심장이 나빠놓고 애들도 찌그담 놀라고, 조금 큰 소리 쳐도 놀라고, 그리고 예, 조금 그래도 숨이 차고, 예, 그래, 먼데 걷지 못한다, 그.
0: 예.
2: 근데 이 몽속통 쓴다면은 지금은 예, 먼데 걷고, 시설에서 차에서 마음대로 써도 이렇습니다, 이제.
0: 그럼요.
2: 예, 그래, 효과 좋을 때 더 써서 쓰고 그랬다.
0: 그렇죠.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네.
0: 건강하세요.
2: 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일약 이제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풍에 걸리신 분들이 그 텔레비 각본에 한 60페이지가 되는 게 저희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효과가 빠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사흘 만에 벌써 효과가 나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되니까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게 자기절로 몸을 번지고 발을 바닥에 닿게 이렇게 내리 디딜 수 있게 되어 있더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100% 이렇다 하기보다도 이렇게 효과가 빠른 특성을 갖고 있는 유효 성분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0: 여러분들은 이런 효과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복하고 붙이는 고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로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장수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컴팟이 든든해야 됩니다. 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컴팟이 든든하게 되면 컴팟은 오당을 관리합니다. 단순 소변을 관리하고 골격을 관리하고 눈, 그 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컴팟이 든든해야만이 심장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지금 우리 집에 아까 양반 이집 장수로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이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워낙 이분은 위가 있었습니다. 위축성 시험이 소화 안 되고
0: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소화가 잘 되고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위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공능이 저하를 일체 그 기혈 보충은 비위에서 온다. 항진해경에서 그렇게 제기했습니다.
2: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화이 되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자꾸 가슴이 꾹 내키는 것 같으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몸이 더 허약해지더란 말이에요. 예. 아, 한 양이나 닭수꾼은 국감 잘못하고 하루에 여러 번 닭사야 되고 애기처럼
0: 예. 예.
2: 입술이 지금 소화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2: 가슴이 꾹 내친 것들을 아이 미리 아이가 그래던 게 그게 많이 낫고 식후물이 올라오던 것도 많이 낫고 계속 트림 올 거라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중사이 많이 줄어들고 지금 이 바보 한 양밖에 못 잤었던 게 그 잘 잤을 때는 두 양 못 잤을 때는 한 양반 많이 나가게 됩니다.
0: 이게 텍사봉영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우수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2: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뒤에니까 감기부터 계속 달고 살았습니다. 감기 너무 자꾸 걸려가지고.
1: 네, 시간상 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일들을 만나고 겪으며 살아갑니다. 당시에는 평범하게 느껴졌던 순간들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소중한 추억으로 빛나는 경우가 있죠. 색바랜 사진 속에서 또는 오랜 시간 소중히 간직해온 추억의 실마리를 통해 되살아나는 그때 그 사람, 그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 시간에 나누어 내 추억 속 그때 그 사람, 그 일을 쓴 수기 작품을 감상해보면서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박용옥 씨의 수필 내가 미워했던 그 의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그 의사 박용옥. 아침에 한 아파트에서 사는 친구가 발걸음을 다그치는 걸 보고 어디 가느냐 물었더니 팔이 저려서 침 맞으러 간다고 했다. 침이란 말에 나의 머릿속에는 한 의사의 얼굴이 우연히 떠올랐다. 8살 때 엄마가 나를 입학시키려고 학교에 데려갔다. 지체장애인인 나의 걸음걸이를 물끄러움이 지켜보던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 걸음걸이가 너무 힘든 애이니 다음 해에 봅시다. 그날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애들은 다 입학했지만 나 혼자 패잔병처럼 풀이 죽어 집에 돌아왔다. 점심때가 됐지만 나는 밥맛을 잃고 밖에 나선 채 하늘만 멍이 바라보았다. 하얀 구름이 바람에 밀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저 구름도 나보다는 낫구나. 난 바람이 밀면 넘어지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다음 해에는 학교에 갈 수 있을 테니. 엄마가 어느새 밖으로 나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위안했다. 그해 어느 날 화룡현 소송향 룡포촌에 계시는 외할머니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다. 룡포촌과 가까운 팔가자진 중남촌에 친구를 잘 아는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내 다리를 치료해보자고 하셨다. 그래서 며칠 후 외할머니네 집에 갔고 바로 이튿날부터 침 맞으러 의사 집에 찾아갔다. 의사가 꺼낸 침대를 본 나는 겁이 어린 눈으로 다리를 의사 앞에 놓았다. 기다란 침이 다리를 찌르자 얼마나 아픈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안 맞겠다고 의사를 마구 밀어냈다. 의사는 끄떡도 없이 왼팔로 내 다리를 내리누르면서 여기저기에 침을 꽂았다. 외할머니마저 내 두 다리를 누르시니 꼼짝 못한 채로 아픈 침을 맞아야 했다.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는 내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올 줄이야. 듣다 못한 외할머니가 급히 손으로 내 입을 막자 의사는 애가 숨막혀 할 수 있다면서 말리었다. 외할머니의 손이 내 입에서 떨어지기 바쁘게 나는 참았던 울분을 터치기라도 하듯이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데 의사는 내 욕을 듣고도 성을 낼 대신 빙그레 웃으며 계속해서 여기저기 침을 꽂는 것이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의사가 너무 미워한 나는 욕을 퍼붓다가 나중에는 의사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그래도 의사가 성을 내지 않자 담이 커진 나는 이번에는 의사를 꼬집어 놓으려고 손을 허우적거렸다. 그것이 외할머니한테 제지당하자 외할머니까지 마구 욕해 댔다. 얼마 후 침을 다 맞은 나의 전신은 땀으로 물찬봉이 되었고 의사의 얼굴에도 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얘도 참, 의사 선생님이 너의 다리를 고쳐주겠다는데 왜 그러냐? 정말 한심한 애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불쌍하다고 꾸짖지도 않으시던 외할머니마저 보다 못해 나를 꾸짖었으나 내 귀에 그 부탁이 들어올리 만무했다. 그 후에도 침 맞을 때면 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의사가 괘씸하고 저주스러워 더 많은 침을 뱉으려고 입안에서 힘껏 침을 가득 모았다가 내뱉곤 했다. 그때 어린 내 눈에 제일 미운 사람은 바로 그 의사뿐이었다. 침을 맞은 지 며칠이 되던 어느 날 의사 집에 가니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안 보이네요. 혹시 편찮으신가요? 의사 집에 들어설 때마다 정죽 안에서 웃으며 반겨주던 의사가 보이지 않자 외할머니가 의사 아내와 물으셨다. 의사가 안 보이자 나는 되려 기분이 좋아졌다.
잠깐 어디로 다녀오겠다고 나갔는데요. 인차 돌아올 거니 기다려보세요. 의사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의사가 집에 들어섰는데 손에는 무슨 봉지가 들려있었다. 그날도 침을 맞았는데 내가 너무 발버둥치고 발악하니 의사의 아내마저 날 눌러서 더구나 꼼짝 못하고 침을 실컷 맞았다. 의사 집을 떠날 때 눈물 범벅이 된 내 얼굴을 쳐다보던 의사가 내 손에 아까 들고 왔던 봉지를 쥐어주면서 외할머니와 말했다. 이 과자를 애한테 주세요. 아픈 침 때문에 어린애가 고생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어디 이런 법이 있습니까? 철없는 애 때문에 선생님을 무척 고생시켜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이가 아닌가요? 이해해야죠. 그날 나는 집에 갈 때 그 과자를 맛나게 먹었다. 입까지 다시며 먹어대는 날 본 외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얘야, 너한테 과자랑 사주는 의사가 얼마나 고맙니? 내가 이제부터라도 의사한테 침만 뱉지 않으면 개눈깔 사탕도 사주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세월에 개눈깔 사탕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사탕이었다. 나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제껏 응낙했다. 그 후 외할머니는 침 맞히러 갈 때마다 개눈깔 사탕 몇 알씩 주면서 신신당부했으나 나는 대답만 시원히 할 뿐 그냥 그 본세였다. 의사를 대하기가 난감하게 된 외할머니는 의사네 집으로 오갈 때마다 나를 업지 않겠다는 등 별의별 근모술수를 다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의령포촌과 중남촌 사이는 꽤나 멀었고 강 두 개를 건너야 했는데

있던 나를 내려놓고 땀과 눈물로 얼룩진 내 얼굴을 강물로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때마다 할머니도 눈물을 훔치곤 하셨다. 내 아픔이 곧바로 외할머니의 아픔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두 달 동안이나 침구에 시달리고서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의사는 더는 오지 말라고 했다. 마지막 날 외할머니가 그 의사한테 90도 경혜를 자꾸 하면서 고마워하길래 나오자마자 물었더니 외할머니가 눈곱을 찍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 좋은 의사구나. 그간 너 때문에 고생한 의사 보기가 너무 미안해서 치료비 외에 돈을 따로 더 주었더니 절대 안 받는 건 물론 치료비마저 적게 받는구나. 이런 좋은 의사를 내가 너무 힘들게 굴었어. 그 마지막 날도 의사는 나와 외할머니를 대문 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침만은 두 달 동안 어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바래 주었다. 그해 가을 엄마가 나를 데리고 그 의사를 찾아갔다. 물론 외할머니도 같이 나섰다. 그 의사한테서 네 다리 치료가 비록 효험을 못 보았지만 고마운 의사라는 마음에 바지천을 싸가지고 갔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애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적지만 성의이니 받아주십시오. 엄마의 말에 의사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 치료를 잘 하느라 했는데 효과를 못 봐서 참 안타깝다고 말을 했다. 돌아올 때 의사는 바지 천값을 계산해서 귀엽고 엄마 손이 쥐어주었고 나한테 만나는 거 사목이라고 했다. 엄마도 감동되었는지 눈물을 훔치셨다. 그 침 놓아주던 의사는 아마 수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인내로 품으며 살았을 것이다. 그의 빙그레 웃는 웃음 속에는 고통을 견디는 이에게 베푸는 따뜻한 위로가 그의 단호한 손길 뒤에는 고치지 못한 아픔에 대한 깊은 애석함이 숨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모습은 이제 내 삶 속에 다른 형태로 스며들었다. 고통을 겪는 이에게 차갑게 대하기보다 따뜻한 이해를 베풀어야 함을, 상처 주는 말 대신 침묵의 인내로 다가설 줄 알아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이젠 많은 세월이 흘러 저승에 가셨을 그 의사는 아마도 여전히 그렇게 온화하게 웃고 계실 것이다. 그의 그 웃음은 이제 내 안에서 또 그가 만났던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 같다. 치료받지 못한 다리는 여전히 무겁게 걸리지만 그의 웃음이 남긴 빛은 오히려 그 무게를 감당할 용기를 준다. 고마운 일을 만났지만 그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채 남은 빚은 이제 타인을 향한 조용한 친절로 조금씩 갚아야 할 내 생의 숙제가 되었다. 네, 그래서 작자는 어린 시절 장애로 불구가 된 다리를 치료하려고 침을 맞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 몸에 아픈 침을 놔준 의사를 향해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따뜻하게 대했던 의사 선생님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남은 인생 타인을 위해 베풀면서 살아가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어 림순자 씨의 수필입니다. 두부공장 아주머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두부공장 아주머니 림순자. 아련한 기억의 물결을 따라 반세기를 훌쩍 넘긴 세월 저편을 바라보노라면 한 분의 얼굴이 또렷이 떠오른다. 내 생애에서 더없이 소중하고 고마웠던 천사 같던 분이다. 이미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영혼을 기리고 내 삶을 밝혀주었던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 지난 세기 60년대 말 판사였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우리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신장질환으로 자리에 누워 꼼짝할 수 없게 됐다. 13살 큰언니가 어머니 역할을 맡아 살림을 꾸렸고 10살이던 나는 아버지 몫을 대신해야 했다. 언니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면 나는 불을 떼고 물을 깃고 어머니의 약을 다렸다. 병약한 언니 대신 힘든 일은 대부분 내 차지였다. 가장 큰 문제는 겨울철 난방이었다. 집이 추우면 어머니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지만 어려웠던 가정 형편상 석탄을 넉넉히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동네 두부 공장에서 버린 잿더미를 뒤져서 콕스를 주워오는 일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두부 공장으로 향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잿더미를 뒤져 한 소쿠리씩 콕스를 주워오곤 했다. 갈라진 손으로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콕스를 줍기란 아직 어린아이한테는 너무 힘든 고역이었다. 하지만 가난은 나를 일찍 철들게 했고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하여 단 한 번도 콕스 줍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매일같이 나오는 나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두부공장 아주머니가 궁금한 듯 내게 다가와 사정을 물으셨다. 집안 형편과 어머니의 병환 이야기를 들으신 그분은 한참 말없이 서 계시다가 갑자기 이글거리는 불을 큰 삽으로 퍼내 물을 끼얹어 주셨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얼른 담아 가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내가 나타날 때마다 타다 남은 콕스를 일부러 잿더미에 뿌려두셨다. 덕분에 나는 훨씬 수월하게 한 소쿠리씩 콕스를 채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를 얼려두었다가 가끔씩 쥐어주시며 집에가 끓여 먹으라고 하셨다. 모두가 식량난에 허덕이던 시절 그 나눔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콩비지를 끓여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날이면 허기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우리 가족에게 아주머니의 손길은 한 줄기 빛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들었다.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자애로운 눈빛, 서로 돕는 미덕, 그리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희망이 싹 텄다. 그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았다. 지금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내 손을 잡아주던 그분의 따뜻함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라. 힘들고 서글픈 기억이지만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행운아라 여긴다. 천사 같은 한 분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 아주머니의 사랑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인간이었다. 감동적인 드라마나 책을 접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며 그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 삶에 이어진 사랑의 릴레이는 바로 그분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이 글로써 그때 말로 다하지 못했던 깊은 감사의 마음과 당신의 사랑이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온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사랑은 기억되는 순간 이미 영원이 된다. 그분은 내게 불씨 하나를 건네주셨고 그 불씨는 지금도 내 안에서 꺼지지 않은 채 수많은 겨울을 지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겨울을 녹여준 적 없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봄이 되어본 적 없는지 되묻게 된다. 두부공장 아주머니가 내게 남겨준 것은 단지 그해 겨울의 콕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는 수많은 온기의 시작이었다. 사랑은 그렇게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식하며 결국엔 모두가 연결된 거대한 온기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 같다.

작자는 그래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 추운 겨울을 이겨내도록 도와준 두부공장 아주머니의 잊지 못할 소행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남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 문정 씨의 수필, 낚시터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낚시터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문정. 나는 교원이면서 낚시꾼이었다. 30여 년 교편을 잡았지만 교원으로 산 시간보다 낚시질한 경력이 더 길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해 어려서부터 낚시를 배웠는데 낚시터에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999년 10월 1일 국경절 연휴 첫날이었다. 나는 자전거에 도시락과 낚시 가방을 싣고 쌍신이라는 시골 마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낚시터에 도착했는데 명절이라 그런지 낚시터는 아주 조용했다. 멀지 않은 곳에 나보다 훨씬 연세가 많아 보이는 노인 한 분이 홀로 낚싯대 두 개를 펴고 앉아 계셨다. 인사를 나누고 보니 연계시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하다 퇴직한 장시성의 65세 로 교원이셨다. 작년에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아들의 권유로 두 주 전에 아들 집에 오셨다고 했다. 아들이 이 낚시터를 추천해 주었다고 한다. 같은 교원이라 무척 반가웠고 선생님은 세상을 떠난 부인도 나와 같은 문씨라며 기뻐하셨다. 인사를 마치고 나도 낚시터를 둘러보다 멀지 않은 곳에 사과배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침 목이 말라 한 개 따먹으려고 다가갔다. 탐스러운 사과배는 많이 열렸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높은 곳에 달려있어 큰 돌멩이를 주워 나무를 쾅쾅 두드렸다. 생각대로 사과배 몇 개가 떨어졌지만 그 순간 나는 아타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순간 눈이 퉁퉁 붓고 입안에 단맛이 돌며 입술이 뻣뻣하게 마비되었다. 수액을 빨아먹던 벌들이 내가 자신들을 해치려는 줄을 오해하고 정당 방위를 한 것이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장 선생님은 나를 부축해 차에 태우고 곧장 병원으로 가 응급처치를 받게 했다. 의사 말로는 일찍 왔기에 천만다행이지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기도가 막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장 선생님은 나의 생명을 구해준 구명 은인이기도 했다. 그런데 화불 탄행이라더니 급히 서두르다 보니 낚시 도구를 챙기지 못해 몽땅 잃어버렸다.

내가 마음 아파하자 장 선생님은 아무 내색 없이 새 낚싯대를 장만하시었다. 그리고는 나에게는 888원짜리 낚싯대를 선물하며 익살스럽게 말씀하셨다. 문 선생님 덕분에 낡은 낚싯대를 버리고 새 낚싯대로 새 손맛을 보게 됐소. 하하하하. 내가 그럴 수 없다며 돈을 드리려 하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 교원이요. 게다가 당신 선배의 고급 교원이라 월급이 당신보다 훨씬 많소. 그리고 내가 너무 대면대면했던 탓에 이런 일이 생긴 만큼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오. 월급이 당신보다 많으니 부담 가질 것도 없소.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성하시는 모습에 송구스러웠고 어찌 그리 마음이 너그러우실까 감탄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묻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에도 교원이었고 지금도 교원이고 앞으로도 교원이라 생각하오. 교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 그 말에 나는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문득 내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선생님은 나보다 20살 가까이 많아 부모뻘이셨지만 같은 교직에 있었고 말이 통한다며 가까운 친구처럼 처남과 매형처럼 허물없이 지내자고 하셨다. 우리는 함께 낚시를 다녔고 색다른 음식이나 집에 좋은 술이 생기면 서로를 불러 이야기꽃을 피웠다. 장 선생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마디는 지금도 내 좌우명이 되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다. 왼손잡이는 원래부터 왼손잡이가 아니야. 알게 모르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지. 같은 이치로 사람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선생님은 내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으셨다. 10년 전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도 나를 살리겠다고 닷새 동안이나 뛰어다니며 귀한 사향을 구해오셨다. 그런데 사람의 생사화복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더니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장 선생님께서 2020년 마지막 날 갑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져 8일간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다른 세상으로 가셨다. 돌이켜보면 1999년 국경절에 볼에 쏘여 죽을 고생을 했지만 오히려 화가 복이 된 셈이다. 그 일로 나는 평생의 스승을 만났고 단순한 은혜를 넘어선 인생의 진리를 배웠다. 장 선생님은 나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다. 타인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 나서는 법, 원망하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법, 남을 위해 베풀면서도 결코 베푼 티를 내지 않는 마음 등 많은 삶의 도리와 지혜들을 말이다. 선생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를 그분의 자녀들에게라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의 아들과 딸들은 오히려 내가 아버지에 가까운 친구라며 여러모로 나를 돌봐주고 있다.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다름을 느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장 선생님이 내게 물려준 진짜 유산은 낚싯대도 사향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스승이라는 이름의 무게였다. 그 무게를 나는 이제 제자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 앞에서 묵묵히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가끔 낚시터에 혼자 앉아있으면 바람소리 사이로 장 선생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문 선생, 오늘은 손맛 좀 볼까? 장 선생님의 그리운 그 목소리는 오늘도 내 가슴속에서 살아 숨쉰다.

네, 작자는 그래서 낚시터에서 만난 잊지 못할 인연이었으며 인생 선배였던 장 선생님의 후한 인품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인배다운 장 선생님을 지금도 잊지 못해 하고 있는데요.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에

0: 1111번, 256의 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 없던 특별 우려 활동을 합니다. 예, 이번 특별 우려 활동 같은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저로 이 기회인데 이번 우려 활동이 기회에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신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두 가지 명절 특별 우려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한 곽을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10일 좌우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용이 독특합니다. 예, 살균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은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예, 17 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려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4곽을 증성해 드리죠. 예, 장약 심리방을 이렇게 오랫동안 소개해 드리면서 한 곽에 100알씨 보상되어 온 후로 한 번도 번약 4곽을 증성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활동에 17곽을 사신다 할 때 7개월 하고도 20일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오래 잡수죠. 왜냐하면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성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려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6곽을 증성해 드리죠. 예,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면서 한 곽이 100알씨 보상되어 온 후로 한 번도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성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특별 우려 활동에 36곽을 사신다 할 때 15개월 하고도 10일 좌우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양식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으로서의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그 고급적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리는데 이 공기청정기는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습니다. 세 단계 공기를 정화하고 심도 있게 요구하는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제거해 주죠. 대형 디스플레이로 상태 확인까지 해주는데 집안의 공기를 아주 맑게 해주는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이 객카노 공기청정기를 한참 커팅에 캐놓고 사파에 앉아 있다가 침실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큰 대비가 알립니다. 예,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커팅에 나오면은 공기 희박한 감이 확실하게 알리죠. 예, 과민성 비염이람 있는 분들 이불 거수기를 씌우거나 혹은 집안 청소를 하거나 할 때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보면은 재채기도 하고 코안이 간질간질하고 이러던 분들도 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코안이 간질거린다거나 재채기도 나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반영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겁니다. 예,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칸에 있다가 너무 좋아서 그 칸에서 애완견이 근본 나오려고 안 합니다. 예, 이번 추석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공기청정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독일 기술로 된 믹스기 한 대도 드리고 낙타 털 이불도 드리는 선물들이 인증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30까지 우리 우대 활동하기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십시오. 예, 이번 특대 우대 활동에 참가하자면은 이런 기회를 놓치기만 하면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

0: 나 할 때, 에, 그, 동인당 유기농 양이섯에서 추출한 단백질분이, 에, 그리고 동인당 유기농 꼭 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한 통이 900g 짜리인데,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이 400g 짜리였습니다. 예, 에, 900g이기 때문에 분야에 아주 크죠.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에,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지금 보면은 아 고혈압성 심장병이라든가 풍습성 심장병, 아 백신병, 아 그리고 심부전이, 에 그리고 아 그 심근경색형 관심병이 이 심근경색형 관심병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에 우리 그 이 그런 장약심리방 배달받고 보면은 아 그 약과기 이게 에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보면 아, 서상의사가 선호하는 주치공릉이 맨 위에 적혀져 있고 또 그 아래에 중의가 해상하는 주치공릉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 서상의사는 혈액형협심증을 아, 그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심근경색이란 어떤 병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심근경색이라는 병은 심장이 산소와 영양을 날라다주는 관상동맥이 일부가 막혀가지고 혈류가 중단되고 그 부분이 심장이 벽하고 다시 말해 심근이 썩는 병입니다. 예, 예, 그 이 병이 발작할 때 보면은 아, 우리 심근세포가 아, 30% 죽어나갑니다. 예, 예, 주의하기는 관상동맥으로 인한 협착이나 폐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관상동맥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예, 심장 근육이 있으면서 들어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제일 중요한 혈관이 관상동맥인데 이 관상동맥에는 혈액이 흐르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예,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 심하게 막혀가지고 지자를 몇 개씩 넣는다거나 아, 또 지금 아, 또 그 이 지자를 넣는 이런 것도 하지만은 또 대동맥에서 관상동맥이 하류로 중간이 그 막힌 부분을 건너뛰는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이 다처를 지금 하게 되는데 에, 칼슘 하지 않고 지금 다처를 해준다. 이 처항을 예, 에, 지금 관상동맥을 막고 있는 기름기를 깨끗이 긁어내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 동맥경화증은 오랜 세월 동안 관상동맥이 내벽 속으로 깊숙이 침투돼가지고 섞어붙어 있어가지고 치과에서 치석을 긁어내듯이 제거할 수 없게 돼서 부득이 차단된 도로를 돌아서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이제 방송 들을 겁니다.
0: 예.
2: 활동 더 좋대요.
0: 예,
2: 맞습니다. 제가 좋은 선물을 주고 합대다.
0: 예, 예 그렇죠. 예. 예.
2: 그래서 원래 우리 아버님 중풍이 걸려가지고 영 고생했습니다.
0: 예.
2: 밥을 못하고 밥을 못 먹고 중풍이 걸려 바깥에 출입을 못하고 예. 어쨌든 한마디 말해서 예, 자립을 하기 힘들었으니까 못했습니다.
0: 예.
2: 바깥에 못 나가. 그래서 예. 저녁 쓰이고 밥 못 자고 소리치고 그다음 떨고 이래서 소리 얼빠한해서 이래서 영역 없고 이래 나가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댔습니다. 그래 나가서 선생님이 어느 때 강의를 듣고 소리에 우린 중풍 치료 못하는 병인가 했습니다. 굉장히 들으니까 나 예.
0: 중풍이 치료하기 힘듭니다, 원래.
2: 예.
0: 예.
2: 그래던 게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좀 눈을 번뜩 떴습니다. 기분 뜨게 했습니다. 서상약이 그렇게 예, 공용수치에 딱 쓰여있고 중풍 딱 치료한다니까,
0: 예. 예,
2: 심심 가지고 이거 썼는데, 예, 마다같이 예, 틀린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조절이 잘 될까나, 지금은 역발돼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전에 지금. 예, 지금.
0: 예.
2: 지금, 예.
0: 지금 정신이
2: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서 이제 한, 어전에 2년 넘어, 조금 넘었으니까,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 약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명력이 같습니다. 우리는
0: 예.
2: 예, 사람은 예, 다시 예, 죽어가는 사람 그저 내일 죽는다 모레 죽는다 죽겠다 하는 게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말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약 잡수고 오래 살아야지.
2: 예. 예. 아마이 때문에 더구나 그러고 늙으면 원래 그 내 기력이 없는데다가 암약이 없고 신경질이 나고 밤을 못 자고 밥만 먹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기력이 없어 못을 쉬어 하던 게 지금 영 똑똑해졌습니다.
0: 아,
2: 네, 빨리 한다. 그러니 말아야 돼. 아이 나가던 게
0: 예.
2: 영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 미리 똑똑하고 이렇게 좋은 약을 소개를 해줘서 우리 좀만 다시
0: 선택을 잘하신 거죠. 아무리 좋은 약을 소개를 해도 선택 아예 하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2: 아 그래야 예. 우리 죽어야죠. 예.

0: 아, 그래, 지금 용서와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쌉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 쓰고, 그 다음에 또 독서법 쓰고 할까. 그렇게 잘 됩니다. 맨 이 약만 먹어도 정말 우선 다른 약 먹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약 먹고 살자 했습니다.
1: 예.
0: 그냥 많은 사람 소개했습니다. 약이 똑똑하고 좋으니까. 그 중간에서 우리 마똥소가 심혈관이 병이 중해가지고, 저리 얼빠안해가지고, 자꾸만 어지럽고, 이렇게, 미술고고 하면서, 이래, 얘 기댈까, 병원에 가볼까, 얘 좀 꼬리 맸다고 그랬다. 그래서 내 빨리 약속해서, 뭐니, 약속인데, 선생님께, 문을 약속했는데, 그렇게 효과 좋다고.
1: 꼭 좋습니다.
0: 이렇게, 얘 활동이 좋으니까, 이럴 때 빨리 싸서 빨리 먹으라고, 소리 이랬습니다. 이랬거나, 오, 싸겠단다.
1: 네. 싸심, 예, 이번에 우리 활동이, 이번 우리 활동 놓치기만 하면은, 또 이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 우리 활동 기회 잘 잡으시면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대화 받겠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약 신제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먹기 때문에 저는 신경이식 신제를 받았습니다.
1: 예.
3: 신경이식. 그리고 또 어떤 거기다가 또 셋도 두부에 나왔어요.
1: 아.
3: 그래서 이 장약 쓰기 전에는 저는 아 1년에 몇 번씩 알링게실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 아, 그렇죠.
3: 병이 심할 때는 오지름증이 세게 납니다.
1: 예.
3: 그러다 신장이 통쇄나고, 뒷자둥이 아파나고, 그 다음에 숨이 차면서 땀을 아플까 그래. 숨을 차면서 땀을 나면 흐린지 모른다, 빨빨고.
1: 예.
3: 이렇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야만 관리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소리에 이 장약 신내방을 선택해 먹었는지, 야, 선택 얼마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예, 병원이라고 모르고, 예, 지금은 병, 변화에 삽니다.
1: 이 병원은, 이 약을 드시면서 이전에 병원을 여러 번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입원하던 분들이 이 약을 드시면서 병원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 그래, 병원을 아이가나 요즘에 한번 병원 가면 돈 얼마나 많이 쓴다.
1: 맞습니다.
3: 돈도 많이 쓰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 되나라서, 고혈압 약을, 투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1: 아, 예.
3: 당약을, 4번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이, 종합하기 시도하는 하에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혈압 약을 간량하면서 먹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를 뉘설려파.
1: 예.
3: 욕생요법을 아껴주죠.
1: 맞습니다, 예.
3: 구려법이 여기 신기합니다.
1: 예.
3: 구려법을 먹은 게 역시 혈압조절이 9살 된가?
1: 아, 그게 딱 원료만 그런 게 아니라 약을 같이 결합해서 내 그거 료법 쓰게 하잼까. 그랬거나 예, 그게 그리 잘 되는 게지.
3: 혈압약 가면. 예. 이게, 그 혈압약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9달 만에는 혈압약 막, 이런 장약신에 밥 먹은 게 혈압조절이 그리 잘 됩니다.
1: 예.
3: 이 장약신대방에 대해서 얼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둘은 이전에는 여러 가지 나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병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심혈관병이 있어서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이 통쇄 나고 아프고 뭐가 관절도 아프고 그랬더니 이 약을 먹고 지금 우리는 약하게 살고 있습니다.
1: 예,
3: 정말 아이 먹어본 사이 뭐 이
1: 모른다. 아이 잡사본 사람
3: 효과가 그리 좋더란 말입니다.
1: 예.
3: 우리는 법마다 활동할 때마다 이번 활동도 얼마 썼을까.
1: 맞습니다.
3: 약에서 약을 주지, 그렇지. 돈을 감해 주지, 또 선물이 얼마 줬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또 활동실에 또 받아왔는데, 뭐 한 가지 문의할 게 있는데, 우린 여동생이, 어떻게 그런지, 이 맥박이, 그러니까 맥박이 어째 50이고요. 어떤 때는 50도 아니 됩니다.
1: 아.
3: 제일 높아서 그래서 50입니다.
1: 아, 예.
3: 그러니까 다시 숨이 차고, 골이 항상 휑하답니다.
1: 예.
3: 이런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1: 될 수 있습니다. 이 맥박이라는 게 60부터 정상 범위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제일 높아서 50이고 그런 50도 아이 될 때 많다 제코모니까. 예. 이렇게 정상 심률보다 낮기 때문에 피돌림이 잘 아이 되죠. 예. 그래서 밀어주는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그 피공급이 안 됩니다. 예. 이러면 정신하지 않거나 골이 휘잉해집니다. 예. 예. 그 중리는 예. 기혈 부족이랍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기혈 부족 몸속에 좋은 이런 약재의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아, 또 황기라든가 소목, 홍경천하고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혈부속 치료에 아주 좋은 작용이 있죠. 예. 에, 그, 이 자꾸 이렇게 숨이 차거나 맥박이 났다는 것은 이게 또 관심병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인데 우리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나타나는 심장병 치료는 물론이고요. 예.

0: 여러 가지 그런 심장병 중에서 또 중한 이런 병들도 다 치료해내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예, 그 이때까지 오랫동안 소개해드리면서 치료 효과를 많이 본 분들이 아 지금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모른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은 자꾸 숨이 찬다거나 심률이 낮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예, 예 그분 있으면 방금 싸야 되겠습니다.
0: 예, 싸시려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2417979번.
0: 예, 맞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압조절 환자 30년 서약 혈압약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0: 예.
3: 아, 그러다 선생님이 장약심리방 강의를 듣고 장약심리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거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약을 딸 만에 심리방만 먹는데도 혈압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3: 예. 그리고 또 다음에 병원에 가 검사한 결과에 경담에 오른쪽 방콜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예.
3: 와, 그런데 항상 몸에 시한폭탄 타고 살고 그런 것 같고 이게 언제 떨어질까
0: 조심스럽지.
3: 정말 불안했습니다.
0: 예.
3: 예. 그런데 이래 불안하다가 넉 달 먹고 검사한 결과에 아, 방콜이 싹 없어졌습니다.
0: 예.
3: 야, 그러고도 나는 예, 심장도 안 좋아해. 특히 좁은 공간, 숨이 막힌가 하고, 또 예, 겨울에도 예, 다창문 열어야 좀 숨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0: 아, 심장이 나쁜 사람, 어.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은 숨이 막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3: 예, 네. 그래, 숨이 막힌가 하고, 그리고 또 예, 항상 가슴에, 아, 발도 지도로 늘어갔거든. 이렇게 고생하다, 이 약 먹은 후부터, 야, 하나하나씩 좋아지고, 예.
0: 심장이 좋아지면서리 그런 증상들이 다 좋아지죠.
3: 예, 지금 때문에 걸려다 지금 따라서 완전 아이가 합니다.
0: 좋죠. 예, 이 예. 나무는 이게 심장 액을 말한다, 예.
3: 예. 예. 그리고 또, 예, 전제식으로 밥 소변 좋아하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예. 야, 소변을 한번 보는 양이 많아지니까 소변 탓을 많이 전제주도록했습니다.
0: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콩팥이 허증이 좋아지면.
3: 예, 예. 그리고 예, 아, 잠 잘 자는 아침에 정말 정신이 바짝 나온다 이러노니.
0: 그렇지.
3: 예, 그래 우리 집사람도 지금 목미 약을 쓰고 있는데 아, 집사람은 당뇨 합병증으로 항상 어지럽지 나고 특히 밤소변 자꾸 혈압도 높고 이래 과연 고생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 이게 당약 신의방 먹고 후부터, 예, 아, 하나하나씩 좋아지니까, 자꾸 영, 밤낮 잠자면 좀 정신난다면 영 좋아합니다, 예.
0: 그렇죠, 예.
3: 그래, 우리 도룸에 정말 이번에 활동 얼마 좋습니까?
0: 맞습니다, 예.
3: 예, 이런 예. 활동에 정말 처음인데,
0: 처음입니다, 정말, 이런 우리 활동.
3: 예. 이 왔다 장마야 또 예, 꾸준히 둘이 먹길래 36가를 고닥 받아왔습니다 또.
0: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3: 예. 그러는데 우리 셔츠 아바의 녹공에 걸려서 발다리 다 쓰지 못하고 아 식사를 하는 게 영 불편합니다 보니까.
0: 예.
3: 근데 저야를 제이야 그 풍에 좋다니까. 아 그래 이야 지금 저야를 먹고 있는데. 아, 발다리 쓰지 못하고, 조금, 어지간, 뭐, 줄 수도 있고,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게 예. 좋아집니다. 이 약을 예. 어느새 잡수느라.
3: 그
0: 뉴진 세계 온 사람들이.
3: 생각해서 소화 안 돼도 항상 더불어든게 소화도 잘 된다며.
0: 그렇지.
3: 너무 기뻐합니다. 식사도 좋고. 그래, 이번 확대율이 좋다니까. 야, 이전 확대율, 약이 효과가 좋지. 새로운 약을 갖다놔. 계속 쓰였답니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번 우대 활동 같은 기회 없습니다. 예. 예. 예 이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딱 이달 30까지 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간 예, 고혈압 약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간도 콩팥도 위도 많이 손상을 받았댔습니다.
0: 예.
4: 예, 선생님이 정말 당뇨 심리방 강의를 듣고 이 심리방을 예, 17번

0: 쌀 싸워 먹은 후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때로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록세 비법을 같이 썼는데 예, 야접달 만에 지금 당약 신예방만 먹고서도 혈압도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잘 됩니다. 예.
0: 예. 그래 예, 저는 내갱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야 누가 벌도 덮여서 예, 뜨기 영 힘들었는데 이 약 먹으면서 눈이 번쩍 띄어지지.
1: 맞습니다. 예.
0: 야, 그러니까 사람 정신합니다. 사는 게
1: 그렇죠.
0: 정말. 예. 계속 이 며칠금이 있어서 예, 어디 밖으로 나가면 벌써 예, 먼저 화장실부터 사자는데 이 약 먹으면 며칠금이 해결되어서 예, 야, 시름 놓고 외출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 예,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을 해서 예, 사지가 자꾸 저리고 시리고 소변도 자꾸 어지럼증도 있고 해서 이 약 먹은다 먹었는데 야 이면에서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으니까 야 지내서 한다.
1: 그렇죠. 예.
0: 예. 이 약이 또 얼마나 특수한 약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해발 4,500m 이상 홍경천은 또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대지.
1: 그렇습니다.
0: 세상에서 예, 이런 황금으로 된 약대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가
1: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죠. 예.
0: 그래서 또 하루에 세 번씩 꼭꼭 먹으면 괜히서만 머리를 쥐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바짝 치료하는 약이 대그런지 정말 먹어보면 효과가 특수합니다.
1: 예, 이 약은 정말 예, 그 효과에 대해서는 예눌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 지금.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도 효과 보니까 내 주위에 우리 친척 친구들도 많이 소개하는데 저녁마다 영 효과 좋다.
1: 맞습니다. 이건 꼭 그렇습니다. 예. 요가이 먹습니다. 이 약은 소개를 해서, 야, 이 약이 정말 그닥지 않더라고. 이래, 그러면 그 소개해준 사람 대비 요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효과 없으면. 근데 이 효과 있을까나 요가이 한다 말입니다.
0: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특수화된 건 뭔가지?
1: 예. 이번에 활동이 예. 아주 좋죠. 예.
0: 그래, 우리는 활동에 참가해서 예, 해약을 배달받아 왔는데 예, 우리 또 활동실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예, 파킨슨 병도 있고 또 주자를 두 개를 했답니다.
1: 예.
0: 그런데 예, 지금 이 약을 우리 속에서 이 약 먹고 있는데 야, 야, 숨쉬기 그리 힘들던 게 숨쉬기도 좋아지고 그저 손이고 팔이고 머리고 떠는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이제 효과 볼 때 바짝 치료해야 하겠다며 특히 이렇게 이번에 활동이 좋지 하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나 잘 참가합니다. 이번에 활동이 좋으니까
0: 맞습니다. 예. 활동이 좋을 때 이런 활동을 1년 기다려자면 엄청이 되겠다고
1: 그렇죠. 예.
0: 오늘 예, 이 기회를 절대 안 놓지가 지금 당장 혈액 수가를 받아받겠다.
1: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 자후 예, 당약 식내방 먹고 있는데, 야도 딸 자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됩니까?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5일, 7일, 11일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1: 예.
3: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3: 예, 지금은 예, 당약 식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신경성으로 뒤에서 소리나 10여 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역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신경계통 예. 치료를 하는 면에서도 그렇게 좋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거지,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 아예 납니다.
1: 예.
3: 그런데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일 없습니다.
1: 예, 어지럼증이 그렇게 빨리 좋아집니다.
3: 예,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예.
3: 우리는 예, 딱 이 약만 이 약을 예, 딱 점찍어 놓았습니다.
1: 예. 예,
3: 다른 약 하나도 안 먹고 예, 이 약만 먹어도 일이 좋아지는데 왜 다른 약 선택하겠습니까?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우리는 딱 점찍어 놓고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우리 집 두 사람

0: 일약만 먹고 건강 찾고 있는데, 예. 내 소개해서 예수탄 사람, 친구들 소개해서 먹고 있는데,
1: 예.
0: 다 효과 좋아서 예수는 사람마다 예, 꿀꿀혀를 타면서 예, 한족 사람도 소개해서 쓰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

0: 자기도 먹겠다면서 그 노공에 걸린 사람은 예, 신장도 나쁘고 노공도 없고 병원에 입원했다 나서 예, 형님이 소개해서 이렇게 좋다니까 예, 자기도 이번 활동에 예, 배달받아 써보겠다.
1: 좋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알려주셔.
0: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2: 건강하십시오.
0: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심근경색은 다 관심병으로 오는 병입니다. 예,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위험한 이런 병인데 심근경색은 협심증이 발작이 몇 차례 일어나는 사이에 심근경색으로 이양하는 거하고 갑자기 오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발작하기 전날에 심전도에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이 있죠. 예, 심근경색은 증상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볼 때 심근경색형 관심병을 치료하는 이런 이야기라고 그 서상의사가 똑똑히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왔다면은 후기 치료를 장약심리방으로 해서 써주는 게 아주 그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입니다.
4: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일 조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8차 집단 확대 학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석의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신시대 민족단결 진보 시범구 구축 목표 임무를 겨냥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을 중요한 임무로 단단히 틀어쥐고 착실히 추진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의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자부심을 1층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중국 포동간부학원 학술위원회 위원이며 교무부 부주임인 류철흥이 중화문명과 정치적 구심력을 주제로 전문 지도를 했습니다. 강의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뚜렷하며 조리가 명확하고 분석이 투철해 리론성, 지도성, 목표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문명은 뚜렷한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대통일의 전통, 가국일체의 리념, 화합공생의 사상, 천하위공의 정감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두텁고 튼튼한 민족 응집력과 정치적 구심력을 함양 응집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을 구축하는 데 깊은 역사적 근원과 튼튼한 문화적 저력을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며 습근평 문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문명의 다섯 가지 뚜렷한 특성의 리론적 내포와 실천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더욱 높은 정치적 위치, 더욱 실속 있는 조치, 더욱 강한 담당으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건설을 추진하며 연변을 여러민족 대중의 인정도가 더욱 높고 응집력이 더욱 강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의 본보기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 실천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리론 선전과 해석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관찰을 첫째가는 정치 임무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당위, 당조 이론 학습, 간부 교육 강습, 학교 사상 정치 수업, 기층 이론 선전 강연에 포함시키며 국가, 사회, 국민 세계 차원의 가치 요구가 갖는 내재적 통일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름적 대중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공동한 가치 추구이고 지역, 민족, 신분을 초월한 공동한 도덕 규범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인도해 가치 인정, 정치 인정, 정감 인정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합니다. 사회의 주류 가치를 대대적으로 선양해야 합니다. 영변의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문화를 숭상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친절하고 레이를 중히 여기는 역사 문화적 저력을 깊이 발굴하고 도덕모범, 영변본보기, 신시대 훌륭한 소년 등 전형을 대대적으로 발굴 선정하며 혁명연결, 시대모범 등 감동적인 사적을 널리 선전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빛, 결을 짧은 영상을 통해 평범한 생활 속 따뜻한 순간을 보여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유형적으로 느낄 수 있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대 문명의 새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기층 치리, 문명 건설, 향풍, 함양, 제도 규범에 융합시키고 사회 기풍, 인터넷 생태, 공공도덕 등 중점 분야를 단단히 조시하며 가치의 최저선을 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비해 자존감과 자신감, 리성적 평온함, 상향적 선함, 조화로운 포용성을 갖춘 사회 분위기와 사회 심리를 지속적으로 함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대대적으로 선양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문화적 저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문화 전승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전승을 우선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무형문화유산 대상, 전통마을, 유적에 대한 전체성 보호를 강화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보여주는 역사적 실증을 잘 보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의 정감과 기억을 담고 있는 이러한 문화유산과 역사 흔적이 잊혀지거나 곡해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보호 속에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이 갈수록 두텁고 튼튼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 혁신을 힘써 잘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류행 추세, 문화 관광 산업, 디지털 경제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VR, AR, 지능형 소통 등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몰입식, 소통식 문화 체험 공간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서에 적힌 글자, 전시관에 진열된 문물, 구전 이야기가 움직이고 살아나게 해 여러 민족 대중이 역사의 맥박을 느끼고 문화의 매력을 깨닫는 과정에서 민족 자부심을 끊임없이 증강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 상호 참조를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문화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존중하고 여러 민족 문화 전시, 교류, 공유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하며 여러 민족의 특색 예술 형식, 전통 풍속, 미학적 상징이 중화 문화 상징과 형상체계 건설에 유기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해 여러 민족 문화의 교류와 상호 참조 과정이 문화 인정을 증진하고 가국 정감을 두텁게 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영변의 두터운 역사 문화를 깊이 발굴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변강 특지를 두드러지게 해야 합니다. 발해국 역사 연구와 해석을 강화해야 합니다. 영변 문물 보호 중심, 영변대학 고구려 발해 연구 중심 등 진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발휘시키고 그 속에 담긴 다섯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역사 자원을 깊이 발굴해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백년사, 동북항일연군사, 북방민족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강화하고 연변 혁명선열들의 빛나는 면모와 중대사건의 가치, 항일연군 정신의 핵심을 깊이 발굴하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에서 한마음으로 적에 맞서 피어린 전투를 벌인 빛나는 역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해 애국주의 신념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 등 활동을 깊이 전개하고 일핵, 발익, 교양 실천 기지를 잘 활용해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변강을 개척하고 공동으로 소호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며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 성공적으로 실천된 과정을 분명히 밝히고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분투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생동한 모습

0: 가족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전주 여러민족 대중이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을 함께 이루자의 풍부한 내포를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해 단결 분투의 강대한 정신적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조지도 일꾼 최홍성, 조금성, 기타 조당위 이론 학습 중심조 성원, 조당위와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조제 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일 2026년 전주 경제운행분석 정기회의 제7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스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 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의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 운행을 주시하고 전반적 국면에서 발전 태세를 파악하며 내수에서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개방에서 무역 증가량을 확대하며 목표를 단단히 겨냥하고 압력을 가하며 분발해 우세를 더욱 키우고 부족점을 보완하며 착실한 실제 행동으로 4.4분기 발전의 훌륭한 성적을 힘써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주통계국, 주상무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공무 및 정보화국 책임자들이 1월부터 8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9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보했습니다. 연규 씨, 도나 씨, 안도현 당리 주요 책임자가 각각 복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최홍성, 림소림, 류신강, 윤조휘, 문금철, 두경국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와 국내 경제 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전주 상하는 중앙과 성당위, 주당위 경제사업회의의 포치 요구에 따라 대상 건설, 공업 잠재력 발굴, 소비 승격, 문화 관광질 제고, 대외무역 규모 확대 등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소통 협조하며 지지를 쟁취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 난제를 해결하고 막힌 고리를 뚫었습니다. 하여 고정자산 투자가 전성에서 선두를 달리고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운행됐으며 소비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돼 전주 경제 운행이 총체적으로 안정되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량원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당면 곧 4.4분기에 들어서면서 재반사업은 막바지 총력전의 관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발전 목표와 임무를 겨냥해 격차와 부족점을 단단히 주시하고 문제를 정확히 찾아 안정장성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내놓고 경제 운행 배치의 정밀성과 관통력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큰 힘을 들여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천방백계로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켜 4.4분기에 힘써 분투하고 한해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확고부동하게 대상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당면 대상 시공의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막힌 고리와 걸림돌을 힘써 제거하며 병목 제약을 목표성 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도나 합방전력 고봉 부하조절 에너지축적발전소, 훈춘 류정 전기화학 에너지축적발전소, 활용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왕청 저온유통체계 집산 배급 중심 등 대상이 조속히 착공하도록 추동하고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 물류산업단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중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축적발전소, 안도 신보음료, 용정 진공풋옥수수, 도문 홍물 목침 생산 흐름선 등 새로 착공한 대상의 건설 속도를 높이고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훈춘 화공산업단지 기초시설, 활용 명암 수리 중추 등 중대 대상의 투자 강도를 높여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종합적인 시책으로 공업 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공업 안정장성 100일 난관 공략 행동을 깊이 전개하고 공업 종합봉사 플랫폼, 용자봉사 플랫폼 등 봉사 담체를 잘 활용해 중점 기업이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방출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조속히

0: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 편입되도록 도우며 곤란 기업이 난제를 해결하고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량질의 고효율 봉사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공업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소비 열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9월과 10월 소비 성수기를 다잡고 가을철 부동산 교육회를 정성껏 개최하며 가정용 전기 제품 판매 촉진, 자동차 전시 판매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상업 무역 기업들이 중추절, 국경절 등 중요 시점을 둘러싸고 우대 세트 상품을 내놓도록 인도하고 선구매, 새 제품 교체 시즌, 신전자상 거래 생방송 축제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잘 기획 개최해 소비 열기가 이어지고 시장 활력이 앞다퉈 분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모아산 관광삭도 량전리 문화 관광 산업단지 도시 응접실 도시 서재 룡정 해란대 이기민박 리화곡 비암성경 룡문 양심객점, 모아산 주차레소광장,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민속전시공연, 소형음악회, NPC 소통 등 특색체험 활동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가상유람, 몰입식 공연, 디지털 빛 그림자쇼 등 신형 체험 대상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며 인기 있고 대중과 밀접한 일련의 인터넷 문학과 인터넷 드라마를 정성껏 내놓아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도록 끌어야 합니다. 정밀하게 힘을 내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통상구 기초시설의 지능화 개조를 다그치고 통관 편리화 수준을 힘써 높이며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콩, 육류, 신선수산물, 중고차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 구매 플러스 다국 전자상 거래 소매 수출, 보세 전시 플러스 다국 전자상 거래 등 모식을 질서 있게 발전시켜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장성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정협 주석, 주금성,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관련 부주장, 조직속 및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및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죽을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대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연변의 변화와 발전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새 시대의 숨결을 안고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는 연변, 최대영 가수의 새 시대 새 연변 보내드립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인생이라는 여정이 더욱더 아름답겠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여정.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푸른 들판으로 나가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들놀이. 모두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어서 황운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놀이 보내드립니다.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입니다. 민족문화, 민속음식을 맛볼 수 있는 연변이 더욱더 번영 부강하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김도균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지난날의 추억은 은은한 향기처럼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리움을 담은 노래, 빵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따뜻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리기준 작사 최군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전용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밝은 내일을 노래하는 가요.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엔변 좋을 시구 보내드립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뜨거운 정을 안고 요요히 흐르는 해란강. 이어서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해란강 고향의 강이요 보내드립니다. 김정연, 김향룡, 오해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건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의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

0: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베개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 밥솥 하나 드리고요.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면서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인자임 큐십 캡슐 2박스를 또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 바로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 하면은 서장의 고산약재 중에서 예, 우리 홍경천이라든가 장홍화, 설련화, 동충하초 이렇게 네 가지로 고산 최고의 약재라 합니다. 이 최고의 약재 중에서도 동충하초가 예, 제일 예, 전면적이고 약효가 좋은 이런 또 최고의 약재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어제 70을 하자까 자꾸 병이 자꾸 떼납니다. 여러 가지 병이 용서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1: 네.
2: 그러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충하초 좀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 한 1년 거대기 먹으니까 나 이러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2: 아, 목에 그냥 칼에 붙어서 떨어지고, 예, 기침 그냥 했습니다. 세게 하고, 예. 기침 세게 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 또 막 터진 것 같기도 하고, 가슴도 막 튕기고 이랬댔습니다. 굉장히 기침이 많이 먹고 칼이 안 납니다, 지금.
1: 예.
2: 그래서 됐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무슨 조사에는 인후염이 있어서 그냥, 예, 목이 붓기고, 아프고, 개우게 되고, 예. 이 목에 딱 무슨 농구 없는 데 자꾸 농구 있는 것 같아서 이랬더라마도, 근데 그게 지금 없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인후염이가.
1: 예.
2: 그리고 저녁에 뭐 저거는 머리가 뭐 잘못되는지 자꾸 귀에서 소리 납죠. 자지 못한다 그러면서.
1: 네.
2: 그러게 그 귀에서 소리 난 게 없어서 약간 난다.
1: 네.
2: 그리고 듣는 것도 잘 듣지 못해서 자사고 두 번 세 번 물어봐야 듣더라고. 요즘에는 잘 듣습니다. 들리는 것도 잘 들린다 요즘에는.
1: 네. 전기가 좋아진 거 말한다.
2: 예. 예. 예. 그리고 머리 그냥 맨날 뻥하고 예. 오빠를 했댔어. 근데 머리 지금 많이 맑아졌습니다.
1: 네.
2: 그 소화 안 되던 거 소화 잘 되고 나 특별히 변비 그냥 오랫동안 변비 있었는데 그 변비 싹 해결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네.
2: 그때 먹던 약 중에서 정말 최고 약 같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약 맞습니다. 여름에 너무 네. 겨울에는 풀로 되고 여름에 풀로 되는 약이라니까 진짜 맞습니다.
1: 네.
2: 그래서 나도 지금 계속 또 먹자 활동할 때 사가면 값이 쌌대다. 비싸지 않았대.
1: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이 네. 추석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예. 명절 맞이하면서 1년 중 제일 큰 우대 예. 활동입니다.
2: 예. 예. 그래서 이런 활동에 참가해야지 뭐.
1: 예.
2: 예. 이런 활동에 참가하려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수학자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3: 선풍기 와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다 쓰지 못했어요. 집행을 짓고 다 갖지 못했는데 아 이제는 집행을 짓게 하고
1: 예
0: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전통의학에서 전래된 이런 약초로 현대 과학적인 검증을 걸쳐서 확인된, 예, 황금 분말입니다. 동충하초의 성분 분석을 보면은 우리나라 약사전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이학 대사전에서는 동충 하초는 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장 기능도 돋고 폐도 든든하게 하면서 강장작용하고 정력보강, 진정작용, 빈혈 등의 효과가 아주 뚜렷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항암작용도 있고 면역력 증가, 항피로작용하고 노화방지 등 이런 여러 역할에서 아주 특수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성분들은 우리 질병이 예방하고 또 질병 치료에서 동시에 효과를 보면서 몸을 또 건강하기도 합니다.
4: 네.
1: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효능에서 성분별로 보면은 첫 번째가 정력 증가입니다.
4: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충 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중풍이 와서 말을 못 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예.
3: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다 쓰지 못해서 지팽이를 짚고 다 걷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팽이를 짚지 않고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예.
3: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니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오가는 관계를 다 하는 게 아침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1: 예.
3: 전미소 비대가 해서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예.
3: 사실 저는 딴 곳에서 전북에 좋다는 약을 썼는데 효과 없었겠습니다. 이 약에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저는 오늘 열야뚜껑을 발라서 계속 쓰라고 그랬다.
1: 예. 열야뚜껑에는 23곽 드리면서 명절 현품, 현금 상품권 1,000원 드리고 3,000원 가치에 달하는 명절 선물 세트도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먼저 예약하시면은 또 Q15 또 두 곽 드립니다. 198원 하는 Q15.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예.
4: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이 성분에서 이 비타민 E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산화 기능으로 인해서 노화 방지도 되고 또 정력 기능을 많이 높여줍니다. 예, 지금 우리 많은 남성분들은 쓰고 전립선 질환이라든가 소변장애 등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지죠. 바로 이 정력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에서 지금 좋은 효과를 봅니다.
4: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예, 저는 지금 동충하초인 금전에 쓰고 있습니다.
1: 네.
5: 예.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전문가,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저.
1: 네.
5: 머리가 계속 지금 쓰이고, 기억력이 없고,
1: 네.
5: 심장도 두근두근 하고, 숨 차고, 예. 땀도 잘 못하고, 위 소화도 살아야 되고.
1: 네.
5: 그 전립선 비대에 있어가지고, 예. 보면서 잘 안 나고.
1: 네.
5: 무릎 관절도 아프고. 여러가지 증상이 많았는데, 이 독성화 쪽이 근본을 쓰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5: 그래서 뭔가 약을 우대 활동을 했을 때 1년에 코로나가 따가지고 계속 쓴다고
1: 예, 이 우대 활동 또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이고 예. 그리고 그렇게 전면적으로 좋아졌을 때 꾸준히 견지하면은 예,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5: 예, 감사합니다. 예.
4: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6: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6: 심장이 나빠서 앞뒤 가슴이 겨우든 게 겨우지 않고 엄짝 가슴을 바늘로 쑤신 것처럼 아프든 게 아프지 않고 심혈이 일별 서른 개씩 뛰든 게 지금은 80개씩 뛴다. 미치서 위험이 있고 미장성 위험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하는지 이제는 밥을 잘 먹고 있고 신수구 신염이 있어 담백이 두 개 다 나가던 게 담백이 나가지 않고 찌가 넣고 내 수단이 넣던 게 지금 20살 됐습니다.
1: 네.
6: 선생님 동충 하천이 아픈 대회도 유용 효과 좋습니다.
1: 맞습니다.
6: 예. 이 허리 다리 아파서 내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약 먹으면 그래도 아픈데 약 먹으면 자꾸 위를 상하게 하던데 이거는 위를 상하게 하지 않고 위를 더 좋게 하면서 아이 허리 다리 아파서 집행일치 그릇 잘 먹건지 지금 예, 집행일치 입지 않고 너무 잘 그러거든요.
1: 네.
6: 예. 선생님,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0: 먹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길에부터 이 바르된 약이고 4,500m 화산지에서 자른 해방약이지 않고 뭡니까?
1: 예.
0: 요리는 벌렐리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이런 약은 어디서나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0: 옛날부터 항체들이 쓰던 약이라거나 나는 신기한 약이거나 썼단 말입니다.
1: 네.
0: 아, 그런 게 딴 약에서 효과도 오랜 과실 땡이 20수술 한 가지 하지 한 가지 다 나사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네.
0: 이렇게 효과 싸우까이 나 약 있는 것도 이 우리 할 때 설 때 또 연락다가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우리 이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뇌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러인 분들이 치료라 할 때에는 이 인체 기능이 퇴화되고 로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허약한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동시에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두 번생이 수고합니다.
3: 네.
4: 예, 저도 지금 동충하초 먹고 있는데 정말 좋은 약인데 이 약은 정말
3: 네.
4: 또 그런 나는 병이 많은데 어림진하고 내장뼈에 많았습니다. 기침도 생나고 간 담낭 다 나빠나서 예, 위도 나쁘지. 그것도 밥이랑 바로 못 먹고 예, 그리고 내것이 살았습니다. 개똥살 이 동충하초 만나서 예, 이거 먹고 그래. 가슴 방면에 하나 뚫고서 해결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 한 가지 약 가서 예, 관절도 영 심했는데 난 관절 영 나빠서 근데 지금 다리도 아예 아프지. 이 한 가지 약을 딱 먹고 아침에 그것 한번 먹고서는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집니다. 지금 밥 잘 먹지.
3: 네.
4: 얼음지나들이 얼음지도 하나 타야지. 그래 너무 좋을까. 이번에 또 할 때 영 좋았을 때라 예.
3: 네.
4: 이번에 특수한 할 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좋은 활동 기간에 아무래도 난 약을 돈을 내서 만씩 못 사는데 싸도 또 자꾸 친구들 자꾸 내 좋아진 거 보고 자꾸 달래서 저건 아까 이번에 아마 이번 할 때 참가해야 되겠네.
3: 네. 그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이 추석하고 국경절이.
4: 그래 말입니다. 예. 영도수 때다. 예, 그래서.
3: 예. 약 싸다고 그래서.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3: 예, 이렇게 허약한 체질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만성적인 허약 체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역 기능도 강화하고 호흡 기능을 회복시켜서 감기도 걸리지 않는 이런 체질로도 개선시켜줍니다.
2: 네.
3: 예, 그리고 피로 회복에서는 예, 우리 최고의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정신적으로 피곤했거나 육체적으로 피곤했거나 혹은 오란 질병에 이 장기간 시달렸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0: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 동천화술 쓰고 있습니다.
0: 예.
2: 나는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부유실적 왔겠습니다.
0: 예.
2: 그리고 말도 바로 못해 언어장애도 오고 예. 그 다음에 당뇨도 있었습니다.
0: 네.
2: 위도 나쁘고 예. 그 다음에 소화에 대해 죽을 계속 써먹었습니다.
0: 네.
2: 손도 떨어진다 개고 예.
0: 네.
2: 하여튼 종합적인 많이 왔는데 이 동전화 들어선 한 반년 넘어 썼습니다.
0: 네.
2: 그래서 처음엔 두 봉지씩 먹었습니다. 예. 선생님.
0: 네.
2: 두 봉지 차차차차 먹으니까나 소화 잘 됐다. 소화 잘 됐다. 그리고 기분이 좋고 예.
0: 네.
2: 각성대로 효과 조금 알게 되다. 예.
0: 네.
2: 그래서 우선은 한 봉지씩 먹고 예. 우선 언어장애도 많이 내 말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0: 네. 아주 예. 좋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에 배의 호전 많이 됐습니다. 우선은 많이 됐습니다.
0: 예.
2: 엄청나 저 아이들은 내 입이 어떻게 다 오치겠습니까?
0: 예.
2: 하여튼 내 몸에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번 학도 이렇게 좋을 때에 내 말 싸려고 합니다. 싼 거 우선 거진 다 쓰고 예. 그렇게 예. 하자 그냥 전화 드리는 게입니다.
0: 지금이 열아두과 사시는 분에게 혜택이 제일 많습니다. 23과학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 1,000원 하고에 3,000원까지 해달라는 또 명절 선물도 또 드리고 또 Q10도 2과학 드립니다.
2: 예. 예.
0: 그래, 2830666번에 예. 연계하십시오.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0: 예.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불면증 개선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우리 불면증은 많은 분들이 지금 한 70, 80대는 기본상 이 수면질로 유지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이 수면이가 수면 조절이 되면서 또 이 불면증 개선도 되고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일단 불면증이 개선이 되면은 이 심신이 다 좋아집니다. 예, 바로 심장 질환도 좋아지고 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 있는 분들이 같이 좋아지죠.
1: 네.
0: 그래서 우리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예, 심신 모두를 건강하게 해주는 중로년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과 같은 예,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불면증 개선에서 보면은 이 폐 기능이가 강화되고 순환 개통이가 예,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또 우리 동충하초에는 멜라토닌이 성분이 직접 함유되어 있으면서 수면 조절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수면 개선에서는 현저한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천식하고 기침을 치료하는 데서는 면역력이 정상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호흡계통 질병은 특별히 면역력이 약하다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호흡기는 코로 통해서 이 자연하고 예, 직접 호흡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 우리 면역력이 약하면 호흡계통 질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항염 작용에 의해서 또 체력도 증지되는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동충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뇌질환 치료에서는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이미 쓰신 분들은 지금 중풍 후유증이 있거나 중풍 전조 증상이 있거나 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당 고혈지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고 아주 모두 놀라운 효과를 봅니다.
1: 네.
0: 예, 특히 뇌졸중하고 뇌혈전은 예방하는 효과가 뚜렷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환자분들이 병이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도 중풍이 올까 봐 저는 2년 새 좀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쓰면은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네.
0: 예, 바로 동충하초 균분은 뇌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뇌혈관하고 뇌신경을 예방도 하고 또 치료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계절이 변할 때마다 또 1년에 몇 번씩, 점적 주사를 맞으면서 중풍을 예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는 전면적으로 인체의 전기를 보충해 주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동충하초는 동맥경화 예방에서 효과가 뚜렷하다 이렇게 효능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이 혈관을 강화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성분이가 이미 발견됐습니다. 예,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침착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이 혈관의 탄성도 회복시켜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고혈압 치료에서는 예,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칼륨이라는 성분은 예, 혈압을 진정시키면서 정상화로 예, 시키는 효과가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이거나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아주 적합한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심장병 치료에서 보면은 심근경색이 있거나 혹은 협심증 예방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에, 이 심장을 예방하는 치료하는 이 성분에는 만니톨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심장질환을 치료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신장병 치료에서는 예,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 있습니다. 바로 동충하초 효능에서 첫 번째가 호흡기, 폐하고 신장을 돌보는 데서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1: 때문에 네.
0: 이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혈액 중에 있는 활성산소를 분해시켜서 신장 기능을 활발하게 하면서 냉증이 있거나 혹은 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간염이 있는 환자분들, 만성 간염이 있는 환자분들 어떤 분들은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우리 노년에 소화가 잘 안 된다, 자꾸 음식을 드시면 딱 은친 같다 이런 분들은 간하고 담낭, 비장, 위, 장도 예, 이 전체적으로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또 만성염증이 있다 할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에 함유된 이런 성분들은 면역 기능을 높여서 우리 간염 치료에서 효과를 또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예, 그 외에도 간질환 치료에서 보면은 예, 이 바이러스성 간염, B형 간염하고 이 면역 기능을 높여서 간염을 회복시킵니다. 예, 그리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에도 효과 좋습니다. 예, 우리 노인분들을 보면은 노년에 피부가 건조하면서 자꾸 가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노인 피부 가려움증이 있는 예,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효과가 아주 현저합니다. 피부 노화도 방지하고 얼굴 피부는 우리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 다음에 예, 이 얼굴의 주름살도 많이 개선이 되고 피부가 많이 부드러워지는 예,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항염 작용하고 면역 기능 항진으로 인해서 피부염이 진행되는 거 억제하는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특히 옛날부터 예,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으로서 노쇠도 늦추고 기력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이런 명약입니다. 실제로 지금 90세 이상이 유명인들이 예, 장수 비결이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것이 인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너무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음양 모두를 평형시키면서 우리 인체 생체 균형을 잡아줍니다.
1: 네.
0: 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난 동충하초를 썼는데 원래는 이 뇌 중풍 후유증을 해서 썼는데 소화도 잘 되고 관절 질환도 많이 나사졌다 이런 효과들은 예, 우리 인체 생체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예,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우리 중의에서는 동충하초가 폐를 뽑아

0: 하고 특히 신정과 신양을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거나 손발이 차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1: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1-0666번, 2831-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대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풍년의 흥타령으로 시작해봅니다. 풍년이 든 기쁨을 흥겨운 멜로디로 느껴볼까요? 방운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리황훈 작사 작곡의 풍년 가을이 왔네 보내드립니다. 파란 하늘이 좋아지는 가을입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면서 이 황금 가을을 만끽해볼까요?

이어서 신학산 작사 리상희 작곡의 이별의 풍년이 들면 보내드립니다. 당시 농촌 청년들이 마을에서 즐겁게 일하던 생활적인 장면들이 잘 반영된 가요입니다. 조병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만풍년이 든 기쁨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방동철 작곡의 만년풍작 안아왔네 보내드립니다. 김청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죠. 성취감이 드는 이 계절,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그 희열을 느껴볼까요? 이어서 풍년새야 날아라 보내드립니다.

계속하여 김동호 작사, 김도균 작곡의 내 고향 금파도 준비했습니다. 황금 물결 출렁이는 전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가요입니다. 리원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 성의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유정호 작사 박승철 작곡의 어머니가 그럴 때면을 디즈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추파래처럼 엮인 사랑은 햇볕에 말라도 정열적인 매한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춘산 작사 한상일 작곡의 사랑이 고추타래를 리설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최근 작사 최동열 작곡의 70평 청년의 일을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서경처럼 나야 된다는 것은 색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림성련 작사 윤근남 작곡의 아름다운 서경을 신광호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계적 자연산으로 빛나는 장배산은 평화와 공존을 약속하는 자연의 성지입니다. 아래 전병칠 작사 김남호 작곡의 천하장관 장배산을 박수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은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아래 김종순 작사 리처스 작곡의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를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우리 큰 명절 추석하고 국경절이 오라지 않습니다.
0: 네.
1: 예, 예,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동화 악교 건뇌보신환 지학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대활동이 이번 이 명절 맞이 우대활동입니다.
0: 네.
1: 큽니다. 특대 우대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그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1년치고 몇 번 없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1,000원씩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은 이용하는 것이 우리 병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많은 질병들 우리 그 쉽게 치료하게 됩니다. 몇 년 뭐 몇십 년 치료해도 마지막에는 그 병으로 사망된단 말입니다. 예. 심장병이든 완고성 두통이든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고혈압이든 신염이든 끝내는 그 병으로 사망되죠. 예. 왜 그런가?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면 약과병이 맞아야 됩니다. 약과병이 맞으면 쉽게 치료할 수도 또 있는 병입니다. 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입니다.
0: 네.
1: 어느 한 가지가 진귀하지 않은 약재 없습니다. 이 25가지를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진귀한 약재 들어갔다는 그런 그 약이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이 확실히 좋은 약재가 들어갔다는 질량 보증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제약공장이 이 공장이 진짜 우리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제약공장인가 이거 봐야 됩니다. 예.
0: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0: 예, 저는 이거 놓고 혹시 부조해서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기억력도 없고 해서 지금 그 내버셔 안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 나지 않고 예, 까빠까빠 기억력 없던 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그냥 가슴이 고도 침침하고 답답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근거리던 게 야, 지금 심장이 영 많이 좋아지니, 만피나 나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나는 게 알린다, 지.
1: 그니 보쇼 안에 쓰고, 예. 그렇게 고서 가슴이 부채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잠이 안 오던 게 이게 심리를 몰래 싹 해결되고, 마음이 안정됐다는 분들 많습니다.
0: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 콩팥이 좋지 않아서 그런 소변차 수가 많아서 예, 화장실에 자꾸 다니니까 잠을 못 자서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예, 이 근여보시안 쓰고서 예, 소변차 수가 어떤 지금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안 가니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몸이 급분한가 예,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0: 예,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이 활동이 좋은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1: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되나서 예약을 사놓으십시오.
0: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려가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이 건네 보시는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전 주약에 농축 부두가 심하면서 거기다가 이 현호 의술도 받고 그리고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이 갑자기 심하고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1: 그 아주 그 치매 얼 위험성이 높은 전조 증상입니다.
3: 예. 거기다가 이 또 신장이 좋지 않아갖고 소변 차수가 지나든지 그래 놓으니까 밤에 다시 못하는 얘기 전날 아침에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1: 맞습니다.
3: 그런 게 지금 이거 어떤 술라 시작을 해서 효과가 상당히 빠르고 좋습니다.
1: 확실합니다. 이 약 쓰게 예. 되면 약재가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3: 들으니까 이 저희도 현금 보조 우주활동 그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1: 주는 시 보조금이 나갑니다.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3: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예, 내과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알겠습니다.
1: 네.
3: 수고하세요.
1: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나도 지금 건네버시 하나 좀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애기 머리 좀 녹공실 부서지면서 머리 얼마나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많이 아픈지 그냥 날마다 생각하고 이랬댔습니다. 앉아서 또 정신이 안 나고
1: 네.
4: 근데 이거 먹었는데 한 석 달 먹으니까 정신 머리 많이 막아진다.
1: 네 그렇죠. 이 약이 건져보신 환이 돼서 머리 네.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4: 네.
1: 예.
4: 그래도 물건을 뒀던 것도 사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면 먹지도 못하고 이랬댔어.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해보더니
1: 네.
4: 인삼이 좀 탔어서 경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1: 이 약을 잡숫고 네. 아들이 옛날에 아들이 네. 싸준 가락지를 너무 그 가락지면 좀 다슬지 않습니까?
4: 네.
1: 아까 봐서 꽁꽁 싸서 잘 돋았는데
4: 네.
1: 그거 1년 넘어 못 찾고 그거 못 찾을까 이 할머니가 기차에 서시장 못해 있는 할머니인데 네. 너무 속 탔습니다. 내 벌써 네. 이 정도 됐는가 또 아깝지 않까 그 금가락지니까
4: 그렇지.
1: 아들이 싸준 건데 그래서 계속 날마다 이야기하던 분이 그게 생각나서 이 가락지를 찾아서 너무 좋아한다 이 기억력 감퇴증이 있거나 치매 네. 초기에 있거나 뇌조직 위축이 왔던 분들은 네. 직접적으로 효과 봅니다.
4: 맞습니다. 그래 마음이 우울하면서 자꾸 어떤 데 막 무슨 어떻게 해서 가방 막 진성도 안 되고 막 어떤 데
1: 그렇죠.
4: 울기도 쉬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 마음이 가라앉을 진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배입니다. 우울증이
4: 맞습니다.
1: 오고
4: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심도 가슴도에 또 관심병이 있으면서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많이 황황했댔습니다. 그리고
1: 네.
4: 급할 때 마음도 막 같이 급해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래도 많이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 특히 또 나는 소변이 좀 잦은 데다 참기 바빠서 자꾸 샌다 말인다. 구독사지 많이 좋아지고 마트 가 잡은 데 갔다 올 때도 막 자꾸 새더라 말 근데 그게 없어 그런 적은 없어

0: 좋습니다.
1: 네.
0: 그래, 허리 다리 아프면 무릎이 아프면 어제 경기에서 바쁘던 게 마지막에 관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 너무 좋아져서 또 대단해서 또 먹자고 그랬다 해서.
1: 예. 어제 활동 우리 큰명절이 두 개 끼웠기 때문에 하는 예. 어제 활동이 돼서 예. 이런 거는 이용해서 예. 싸놈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오늘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근데 보신 안에 저는 반년은 먹었습니다.
1: 네.
3: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된다. 나는 녹음이 있어가지고 예. 혈압이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골이 아프고 골이 힘하고 어떤 때는 정신이 대응하기 오지럼증도 나고 이래 됐습니다.
1: 네.
3: 그랬는데 지금 그 오지럼증이 해결되고요. 골이 대응하면서 예. 뭐 어째 기억력이 없던 것도 기억력도 돌아온
1: 네.
3: 이하고 먹으니까.
1: 예.
3: 예. 그리고 어디다 뭐 줬던 거 모르던 게 있으면 그러면 다 많이 쏟아들었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서변이 닫아가지고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콩팥이 좋았으니까 그러는지 서변을 하루 저녁에 가서 한 번에 뭐 두 번에 뭐 됩니다. 그리고 사뭇 달달까지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던지 그 소리 나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소리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어떤 때는 숨이 아예 올라와서 요런 것도 고장났었습니다. 사람이나 막 나가 두드리면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3: 예예 그러면서는 완전히 없어지니까 되나 속이 편안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3: 예 그리고 이게 근데 보신 아닌데 소화도 잘 됩니다. 예.
1: 먼저 소화 잘 돼야 약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약들은 다 그 비위부터 치료를 하면서 같이 치료한다.
3: 예 그런 것 같으려 합니다. 나는 위축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어하고 밥은 먹어도 좋고 아이 먹어도 좋고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먹은 다음에 때리는 것도 딱딱 찾아서 먹고 밥도 먹으면 속되게 못 먹어 됐습니다.
1: 네.
3: 그러니 지금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
1: 네.
3: 영 좋습니다. 예, 약이.
1: 네.
3: 그래, 일이 이번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1: 네.
3: 그래, 명절이 기워나가지고, 그래. 그래, 약이 좀 있는데,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상당히 좋습니다. 참가하십시오.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도 이 건네 보신 후는 어제는 쓴지 오란다.
1: 예.
4: 어째 썼는가 뭐, 예. 그런, 이번에 그런 당간할 때 옥수수로 이렇게 그서 아침에 새벽에 밤에 먹고 나가서 그서 저녁에 아이올 때까지 그서 열심히 이 옥수수 바른 일이 그렇게 팔이 저립대다. 그래, 그때는 그서 약발가 대서라고 소리 임시 그래 지나왔는데 지금 또 이때니까 팔이 저리나고 예. 그 다음에 또 혈압도 높고 가슴도 답답하고 침침하고 그 다음에 또 비에도 소리 나고 소변도 닦고 어째서나 예, 나이 드니까나 모든 게 다 불편합대다.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이 건네 보실 때 먹자니까.
1: 네.
4: 이 젓가락을 띄고 숟가락을 띄는 것도 예, 저래서 예, 또 나서.
1: 어, 그 정도입니까?
4: 예, 다 먹었습니다.
1: 예.
4: 예. 그런 게 지금 이게 이롭습니다.
1: 예.
4: 예, 가만히 볼까? 내 걸로 예, 몰랐지만. 근데 예, 밥 먹는 게 많이 안 해. 어째, 예, 손을 털지 않는가?
1: 예.
4: 예,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렇습니다,
1: 예.
4: 지금.
1: 예.
4: 그리고 소변 쌌던 것도 이렇고.
1: 로경이라면 괜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로경이 들어가면은 떨던 예. 사람들, 신경이 쇠약하던 사람들, 다리를 예. 부들부들 떨려서 걸음도 못 걷던 사람들, 이 싹 허리, 다리, 팔, 다리 다 맥이 옵니다. 그러면 자꾸 떨거나 예. 머리, 채머리 하거나 이게 다 나사집니다.
4: 예.
1: 예.
4: 그래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이렇지 가슴이 한올 답답하고 예, 침침하던 것도 지금 이렇게 예, 가슴이 시원합니다.
1: 네.
4: 그리고 예, 이렇게 예, 반드시 못 누웠댔습니다.
1: 네.
4: 예. 예, 호흡이 힘들어서
1: 어제일로
4: 누워야 예, 호흡하고 답답 말인데 그런데 지금은 예, 반드시 누워도 예,

0: 이롭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동이 엄청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 활동에, 사과하고서 예,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약공장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이다 보면은 뭐 어떤 약 들어가다 다 쓰긴 다 쓰죠. 원래 그 표준이 그렇습니다. 이 약은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약 성분은 어떤 게 들어가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이거 다 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약이 제량대로 제대로 된 약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자면 뭘 봐야 되는가? 제약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1: 예.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동화악역 근뇌보신환입니다. 동화근뇌보신환은 그 약종들이 진짜로 로경이 들어갔다면 로경이 제일 좋은 부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다음 홍삼 들어갔다면 홍삼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예, 좀 오랜만에 전화드렸습니다. 어제 전화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정말 같은 사람 많아서. 이 우리 남편이 근뇌보신환 이제 한 달 복용했습니다.
1: 네.
3: 예, 우리 남편은 원래 좀 전달 병이 많습니다.
1: 여러 가지 병이 위암까지 하던 분이지 않습니까?
3: 그래서 그거에 또 선생님이 그 강의한 이야기들을 당시에는 좀 더 썼다는 못 썼습니다.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허전도 맞지 않고 그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생 이야기를 또 선택했습니다.
1: 예.
3: 예. 예. 우리 남편이 혈압이 원래 높은데 지금 혈압은 높지 않습니다. 예.
1: 예.
3: 혈압이 정상인데 그래서 112, 그래서 75 이렇습니다.
1: 됩니다. 그럼.
3: 예. 그래 왜 다른 면 괜찮은데 어째 몸에 그냥 열이 나서 영 피곤했습니다. 그
1: 예.
3: 그거에서 다냐 어제 같이 보내도
1: 지원은 지원길로 재봤을까 진짜 열이니까.
3: 아니 그거는 안 재봤는데
1: 그냥 열이 나는 있다고. 감이 들죠. 예.
3: 예. 예.
1: 그게 몸에 허열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 몸에 더워나고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코안이 마르고 몸이 후끈후끈하고 그 허열입니다. 쓸데없는
3: 예,
1: 열이에요.
3: 예, 뭐, 아무냐, 뭐, 쓰던데, 그 다음, 이야기 보니까, 예, 그 열이 싹 없어졌습니다, 예.
1: 원래 그런 열을 없애는, 이, 진화라든가, 렌츠라든가, 뉴방즈라든가, 이야기 들어가서, 몸의 허열을 싹 청열해버립니다, 예. 칭热 제도합니다.
3: 예.
1: 해결됩니다.
3: 아, 그래요, 예. 밥을, 그거에도 켜져서 밥을 잡수지 못해서, 그러면,
1: 원래 위가 아이 좋은 분이니까.
3: 이게 담배도 비싼 거 맞고, 그 다음에 또, 그, 저도 써도 뭐, 좀 버텨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
1: 예.
3: 비싼 담배도 먹고 쓸데없는데, 그니까 비싼 사람도 이제 이 약을
1: 먹고. 예.
3: 바보 얘기해도 공평하게.
1: 이 약만 꾸준히 쓰시오. 이 약에 25가지 예. 그 환자분, 나타나고 있는 증상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약이 종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3: 네. 네. 그랬는데 이야기 정말
2: 네.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네.
3: 예, 알았습니다. 예, 우선 적용하겠습니다.
1: 네.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
5: 오늘 이 시간도 용납 없이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오랫동안 진행하던 이번 우대 활동 다시 말하면 여름이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가죠. 뭐 여러분들 이 용기 광고에 대해서 잘 듣고 면제 수요된다 할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질병들은 그냥 약을 고추장 맛보기로 한두 달 써서는 특별한 효과를 못 봅니다. 특히 오래된 고질병들은요.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 다른 약을 그렇게 오래 뭐 1년 써서 2년 써서 아이디던 질병들 효과를 봅니다. 특히 우리 이 용지라는 거는 신선초라고 불립니다. 옛날부터 우리 지시왕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다녔지만 못 찾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바로 옛날의 불로초처럼 우리 이런 많은 질병 치료에서 독특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중약재는 몇천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약재가 또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서부지역이라든가 또 서부지역은 소수민족들이 많으면서 또 우리 번초강목이라든가 옛날부터 우리가 모르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백산도 그렇고 독특한 지역들이 많으면서 약재가 매일 천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령지 하면은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옛날에는 언제도 백성들이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재배가 나오면서 적지 같은 거 그 자취생 나는 영지는 많이 흔하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천년 오색 영지는 아주 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색 영지는 천년으로밖에 없습니다. 재배가 아니됩니다. 그래서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청지라든가 이런 영지들은 천년 영지로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기강고봉에 그런 다섯 가지 영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많은 효과를 보죠. 그런데 영지 하면은 첫째 우리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게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많은 이런 만성병으로 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간에는 제일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가 병지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나글레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나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뭐 지방간이 좀 있습니다.
0: 네.
2: 그래, 예, 그래 그런지 그다 또 예, 방향도 좀 안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지 특별히 맥이 없고 예, 자꾸 누워있기 싶은 생각만 하고 일어나기 싶은 생각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그다 밥맛이도 자꾸 떨어지고 소화 좀 안 된다. 그래 소화 조금 된다 해도 또 먹게 되면 변비 자꾸 나타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지금 먹기는 소화제 맨날 나가다 먹기를 먹는 것도 좀 아예 났습니다.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0: 네.
2: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관 고백을 지금 몇 달 동안 먹었는데 이 약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0: 네.
2: B20 약이고 OTC 약이 돼 그런지 확실히 면제명에서 맞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0: 네.
2: 네. 요즘에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땅하던 것도 땅하지 않고 뭐랄까 소화에 들어서는 소화용 잘 된다 요즘에는.
0: 네.
2: 네. 그러면서 뭔가 뭐 소화 배가 땅하지도 않고 예, 소화도 잘 되고 뭔가 뭐 변비가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0: 네, 장도에 와서 많은 네. 이런 유익균하고 유해균 물란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예.
2: 네.
0: 이러면 많은 병들이 따라서 나서죠.
2: 그렇게 맥이 없던 것도 다 못 가는 맥이 나고 예. 아래 딸 다 네. 하도다 떨려서 서서 다리 맥이 오래 못 서서 됐습니다. 근데 지금 네. 다리에 맥이 오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약 먹으니까나.
0: 예.
2: 그래서 언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멀리 못 댕기 됐습니다.
0: 예.
2: 여기 먹으면 먹으면 나 좋아지고 있을 때라 그래 듣긴 또 무시 더 좋아지는가 뭐 소변 나 참 힘들어서 어디선 화장실만 정해놓고 다니 됐습니다.
0: 네.
2: 그 다수도 색이다 하고 그럴 때도 어떤 때 색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럴 겁니다.
2: 그리고 뭔가 눈도 막 건조하고 까까라고 예. 그냥 피도 벌거벌거 됐어. 그게 지금 좋아졌습니다. 눈이 까까라지 네. 않습니다.
0: 예.
2: 그 먹던 동안 지내는 먹던 동안 채워야 가슴.

0: 그랬었네 지금. 오늘도 이야기 좋지해서 내내 많은 이야기 해서 또 대답하다 또 계속 수다 그런다.
1: 예. 요즘 우제 활동하고 있는 그러면,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맞습니다.
0: 네, 배달 받겠습니다.
2: 네.
1: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용지 하면은 그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오색 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다 좋지만 첫째 먼저 꼽아야 될 게 면역력 제고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네 저도 영지 강국에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게 쓰니까 뭐에 정감이 있는데 밤소리 다 가세요. 밤 자지마자 좀 제가 한번 자기 쓰다 보니까 밤 못한 지금 이거 쓰는 다음부터 그저 깨끗하게 한번 보니까 밤을 자자면 이거 화장실 가지 않으니까 그게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화가 앉아, 예. 밤에 또잘 넘어다, 이거. 그런데 지금, 화가 좋네. 밥을 좀 잘 먹습니다. 화 잘 됩니다. 이거.
1: 네.
3: 이거 또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요? 항상 머리 아프고, 어디서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 심한 게. 그런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신장이 좀 흐글흐글 쉽게 놀라고, 예.
1: 네.
3: 그런데 이것도 신장에는 많이 좋고, 예. 간이 또 안 좋아, 항상 내겠고, 예. 검사하니까 또, 간 수치 정사에 대하자, 이거 먹은 다음에.
1: 네.
3: 그러니까, 예. 한 가지하고 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할 때 12가 사주 좀 계속 쓰다 갑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잘 따지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면역력을 높인다 하면은 제가 어제는 이런 건강 강의를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친척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는데 어디 가보면 면역력이 낮아서 또 가면 감기하고 설사하고 소화해 되고 뭐 많은 병들이 오는데 면역력을 높이라 하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입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해서 무슨 출단발을 맞아서 대판주사를 맞아서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거 다 맞아본 분들 첫째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용지입니다. 사실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면역력이란 그저 우리 이 주위에다 비교한다 할 때는 우리 한개 나라를 비하면 군대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뭐 침략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단 말입니다. 군대가 강대하고 많죠. 우리 몸의 군대는 백혈구를 비롯해서 G수시포라든가 이 림파세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림파세포에서 베타 림파세포라든가 이 T세포라든가 거시세포라든가 NK세포라든가 여러 개 있습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일 조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8차 집단 확대 학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석의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고 신실의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신시대 민족단결 진보 시범구 구축 목표 임무를 겨냥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을 중요한 임무로 단단히 틀어쥐고 착실히 추진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의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자부심을 1층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중국 포동간부학원 학술위원회 위원이며 교무부 부주임인 류철흥이 중화문명과 정치적 구심력을 주제로 전문 지도를 했습니다. 강의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뚜렷하며 조리가 명확하고 분석이 투철해 리론성, 지도성, 목표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문명은 뚜렷한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대통일의 전통, 가국일체의 리념, 화합공생의 사상, 천하위공의 정감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두텁고 튼튼한 민족 응집력과 정치적 구심력을 함양 응집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을 구축하는 데 깊은 역사적 근원과 튼튼한 문화적 저력을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며 습근평 문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문명의 다섯 가지 뚜렷한 특성의 리론적 내포와 실천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더욱 높은 정치적 위치, 더욱 실속 있는 조치, 더욱 강한 담당으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건설을 추진하며 연변을 여러민족 대중의 인정도가 더욱 높고 응집력이 더욱 강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본보기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 실천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이런 선전과 해석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관찰을 첫째 가는 정치 임무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당위, 당조 이론 학습, 간부 교육 강습, 학교 사상 정치 수업, 기층 이론 선전 강연에 포함시키며 국가, 사회, 국민 세계 차원의 가치 요구가 갖는 내재적 통일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민족 대중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공동한 가치 추구이고 지역, 민족, 신분을 초월한 공동한 도덕 규범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인도해 가치 인정, 정치 인정, 정감 인정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합니다. 사회의 주류 가치를 대대적으로 선양해야 합니다. 연변의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문화를 숭상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친절하고 레이를 중히 여기는 역사 문화적 저력을 깊이 발굴하고 도덕모범, 연변 본보기, 신시대 훌륭한 소년 등 전형을 대대적으로 발굴 선정하며 혁명 영결, 시대 모범 등 감동적인 사적을 널리 선전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빛, 계를 짧은 영상을 통해 평범한 생활 속 따뜻한 순간을 보여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유형적으로 느낄 수 있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대 문명의 새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기층 치리, 문명 건설, 향풍, 함양, 제도 규범에 융합시키고 사회 기풍, 인터넷 생태, 공공도덕 등 중점 분야를 단단히 주시하며 가치의 최저선을 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비해 자존감과 자신감, 리성적 평온함, 상향적 선함, 조화로운 포용성을 갖춘 사회 분위기와 사회 심리를 지속적으로 함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대대적으로 선양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문화적 저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문화 전승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전승을 우선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무형문화유산 대상,

0: 전통마을, 유적에 대한 전체성 보호를 강화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보여주는 역사적 실증을 잘 보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의 정감과 기억을 담고 있는 이러한 문화유산과 역사 흔적이 잊혀지거나 곡해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보호 속에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이 갈수록 두텁고 튼튼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 혁신을 힘써 잘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류행 추세, 문화 관광 산업, 디지털 경제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VR, AR, 지능형 소통 등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몰입식, 소통식 문화체험 공간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서에 적힌 글자, 전시관에 진열된 문물, 구전 이야기가 움직이고 살아나게 해 여러 민족 대중이 역사의 맥박을 느끼고 문화의 매력을 깨닫는 과정에서 민족 자부심을 끊임없이 증강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 상호 참조를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문화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존중하고 여러 민족 문화 전시, 교류, 공유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하며 여러 민족의 특색 예술 형식, 전통 풍속, 미학적 상징이 중화 문화 상징과 형상체계 건설에 유기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해 여러 민족 문화의 교류와 상호 참조 과정이 문화 인정을 증진하고 가국 정감을 두텁게 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변의 두턴 역사 문화를 깊이 발굴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의 변강 특질을 두드러지게 해야 합니다. 발해국 역사 연구와 해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문물 보호 중심, 연변대학 고구려 발해 연구 중심 등 진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발휘시키고 그 속에 담긴 다섯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역사 자원을 깊이 발굴해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백년사, 동북항일연군사, 북방민족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강화하고 연변 혁명선열들의 빛나는 면모와 중대사건의 가치, 항일연군 정신의 핵심을 깊이 발굴하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에서 한마음으로 적에 맞서 피어린 전투를 벌인 빛나는 역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해 애국주의 신념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 등 활동을 깊이 전개하고 일핵 발익 교양 실천 기지를 잘 활용해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변강을 개척하고 공동으로 소호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며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 성공적으로 실천된 과정을 분명히 밝히고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분투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생동한 모습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을 함께 이루자의 풍부한 내포를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해 단결 분투의 강대한 정신적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조지도 일꾼 최홍성, 조금성, 기타 조당위 이론 학습 중심조 성원, 조당위와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조제 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일 2026년 전주 경제운행분석 정기회의 제7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스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복 청취 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의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운행을 주시하고 전반적 국면에서 발전 태세를 파악하며 내수에서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개방에서 무역 증가량을 확대하며 목표를 단단히 겨냥하고 압력을 가하며 분발해 우세를 더욱 키우고 부족점을 보완하며 착실한 실제 행동으로 4.4분기 발전의 훌륭한 성적을 힘써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주통계국, 주상무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공무 및 정보화국 책임자들이 1월부터 8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9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보했습니다. 연결시, 도나시,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가 각각 복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최홍성, 림소림, 류신강, 윤조휘, 문금철, 두경국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와 국내 경제 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전주 상하는 중앙과 성당 위 주당위 경제사업회의의 포치 요구에 따라 대상 건설, 공업 잠재력 발굴, 소비 승격, 문화 관광질 제고, 대외무역 규모 확대 등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소통 협조하며 지지를 쟁취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 난제를 해결하고 막힌 고리를 뚫었습니다. 하여 고정자산 투자가 전성에서 선두를 달리고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운행됐으며 소비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돼 전주 경제 운행이 총체적으로 안정되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량원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당면 곧 4.4분기에 들어서면서 재반사업은 막바지 총력전의 관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발전 목표와 임무를 겨냥해 격차와 부족점을 단단히 주시하고 문제를 정확히 찾아 안정장성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내놓고 경제 운행 배치의 정밀성과 관통력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큰 힘을 들여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천방백개로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켜 4.4분기에 힘써 분투하고 한 해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확고부동하게 대상 건설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당면 대상 시공의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막힌 고리와 걸림돌을 힘써 제거하며 병목 제약을 목표성 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도나 합방전력 고봉 부하조절 에너지축적발전소, 훈춘 류정 전기화학 에너지축적발전소, 활용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왕청 저온유통체계 집산 배급 중심 등 대상이 조속히 착공하도록 추동하고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 물류산업단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중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축적발전소, 안도 신보음료, 용정 진공 풋옥수수, 도문 홍물 목침 생산 흐름선 등 새로 착공한 대상의 건설 속도를 높이고 연결공항 이전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훈춘 화공산업단지 기초시설, 활용 명암 수리 중추 등 중대 대상의 투자 강도를 높여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종합적인 시책으로 공업 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공업 안정장성 100일 난관 공략 행동을 깊이 전개하고 공업 종합봉사 플랫폼, 융자봉사 플랫폼 등 봉사 담체를 잘 활용해 중점 기업이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방출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조속히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 편입되도록 도우며 곤란 기업이 난제를 해결하고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량질의 고효를 봉사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공업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소비 열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9월과 10월 소비 성수기를 다잡고 가을철 부동산 교육회를 정성껏 개최하며 가정용 전기 제품 판매 촉진, 자동차 전시 판매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상업 무역 기업들이 중추절, 국경절 등 중요 시점을 둘러싸고 우대 세트 상품을 내놓도록 인도하고 선구매, 새 제품 교체 시즌, 신전자상 거래, 생방송 축제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잘 기획 개최해 소비 열기가 이어지고 시장 활력이 앞다퉈 분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모아산 관광삭도,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도시응접실, 도시서재, 룡정 해란대 이기민박, 리화곡, 비암성경, 룡문 양심객점, 모아산 주차레소광장, 안도 몽환빙설대세계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민속전시공연, 소형음악회, NPC 소통 등 특색체험 활동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가상유람, 몰입식 공연, 디지털 빛 그림자쇼 등 신형체험 대상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며 인기 있고 대중과 밀접한 일련의 인터넷 문학과 인터넷 드라마를 정성껏 내놓아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도록 끌어야 합니다. 정밀하게 힘을 내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통상구 기초시설의 지능화 개조를 다그치고 통관 편리화 수준을 힘써 높이며

0: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콩, 육류, 신선수산물, 중고차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 구매 플러스 다국 전자상 거래 소매 수출, 보세 전시 플러스 다국 전자상 거래 등 모식을 질서 있게 발전시켜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상승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관련 부주장, 조직속 및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및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 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민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1: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관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있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0: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남북향으로 된 집입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요. 주변에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하고요. 받을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 1884430061번 1884430061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수입제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63398번 1884463398번입니다.
1: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1: 예,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1: 예, 그, 셋집 광고 냅시다.
0: 네, 집을 세 주렵니까?
1: 예.
0: 네.
1: 예, 제 위치는요, 연길시 제 10중학교 부근입니다.
0: 네.
1: 예, 10중학교 남쪽에?
0: 네.
1: 예, 7층 집이 2층입니다.
0: 네.
1: 집 면적은 40평방입니다.
0: 네.
1: 남향 집이고요, 중간 집입니다.
0: 네.
1: 저, 월세는 800원입니다.
0: 네.
1: 예, 저, 1년 이상에 거주라는 분 연락을 받겠습니다.
0: 네네.
1: 예, 전화번호 드릴까요?
0: 네, 말씀 주세요.
1: 예, 138-4433.
0: 네.
1: 2008번입니다.
0: 2008번입니까?
1: 예, 예, 예.
0: 138-4433-2008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2: 집점은 도문시 용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0: 네.
2: 술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2: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0: 네.
2: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2: 최소 시물밭도 양배 한 50평방 좌우됩니다.
0: 네.
2: 예, 가야강에 가까운 데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2: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2: 구유 터지어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2: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2: 138-9433-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좋아하세요.
1: 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2: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3: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2: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1: 네, 연길에 있는 모양로원에서 주방 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207-7541번, 136207-7541번입니다.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남쪽편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네, 1년 이상 거주하는 분들께 세를 주려고 하는데요. 한 달에 8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료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조선족 문화, 특색 식품 및 문화 관광 자원에 힘입어 연결시는 상업, 문화, 관광과 전자상 거래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으며 선도적 라이브 방송 산지 탐방을 길손으로 삼아 특색 제품의 판로를 넓히고 현역 전자상 거래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연결시는 량질 라이브 방송 자원을 정밀하게 연결하고 연결 산지 탐방 전자상 거래 특별 라이브 방송 5회를 연속 조직해 연변의 량질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더욱 광활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방송 제작진은 미촌 비빔밥, 대타노, 해란강 민속궁, 진달래 냉면 등 특색 있는 음식점들을 방문하고 중국 조선족 민속원, 공룡 문화박물관, 공룡왕국, 공룡 온천 호텔, 해란 영조탑, 모두모아 스키장, 서시장, 인터넷 인기 간판벽, 1978 문화창의원 등 문화 관광 명소와 거리를 탐방하며 다국 전자상 거래 보세 직구 체험점 및 한식부, 금강산 등 생산 가공 일선의 촬영을 통해 조선족 민속 풍정과 우형 문화유산의 매력과 산업 바탕색을 전국 네티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연결시 온라인 소매액은 95억 원여 원으로 동기 대비 10.92% 장성했습니다. 이는 연변주 총량의 66.28%, 김림성 총량의 10.83%를 차지해 7년 연속 전성 현시구 1위를 기록했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중년기에 접어들면 평소 먹어도 살이 안 찌던 사람들조차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서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지는 게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중년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지방이 엉덩이나 허벅지보다 복부에 축적되는 경향이 커지고 직장 생활이나 생활 패턴의 변화로 걷기, 운동 등 일상적인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놀라서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힘든 과정에 비해 결과는 미미하기 마련입니다. 성공하더라도 금세 요요 현상이 찾아옵니다. 다이어트 방식이 너무 거창해서 평소 생활 방식과 차이가 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뱃살이 늘지 않게 하려면 폭식을 줄이는 것이 굶어서 칼로리를 줄이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특히 식사를 너무 참으면 저녁이나 간식 때 한꺼번에 많이 먹기 쉽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지나치게 적게 먹지 말고 세끼를 영양소를 갖춰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배고픔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끼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등 단백질 음식을 챙기면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밥이나 고구마 등 탄수화물 식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나중에 빵, 과자 같은 음식이 폭발적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하는 편이 지속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너무 배고플 때까지 참지 말고 그리 요구르트나 과일, 삶은 달걀, 견과류 등을 간식으로 소량 섭취하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끼 식탁의 반을 남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반찬이 네 가지라면 두 가지는 나물로 준비합니다. 메뉴가 스테이크라면 샐러드도 같은 양을 먹습니다. 50% 규칙을 지키면 과식하지 않고도 잘 먹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한 동시에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연령이 50세 이상 분들에게 노래와 무용, 그리고 색스폰, 선풍금,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0: 네.
1: 예, 남녀 불문하고요. 기초가 네.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 밖에 중고 선풍금을 팔렵니다.
0: 네.
1: 평민용, 학생용이 있습니다.
0: 네.
1: 영재등화, 여산바.
0: 네.
1: 스산산교.
0: 네.
1: 스키스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1: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것입니다. 신발을 깔아 신을 때도 안고 채소를 다듬을 때 슬쩍 당겨와 앉기도 하며 아이와 놀 때도 앉습니다. 쪼끌상은 가볍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쓰기 편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쪼끌상은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쪼끌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확실히 허리를 상하게 합니다. 쪼끌상은 일반적으로 낮아서 사람이 그 위에 앉으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골반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기울며 허리와 등도 따라 굽어지고 앞으로 숙여집니다. 인체의 요추는 본래 앞으로 향하는 생리적 곡선이 있는데 너무 낮게 앉아 몸을 앞으로 숙이면 이 자연스러운 곡선이 반대 방향으로 압박을 받아 점점 펴지거나 심지어 후만되면서 주간판과 허리 등 근육이 받는 압력이 급증합니다. 앉아있을 때 척추는 이미 약 150%의 압력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구부리기까지 하면 척추는 무려 250%의 압력을 부담해야 합니다. 낮은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크게 굽혀지고 허리가 억지로 꺾이게 되며 상반신 전체의 무게가 요추에 집중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요추 근육 손상동, 허리와 등 근육 피로가 발생하기 쉽고 주간판 부담도 가중됩니다. 또한 쪼끌상은 허리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과 무릎관절에도 부담을 줍니다. 일어설 때 무릎은 몸을 들어 올리기 위해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로인의 경우 장기간 쪼끌상에 앉아있으면 넘어질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바꿨고요.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200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그리고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할 분한테 세를 주려고 합니다. 한 달에 8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수입제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6-3398번 1884436-339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길시 당교 서쪽 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든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1: 네,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특히 열공급이 좋아서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0: 안녕하십니까? 송보폐 응답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네, 30곽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송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응답분은 국가 비준 호막어 있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절대적으로서 보건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앞에 Z문자가 붙은 200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그 아랍의 숫자까지에서 몇 자리가 있는 확실히 순중초약으로 인정하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은 그 출처가 특별합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송보폐입니다. 소나무 송자의 보배란 보에서 송보폐 응답분이 연구 출처는 특수한 연구 출처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효과성은 더 이 출처하고 밀접한 믿음성이 더 가는 우수한 제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4대 중위 가족사에서 계승인으로 천청을 내리라 불리우고 해방군 세 번째는 해방군 총위원회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이학연구중심의 주임입니다. 대단합니다. 줄기세포간세포연구중심의 주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방군 총병원에 그리고 네 번째는 연변대학 농학은 검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자기 단더위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하고 상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응답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연구 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은 진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아래 효과성은 진실하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전면적인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 자체는 특히 그 주요 성분이 보배급 상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전반 응답 가운데서 0.5%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런 응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담이라 그러면서 보배급 상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은 이번에 또 그 추석 맞이 국경절 맞이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한 가게 128원인데요. 한 가게 안에는 다섯 병이 들어있습니다. 60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8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어서 이때 평균 한 가게 가격은 5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 사이에 그리고 가족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합해서 이걸 사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100가격이다면 500일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이 제품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때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품 자체는 전국에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기회를 제때 잘 파가는 게 기본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지금 송보폐 응답분으로

0: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0: 어째 먹었는가 하면 저는 예, 젊어서부터 위염이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리고 또 예, 기관지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방광염도 있고, 어째서만 예, 염증이
1: 많아. 염증이 이리저리 예, 많이 그래서 예, 있습니다.
0: 예. 이번에는 예, 너무 힘들어서 예, 위염이 있을까나 그런 뭐 먹으면
1: 소화가 안 되죠.
0: 그리고 예. 예. 아프고 이래서 예, 잘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소변 볼 때도 너무 저리고, 예.
1: 예, 염증.
0: 소변이 작고, 예.
1: 중요해. 예,
0: 그래서 또 영, 그저 그냥 약방에 가서 그런 소염제를 싸먹었다.
1: 임시 소염제를
0: 예,
1: 갖다
0: 예,
1: 드시고.
0: 그래서 소염제를 자꾸 예. 먹을까, 영, 이렇게 힘들 때다.
1: 소염제가 예, 직접 간, 콩팥이 다 영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0: 예, 임시 구분만 되고, 예, 치료는 안 되고, 예.
1: 그렇죠.
0: 그렇을 때다. 그러다 나니까 또, 소화계통도 나빠가지고 니네 위 나빠놓을까나 소화해야 되고 잘 먹지 못하고 영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1: 예.
0: 그러다가 또 예, 머리도 그냥 아프고 예. 어째서나 예, 일어날 내 와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성복회 운당분의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게 정말 각종 염증에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래 이거 저는 싸먹은 지 오랍니다. 그래서 온 게 진짜 예, 예, 모든 면이 진짜 좋습니다.
1: 아,
0: 이렇게 예. 살 것 같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너무 좋아서 예, 지금 활동에 좋을 때가 예.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예, 더 싸서 예, 장기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예. 자체는 이번에 우대 활동도 좋고 제품에 대해서는 믿음성이 강한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는 걸 진일보를 강화해서
0: 예,
1: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0: 예. 예,
1: 그렇죠. 예, 이렇게 좋은 예. 제품 응답문에 다 똑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의 특수성을 충분하게 리얼하시면 잘 내야 될 겁니다.
0: 예, 예, 예. 예.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내 사촌 남동생인데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1: 예.
0: 근데 강경하 강복수도 있고 예, 지방간도 있고 예, 이렇게 배 복수가 나서 예, 그렇게 좀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1: 예.
0: 그 약을 많이 썼는데 어째 아직도 효과 없어서 이런 데다가 또 이 성복회 응답문을 쓰면 어떤 간에 그래 문의합니다.
1: 제가 지금 그것 딱 이야기하자 하는데 잘 모르셨습니다. 이 제품은 예. 강경화 복수 그리고 예.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담낭벽이 두껍거나 이런 건 물론 포함하지만 해도 특히 강경화 복수 그 진흙을 어떤 분들 가운데서 간, 암까지 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예.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효과를 본다고 여기에 확실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 이 새로운 간세포의 생성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특히 간단샹조란 말이 있습니다. 간과 담낭은 어기 돌보는 사이로 되어 있다 하는 이런 그 전제하에서 이 제품 자체는 간, 암이 있는 분들이 생존율을 예. 100분제 36으로서 올려준다는 이런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강경화 복수 그런 다음에 순서가 무슨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0: 예.
1: 강경화 복수한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시키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0: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신 거 전달해서 이 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 이번에 예. 두 집에서 싸게 했습니다.
1: 예, 예. 이 제품 드시게 되면 강경화 복수 환자들 가운데서는 소화 공능도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응답분을 쓰시게 되면 소화 공능도 증가시켜주게 되어 있고 간이 좋아지니까 콩팥이 따라서 좋아지게 되어 있어서 그 복수가 콩팥을 통해서 체외에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남부는 이전 여러 달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는 이구동성으로 모두 좋은 효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3: 예, 이거 먹어보니까 예, 이 각종 염증에 영조
1: 소염 효과로는 드러났습니다. 청열 해독의 효과는 아주 드러난 제품입니다. 예,
3: 예.
1: 안전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작용이 없고 예.
3: 예. 저는 이렇게 방광염이 예, 젊었을 때부터 이 방광염이 심해가지고 심할적인 통증도 심하고 예, 저리고 아프고 그리고 예, 저기 소변이 작아서 미네 밥 못 잡게
1: 아, 예.
3: 굉장히 이거 쓰고서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은 에.

0: 다음 배 나이도 할 수 있으니까 나 자는 자수가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되니까 나의 다음 배 나이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1: 성형외과에는 이 제품이 특수합니다. 예예.
0: 예. 그러니까 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내서 내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때 보이지 소용없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 응담보는 이전 한 반년 먹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여기서 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0: 결국 기관지염을 해서도 저기 고상 많이 했습니다. 이걸 진가래가 심하고 기침이 나온 다음에 내 안을 당겨지를 못하게 나오고 그래서 저 가래가 좀 심했단 말입니다.
1: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녹여주는 이런 즉화화탄 하는 데서는 이 제품이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그러던 게 이 진가래가 지금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럴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침이 자꾸 심하니까 예, 그때 보기도 영상하구나.
1: 그렇죠.
0: 얼마 영상.
1: 그렇죠.
0: 그런 게 지금 좀 맘대로 말아 놀고 예, 너무 좋습니다. 결국 저기 이 위축성 위험을 내서 예, 저기 이미 소화 안 되나요? 밥을 먹기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저기 미네 뭐 배고프지도 않고 이렇게 저기 이러던 게 밥 안 먹겠다 그냥 맥없어 내가 자꾸 들어놓고 했겠습니다. 그러던 게 또 이석상도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소화작이니까 밥 닮은 맥이 난다니요.
1: 예, 이 제품 자체가 모든 말씀한 대하게 되면 소화 공능에 그렇게 우수하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화가 잘 되자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드시는 제품 자체에서는 꼭 소화액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다른 성분으로는 위백을 자극하게 되어 있지만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위백을 자극하지 않고 염증을 제거해주면서 소화 공능을 높여주는 데는 많은 분들이 이게 담즙이 그것도 그 성법배 웅담분 이 담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공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이래서 저기 뭐 확실히 정말 무슨 여러 면에서 효과 정말 좋습니다. 심장이 나빠 그런 것도 많이 낫고 예, 혈압도 솔도 잘 되지 우지름증이 그리 나던 것도 지금 크게 안 나고 예, 이 국가병에서도 지금 많이 저기 나서
1: 그렇죠.
0: 예, 그래서 확실히 이 정말 금단비라는 게 정말 금단이고 정말 이 저기 치료약이 OTC.
1: 그렇죠. OTC 공약입니다. 예. 예.
0: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적잖이 운당분은 그 보건품으로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제품 아닙니다. OTC 공약입니다. 예.
0: 예. 그래서 확실히
2: 그런 것도 이렇고 시력도 많이 좋아졌어.
1: 그렇죠. 예예예. 예, 예.
2: 예. 그리고 소변 사수도 줄어들고.
1: 예.
2: 그래 제가 효과가 상당히 좋고 이러니까. 저희 친구가 이 젊어서 사고를 당했는데 걸리는 후유증이 심해서 그래 선생님하고 뭐냐고 그때 사서 우선 막 그거야 아마 한 거의 한 달 먹었겠습니다.
1: 예.
2: 그런 게 효과가 이 통증 완화된 게 많이 알린다.
1: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도 좋을 적에도 우리 같이 좀 더 사놓자고.
1: 두 분이 함께 사는 게 그게 기회입니다. 예. 60각 싸면 80각 주고 1000원 빼준다는 게 이게 보통 있는 우대할당 아니지 않습니까? 큰 우대할당이니까 예. 두 개 큰 민세를 맞이하는 큰 우대할당에 속하니까 60각에 80각에 1000원 빼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예 수고하세요.
3: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건강기원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배웅담부는 평간맥목의 효과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점차 나이 드시면서 눈도 어두워지고 특히 간주먹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간에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간맥목의 효과를 봐서 눈이 부어나고 그리고 안통이 느껴지고 사물을 보는데 모호하게 보이고 현은증이 나고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삼고에 좋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건 흑검이 담낭에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흑검은 동면합니다. 동면하는 사이에 어떻게 생존하는가? 자가지방을 분해해서 그것으로서 충분하게 생존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검은 그런 길게 동면하는 게 없습니다. 흑검은 석 달 내지 다섯 달 이렇게 동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가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강한 그 흑검이 담

0: 집을 우리가 견제해서 봉행하시겠다며 삼고가 자연적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혈과 혈액에 문제가 생겨서 뇌졸중이거나 심근으로 쓰러지거나 이런 표단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에 다른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위에 간에 도움이 가는 전제하에서 좋은 효과를 보는 삼고를 해결하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해도 이미 젊었을 때 골격을 상한 적이 있어서 이러저러한 사고로 인해서 혹은 또 이렇게 상한 분들 후에 계단에 들어와서도 나이가 들면서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성법회 응담분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한테 좋은 효과를 빨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애들, 어른, 노인 모두 네.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애들이 알겠습니다. 경기에도 좋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네, 먼저 공개 입찰에 관한 공고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우 종합채널, 한우뉴스 종합방송, 조선우 뉴스 종합방송과 문예생활방송, 교통문예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의 대리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을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입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인은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에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에 공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식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않았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랑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판 성실시인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련 상세한 내용은 연변정보원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코너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살림도 또 챙겨보고 가족의 건강도 살피고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부님들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요,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도 돌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뭐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마음도 돌보고 하는 면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습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작은 실천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 상식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연변의 홍색 역사 속 항일토사의 고귀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게 되면요, 온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욕 습관 중에 몸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북경대학 제1병원 피부과 주임의사 양숙 의사는요, 일상생활에서 일부 목욕 습관은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습관, 땀을 흠뻑 흘린 후에 즉시 샤워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온몸이 땀이 솟아나죠. 땀투삼. 그렇죠. 이때 몸은요, 모공이 활짝 열리고 혈액순환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샤워를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의 건의는 이렇습니다.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요, 먼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심박수와 체온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뒤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네, 두 번째 주의할 습관, 지나친 온도차의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찬물로 몸을 씻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뜨거운 물로 세게 씻는 것도 피해야 하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을 시키거나 확장시켜서 몸의 불편함을 쉽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체질이 허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요, 피부의 부호막을 상하게 하고 차가운 물은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적당한 온도의 물로 천천히 씻는 것이 가장 건강 목욕 방법이죠.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 소독용 세정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요즘 항균 바디워시, 소독 손세정제, 그래요, 소독 물티슈 등 위생제품들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은 마음에 소독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임상적으로 소독 성분이 들어간 세정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생기는 피부 문제가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안정적인 미세 생태 환경이 존재를 하죠. 적절한 균형이 바로 피부 건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벤잘코늄, 염화, 물 같은 소독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자주 사용을 하면 피부의 균형이 직접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고 피부 건조, 가려움, 홍반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바디워시로 충분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의 소독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이렇게 목욕을 할 때 세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훨씬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부님들, 우리 가족 모두에게 꼭 강조해 주시고요.

하늘이 깊어지면서요 땅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영양이 가득한 제철 채소를 먹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한 뿌리 채소들은요 보통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풍부하죠. 많은 영양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데 아주 적합한 음식입니다. 아래 가을에 꼭 먹어야 할 여섯 가지 채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가을에 비장과 위를 부양하기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성질이 따뜻하지만은 지나치지 않고 또 기를 보충하지만은 열을 내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에는 아밀라제, 폴리페놀, 산화, 효소 등의 물질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촉진해주고 위장 기능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위가 불편한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단백질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몸의 허약함을 보충을 해주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죠. 또 신장의 음기를 강화하고요.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라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영양가도 아주 높습니다. 찐 고구마, 구운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채소로도 쓰이고 곡물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식재료로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전분, 이 단백질과 칼슘, 인, 철,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노인과 어린이에게도 이상적인 보양식재료입니다. 네 번째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생으로 먹게 되면 성질이 차가워서 열을 내려고 번뇌를 없애줍니다. 반대로 익혀 먹게 되면요,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바뀌죠. 위를 보양하고 음기를 자행을 하며 비장을 튼튼히 하고 기를 보충해줘서 이 가을에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생연근, 조림연근으로 더 다양하게 요리를 해 드실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무입니다. 민간에 가을 무는 인삼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 무는 보양 효과가 뛰어납니다. 무는 소화를 도와주고요. 기운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 무를 먹게 되면 느끼함을 없애주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어 위복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무국, 무생채, 무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이 적당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아주 강합니다. 감자로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요, 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가을 제철 채소들을 가족 식탁에 자주 올려보십시오. 가을 제철 채소들로 가족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현대생활 그리고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게 정말 힘들죠. 특히 주부님들 업무와 집안일에 쫓겨서 헬스장에 가거나 또 긴 시간 운동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죠.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과 노폭 앤 노리치 대학병원 연구진이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1900편의 연구를 검토한 뒤 합계 연구 데이터를 메타 이제 분석을 해서 본 데 따르면 대상은 총 48만 명, 참가자 나이는 35세에 84세까지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어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말초동맥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도 연구에 포함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4%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3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는요,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가장 큰 장점은요, 별도 운동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집 직장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을 고르는 것만으로 또 일상의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소피 패덕 박사는요, 계단과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심장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라.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가 있는 활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심장 박동수와 또 호흡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도 일상 속에서도 짧게 반복하는 강도 높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연구진은요, 전 세계 많은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초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하루에 계단을 얼마나 올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만으로도 또 구체적인 권장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약 6개층을 오르내릴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최적의 운동량을 알기 위해서는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꼭 적합한 운동은 아니랍니다. 네, 연구진은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계단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한 적절한 횟수와 강도를 넓혀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쁜 주부님들에게 맞는 운동 너무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우리 연변엔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의 조선족 항일투사 리학복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학복 동지는

조선족으로 1901년 길림 연길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15년 가족과 함께 료하현으로 이주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는 남을 열심히 도와 주위 이웃들 속에서 위신이 높았기에 둔장으로 추대됐습니다. 1931년 9.18 사변 이후 그는 항일구국 사회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군중을 조직하여 반일 시위를 벌이고 항일무장대우를 조직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항일무장대우에서 핵심 요직을 역임을 하며 부대를 이끌고 유격전을 전개했습니다. 교묘한 전술로 일본군의 여러 차례 대규모 토벌을 분쇄했고 거듭 전공을 세우고 여러 유격근거지를 수복하여 일제와 괴뢰 세력을 강력히 타격했습니다. 1933년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뛰어난 작전과 지도, 능력으로 점차 동북인민혁명군 제4군 제4단 단장, 동북항일연군 제7군 군장, 군당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해에 걸친 간관 유격 투쟁으로 과로하여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더는 부대를 따라 활동할 수 없게 됐고 1938년 8월 불행히 병사했습니다. 2014년 약봉 동지는 민정부가 발표한 제1차 300명 저명 항일 영렬 및 영웅집단 명록에 등재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웅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용기와 애국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에서는요, 목욕 습관, 가을, 제철, 채소, 아침 양치, 상식, 바쁜 일상 속 운동법, 그리고 항일 영웅 리학복 동지 사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요, 역사 속 영웅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생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

0: 지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 한 가게 가격이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차원이라면 15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로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5각을 더 얹어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때 가격은 1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 하게 되었는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복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은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사면 15각을 무료로 드리면서 100% 무료로 주고 거기에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큰 우대 활동에 속하는데 여러분들 501-775번

0: 01775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백근을 농축해서 그것도 천연약재를 백근을 농축해서 고온 처리한 다음에 한근으로 만들어진 이런 고농축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우수한 성분 자체로 되어 있는가 하면 유효기가 48개월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구박액의 유효기는 2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48개월 유효기가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백근을 농축해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고온 처리해준 이런 제품이라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화신과학기술집단에서 성도, 사천 성도 화신과학기술집단에서 노령화 질병을 치료하는 특수한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방이 세상에 나온 다음 많은 노인성 질병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여러 가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어보면 아프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 약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가지 한 가지 쓰느라면 간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서 간을 버리게 되어져서 약으로서 오히려 간을 해치는 이런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가지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두갈 펜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정말 영어 효과 빠릅니다.
0: 아, 두갈 때에 대해서 모두 이구동성으로서 절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 예, 저는 이게 허리 지내 아파서, 예. 야, 돌아 누울 때보다 그저 지내 아파서 지내 그저 아,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돌아 눕기도 바쁘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예.
0: 얼마나 힘들면 그 정도겠습니까? 예.
2: 예, 무릎 관절이 또 아파서, 예. 야, 자그만 거리도 그저 몇 번씩 심해 하고 걸어서, 예. 서재님 강의 듣고 이 두근 팬을 먹고 바른 게 야, 허리도 좋아졌거나, 이 관절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2: 예. 그려놓으니까, 예. 어제는,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이게, 다리 아픈 줄 모르고 지금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정말, 예, 정말 이게 관절이 아파서, 정말 좋단 약을 먹어도, 예, 막, 그래서 약 위를 자극해서, 예, 먹다가도 막 부르게 했는데, 이 두골팬은 위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위를 도와주니까 예, 정말 관절 통증에는 제일 좋은 약인 것 같아요.
0: 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2: 예, 효과 좋으니 난 다달바다 계속 쓰려고 하면 예, 이 백자방 구비약 문의하자고
0: 합니다. 예.
2: 남편 어제 여지가 소변도 썼고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어지럼 찌난다는데 이 백자방 구비약을 먹으면 되겠는지 해 문의합니다.
0: 아. 이제처럼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분들 소화도 잘 안 되고 잠자기도 불편하고 심장관리 혈관에도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는 분들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백년 장수 제품으로 알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과학기술 집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는 게 기본일 걸로 인정합니다.
2: 예, 그럼 예,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0: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전화번호 501-775번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백자방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이 약을 쓰니까, 이 다리와 허리도 아프고, 허리, 다리 뻣뻣하면서 내리 저림이 아팠단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이게 허리가 영 세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허리 아픈 증상과 그 다음에 다리 아픈 게 이게 지금 많이 해결됐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그리고 걷기도 아주 예, 이전에는 영 다리 이렇게 딱 무겁고 이러던 게 예, 지금 다리가 예, 이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0: 아, 예.
3: 그러니까 걸으면 잘 걸습니다.
0: 그럼요.
3: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밤에 이하고 먹으니까 이제 턱, 그런 너무 잠다. 잠자니까 내가 이제 소변 사수가 많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1: 아, 깊은 잠을 잘수록 그렇죠. 예, 예.
0: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이 제품 자체가 불면증과 건망증을 해결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노년이 들어와서 체력이 많이 허약한 분들한테는 빨리 돌아서게 하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압도 심장이랑 다 좋아져서.
1: 당대사, 지방대사가 제대로 완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간에서, 예.
0: 예,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이하고 난 떨구지 못합니다. 난 계속 그것도 쓰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지고, 예. 뭐나 기분이 좋으니까, 뭐나 일을 하기 쉽단 말입니다.
1: 예.
0: 예, 아무런 뭐 불편한 점도 없습니다. 이하고
1: 그렇죠.
0: 계속
1: 좀, 예.
0: 예, 저는 계속 쓰려고 하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1: 하루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딱 드시면 이렇게 편리한 제품이 적지요. 너무 우수한 예.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백도방 구보객을 봉영하는 고객입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어떻게 이거, 난감해.
2: 네, 신호 잘 잡고 얘기하십시오.
1: 조금 장소를 조금 움직이세요. 예.
3: 예.
1: 지금 됩니다. 예, 예.
3: 예. 듣기니까?
1: 아, 참 들려요. 예, 예.
3: 예. 저는 어제 이하고 봉영하는 감이 저는 혈압, 혈당 다 높습니다.
1: 아, 예, 예.
3: 예, 예. 근데 이 맹감은 이 백도방 구보객을 봉영한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아,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혈압 조절이 예. 잘 된다고. 예.
3: 지금 혈당도 예,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공복에 한 그 팔이 고 되던 게 지금은 그래서 치대할 됩니다.
1: 아, 그래요? 어, 예, 예, 예. 대단한, 그만하면은 예. 기본상 정상 그 수준에 가깝습니다. 예, 예. 예.
3: 그 다음에 이 맹감은 나는 소화해야 되고 밤잠 자지 못했는데 이것도 다 용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바로 이 제품이 그런 효과입니다.
3: 예. 그래서 예, 나는 이 그런 맹감 백사방 구모약을 계속 이렇게 복용하고 그 다음에 이 맹감은 투골 테러자만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다리 지내 아파서 예, 허리 다리 아파서 이 투골 테러 저 잡사 되는가 물어봐라.
1: 아, 다리 허리가 너무 아픈데 쓰는 약입니다. 이 제품 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류마티스가 레이펑스라면 무서운 질병인 거 알죠? 이 질병을 네.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풍습으로 오는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경추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것 모두 모두어서 해결하는 제품이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 주는 이런 제품에 속하니까 투골대의 제품 자체가 언니분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여기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성분과 더불어 징펑탕, 진주, 방귀 이런 성분은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언니분의 선택이 아주 잘 맞는 이런 선택으로 될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 언니도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자기도 사겠답니다.
1: 죽을 때는 너무 사회적인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3: 예. 예. 우리 나는 백사방을 사고
1: 그렇죠.
3: 그다음에 언니는 두걸티를 사고 이랬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전화번호 잘 기억하시기
3: 바랍니다. 언니한테 소개해 줘서 고맙습니다.
1: 아, 네,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백도 구보객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1: 예.
4: 어제 복용했는가 뭐 예. 어제 그런지 논에 들어가서 예. 없는 병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게 때나고 저게 때나고 항상 머리가 힘하고 어지럽고 예. 혈압도 높았다 낮았다 하고 예. 그 다음에 저기 잠도
1: 잠자기 힘들어지죠.
4: 예. 깨나면 도무지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이 백도방 구보객을 구보했는데 확실히 이 약이 또 농축에 들어가는
1: 백근 농축액이 한근으로 된 제품이니까 약 힘이 세죠.
4: 예, 그래나 그런지 다른 약과 달리요.

0: 가요. 빨리 답변해.
1: 아, 그렇죠.
0: 예. 머리가 흰가고 어지럽던 일중체가 없고, 예. 잠을 못 자서 그러던 게 잠을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1: 그럼요.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예. 혈압조절도 잘 되고, 예. 소화도 잘 된다.
1: 예. 그렇죠.
0: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서, 뭐, 빙사가 무슨 뭐 가져갔다가 번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없이, 영 기억력이 잘 돌아서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이 제품이 네. 공동주체 충분하게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이 해결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사분이 예, 말씀하는 예,
0: 예.
1: 게.
0: 그리고 얘 예,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영이 저기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영 바쁘던 게 이거 구보가 다리 맥이 오는 것 같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맥이 오고 기혈 보충이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눈이 잘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정말 눈도 깔깔하던 게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0: 이 한 가지 약으로 이 농축된 이 약 가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효과 보고 또 얼마서 또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할까 예 자기니 30분이나 한 40분 두고도 복용하면 잠이 제대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좋아서
1: 그 문제 해결이죠. 예.
0: 예, 머리가 영 개운하고 정신한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이 백자 900원, 저는 어떻겠습니까? 너네는 자꾸 예, 배 생기기 마련인데. 예.
1: 그렇죠.
0: 저는 계속 이거 쓰기 위해서 이번 활동에 저기 뭐니까 싸다고 그랬다.
1: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네는 그래도 보충하는 방법 가운데서 약물요법 가운데서 본 제품을 선택한 게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백자방에서 이급단 바로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이 백자방이 정말 야, 장수약이 정말 맞습니다. 농축액이 됐고 뭡니까?
1: 그렇죠. 예.
3: 예, 그러니까 약이 농축을, 이게 쓴기라만 하나를 한 번 딱 이렇게 잡수고.
1: 그것도 예.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딱.
3: 예, 예. 딱 자기 전에 그래 자니까 나 예. 야, 어찌 좋은데 잠 잘 잘까? 이거 살 것 같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예.
3: 예. 눈, 이렇게 자고 깨어나면 눈도 별로 환해지니까 정신이 나고, 예.
1: 바로 그렇습니다.
3: 그 다음에, 예. 원래 밤에 꿈이라면, 예. 그좀 무서운 꿈 꾼 다음 거든 제대로 이렇게 소리치며 깨어나면 그게 있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3: 예. 그래, 피부도 이게 더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1: 아, 피부가 좋아집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 자체 단사후 환계가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하는 환계가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붙이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쉽게 감기 걸리던 허혈이 나서 어쩌고 하면 뭐 땀을 흘리고 식은땀 이러던 것도 다 해결받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하는 여사분이 말씀한 게 아주 맞습니다. 환계란 성분이 들어간 그런 겁니다.
3: 피부 검수를 안기고 이렇게 뭡니까 그 자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1: 예.
3: 선생님이
1: 그렇죠 자반이 나오는 거죠 예. 노인성 자반
3: 그게 없어지고 예. 지난 건 연해지고 예쁠 허리 무릎수간 게 미용된 것처럼 영도없습니다
1: 진심이 예.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3: 예. 그게 속이 또 먹은 편안하고 소화 잘 되고 예.
1: 그렇죠
3: 몸 맥이 난다 그래 예. 예. 이하고 그래 조금 이제 좀 뭐니까 그래 좀 어떤 눈기 떨어졌을까 조금 약이 느끼는 게 좀 싸다고 그래
1: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자,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도갈대 제품 자체는 일단 겐지에서 봉해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다는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굳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약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봉해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후에서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이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하게 말씀하셨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특히 나이 드셔서 감각, 콩팥이 허한 증상이 많이 생기면서 머리가 쉽게 뭐 흰머리가 나고 머리나 수염이 쉽게 휘어지고 머리가 많이 빠지고 근육과 골격통으로서 힘들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그리고 저 가면 추위를 타고 그리고 호흡계통의 문제가 있고 상초, 중초, 하초의 골고루 상초는 폐하고 심장 그리고 중초는 간, 담낭 비장, 위장 이걸 포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배설계통을 놓고 말하게 되는데 콩팥을 위주로 해서 장도를 포함해서 문제가 생긴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백자방 구복액을 선택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우수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그리고 검사해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한 두 개 백날쯤 쓰고 가서 그 지방 혈지 같은 걸 검사해 보게 되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황계란 성분 자체는 부치구별하고 토창 성지한데 상처를 빨리 아물고 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부치구별한 걸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며 이제 위에서 얼굴이 이뻐졌다 자반이 줄어들더라 이랬는데 우리 지금 이 환절기에 들어서게 되면 적지 않은 중노년 특히 노년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쭉 하면 하루간에 감기약을 드신다 그리고 쭉 하면 또 허열이 나고 후쩍 더웠다 후쩍 추웠다 이렇게 하게 이건 딱 갱년기에만 그런 거 아닙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이런 증상이 나는 이것도 해결해주는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오혈을 풀어주는 단삼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본 제품 단삼 자체는 또 기혈부속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이게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백초의 신성한 초약에 속한 바이초지성이라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계통에도 좋고 그리고 특히 지금 상초를 하게 되면 호흡계통을 전형적으로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호흡계통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황정이라는 역할이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만 하시면 고추장 맛보기를 하지 마시고 두 개 백날, 세 개 백날 이렇게 쓰는 사이에 되면 이전에 내가 아니구나 이 정도까지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여기에 공농주체에서 나왔지만 해도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이 해결받는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해결받는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새벽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전제적으로는 깊은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1시부터 3시,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주장혈로 되었는데 모든 낮에 온 하루 동안 나가 일한 피가 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의 간 같은 걸 써보게 되면 완전히 훌 솔에다 놓게 되면 그릇에 놓게 되면 완전히 피가 흥건하게 고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간에 피가 들어오는데 이 간에 피가 들어온 다음에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간에 있는 모든 혈액이 해독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일하는 사이에 많은 독성 물질이 혈액이 유통하면서 네. 이런 걸 다 접수하죠.
0: 전화 받습니다. 예.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백자방 900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이 빈가디서 예 자매였던 게 정사를 됐습니다.
1: 아 그렇게 말씀한 분들 꽤나 계신 자매 정사를 돌았다는 건 오히려 약을 쓰게 되면 자매가 높아지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제품 OTC 국약이니까 그 말이 아주 적중합니다.
2: 예, 그리고 예 콩팥이 나빠서 예 양력 예, 아프고 예 서빙상 아이 나갔다도 또 자주 보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싹 없어졌어요.
1: 아 그렇죠. 이 제품이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예. 좋아지고 예 심장이 좋아지고 예.
2: 눈부 이렇게 보이던 게 지금 다가지는 감으로 예 잠을 잘 못 자던 게 잠을 잘 잡니다.
1: 바로 그렇죠. 예, 예.
2: 당뇨병이 혈당 조절이 살아야 되는데 혈당 지금 정차입니다.
1: 간에서 당대사, 지방대사를 완성하는데 간이 좋아지니까 당대사, 지방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2: 예,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 치료됩니다. 예, 귀도 잘, 아이 들리는 게 잘 들리고요.
1: 어, 그렇죠.
2: 예, 예. 그리고 또, 예, 변선한 물에 들였습니다. 머리, 흰 머리 많아. 근데 지금 살로 머리, 올라온 머리 다 검은 머리 되어요.
1: 어, 밑으로 속머리가 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로 올라온다고. 예.
2: 네, 예, 이런 머리 아이들에도 되겠습니다.
1: 아, 그래요? 대단하죠. 예, 예.
2: 예, 선생님, 또 싸 쓰자, 그럽니다.
1: 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가게 20각주입니다. 한 가게 398원인데 이때 개당 1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하세요. 지금 저희들 두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 두골테라는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투는 투과한단 말이고 골은 골격이란 말입니다. 테라는 것은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 자체는 구복과 외용약이 결합됐는데 제일 우리가 관절통으로 전달될 때게다며 무엇 때문에 관절통이 생기게 되어있는가 하며 경락이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약각의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종합성분으로 되어 있는 활락이라는 건 경락이 잘 소통된다 하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락이 잘 소통되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골테의 주요한 성분은 흑개미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흑개미가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개미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미형, 운동, 영양, 보물꿉니다.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개미는 육지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동물에 속하면서 50kg이 사는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동화 할머니가 주운 12마리 고양이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신비로운 이야기 세상으로 떠나볼까요?
0: 할머니가 준 12마리 고양이. 한 마을에 우리와라 아저씨라는 독특한 사람이 살았어요. 아저씨는 노래 부르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 특히 2살 때부터 불렀던 한 곡을 가장 즐겨 불렀어요. 가사는 조금 어색한

0: 확인했지만 아저씨는 그 노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라고 굳게 믿었어요.
1: 우리와라 아저씨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새 집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이사 트랙에 그려진 고양이 그림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0: 아저씨가 애창곡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그림 속 고양이가 살아나 트럭에서 뛰어내려 잠시 아저씨와 수다를 떨고 다시 돌아가곤 했어요.
1: 이번 이사는 지금까지 다녀온 이사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깊고 신비로운 숲 바로 옆 한적한 곳으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는 딱 작은 집 세 채가 서로 마주보듯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리와라 아저씨는 길가에 있는 집에 살게 됐고 길 건너 두 집에는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각자 살고 계셨어요.
0: 짐을 모두 정리하고 이사 트럭이 떠나갈 때 우리와라 아저씨는 습관처럼 늘 부르던 그 애창곡을 불렀어요. 그러자 예전처럼 그림 속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1: 고양이는 창가에 앉아 새 이웃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관한 비밀을 알려줬어요. 두 분은 원래 부부였지만 아주 작은 일로 다툰 뒤 10년 가까이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따로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여전히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며 두 집 사이에 세워진 통행금지 표지판마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0: 우리와라 아저씨가 두 분이 왜 다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자 고양이는 모자를 살짝 눌렀으며 그 비밀을 아저씨가 직접 풀어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나기 전 아저씨에게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당부 한마디를 남겼어요. 만약 저녁에 고양이 숲으로 가게 된다면 꼭 손전등을 켜고 가세요.
1: 고양이 숲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 뒤에 자리한 신비로운 숲이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우리와라 아저씨는 그날 저녁 손전등을 챙겨 숲으로 향했어요. 숲 안은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0: 갑자기 뒤쪽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커다란 짐승이 다가오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뒤쪽에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사람아, 손전등을 켜봐. 그래야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1: 우리와라 아저씨는 용기를 내 손전등을 껐어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뿜는 두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몸집이 아주 크고 호랑이와 고양이의 모습을 섞은 듯한 호랑이 무늬 고양이였어요.
0: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아저씨를 해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새끼 12마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몹시 슬펐을 뿐이에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꼭 도와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1: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전했지만 자기 새끼들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숲 안에서 길을 잃은 적도 없고 숲 밖으로 나간 적도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아저씨에게만 특별히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덧붙였어요.
0: 다음날 아침 우리와라 아저씨는 창밖으로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가 냄비를 들고 집을 나와 멀리 돌아와 할아버지 집 앞에 냄비를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른 뒤 다시 길게 돌아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면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냄비를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1: 또 잠시 뒤 할아버지도 똑같이 그 냄비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냄비 위에 편지 봉투를 올려서 할머니 집 앞에 놓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이 따뜻한 풍경은 끊이지 않았어요.
0: 우리와라 아저씨는 이곳에 살면서 늘 이웃 두 어르신을 살뜰히 도와드렸어요. 거센 바람에 할머니 비옷이 날아가

0: 가면 재빨리 달려가 도와드리고 할아버지의 편지 봉투가 흩날리면 쫓아가 주워드렸어요. 두 어르신 모두 아저씨의 선행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1: 냄비와 편지 봉투에 담긴 비밀이 궁금한 우리와라 아저씨는 용기를 내 두 분을 찾아가 물어보았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의 냄비에는 따뜻한 버섯국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예전에 할아버지께 매일 맛있는 버섯국을 끓여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0: 그리고 할아버지의 편지 봉투 안에는 직접 손으로 쓴 동화 이야기가 들어있었는데 예전에 할머니에게 매일 한 편씩 동화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10년 동안 서로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따로 지냈지만 서로를 아끼고 그리워하는 깊은 사랑이 따뜻한 국물과 글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흘러나왔어요.
1: 그러던 어느 날 우리와라 아저씨는 두 분이 왜 10년 동안 사이가 멀어졌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다툰 건 고향 일을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야.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덧붙였어요.
2: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12마리나 된다는 게 말이 돼? 나는 그 큰 고양이가 무섭단 말이야.
1: 12마리라는 말을 듣고 우리와라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숲에서 만난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잃어버린 새끼 수량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저씨는 할머니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고양이 풀은 잎에 털이 많고 꼬리가 길어 마치 강아지 풀과 아주 흡사했어요. 숲속 작은 들판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행복하게 오래전 추억을 떠올렸어요.
2: 50년 전 일이야. 나는 바로 이 들판에서 할머니를 만났어. 그때 우리 둘 다 겨우 18살이었고 서로 눈을 마주친 그 순간 바로 사랑에 빠졌지.
1: 할아버지와 우리와라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어요. 아저씨는 고양이 풀을 입에 물고 할머니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12마리 작은 호랑이 무늬 고양이들이 눈에 보였어요. 새끼들도 엄마처럼 눈에 은은한 빛이 흘렀지만 숲을 떠나 지내서인지 아직 어리고 작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다 설명해 주었나 보군.
0: 아저씨가 대답하려고 할 때 할머니가 먼저 스스로 말을 이었어요.
1: 나는 어릴 적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입에 이 고양이 풀을 물면 호랑이 무늬 고양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거든.
0: 할머니, 이 어린 호랑이 무늬 고양이들을 10년 전에 저쪽 호랑이 무늬 고양이 숲에서 주워오신 거 맞으시죠?
1: 우리와라 아저씨의 말을 듣고 할머니와 고양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물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가?
0: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날 밤 숲속에서 이 아이들 엄마를 만났어요.
1: 뭐?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다고? 어서 가보게. 내 소중한 보물들아, 너희 엄마를 만나러 숲으로 가자구나.
0: 그날 밤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출발했고 우리와라 아저씨도 뒤따라갔어요. 아무도 손전등을 켜지 않아 숲은 캄캄했지만 12마리 어린 고양이들 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마치 12명의 반짝이는 요정 같았어요. 우리와라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랑이 무늬 고양이야! 내가 왔어!
1: 그러자 커다란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숲속에서 뛰어나왔어요. 12마리 새끼들이 엄마 품으로 달려가 꼭 안기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0: 우리와라 아저씨는 어린 고양이들을 엄마 품에게 돌려보냈으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는 화해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서로 말 한마디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께 달려가 물었어요.
1: 할아버지, 아직도 할머니랑 말을 나누지 않으실 거예요?
0: 할아버지는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2: 어쨌든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진 않을 거야.
0: 아저씨는 다시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물었어요.
1: 할머니, 아직도 할아버지랑 말 안 하실 거예요?
0: 할머니 역시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어쨌든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을 거야.
3: 두 분 모두 고집을 부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참 고민하던 우리와라 아저씨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바로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아저씨는 밤에 숲으로 가 호랑이 무늬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너 마법을 쓸 수 있지? 마법 고양이 맞잖아.
0: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1: 지난번에 내가 너의 12마리 새끼들을 찾아줬잖아. 이번에는 내가 나를 도와줘야겠어.
0: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아저씨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3: 다음날 아침,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오전 9시에 호랑이 무늬 고양이 들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 오른쪽 좁은 길로 오라고 당부했어요. 그 뒤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연락을 드렸는데 할머니는 집 왼쪽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약속 시간에 들판에 도착했어요. 두 분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살며시 마법을 걸어 두 분을 18살 젊은 시절 모습으로 돌려놨어요. 18살 할머니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워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고 할머니 역시 젊은 시절 할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 꽉 안아주었어요.
3: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한 마법이 있었거든요. 마법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두 분은 이미 서로 화해한 상태였어요. 마치 아무 다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들판을 함께 걸어갔어요.
0: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 사이에 세워졌던 물건 하나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바로 오랫동안 세워졌던 통행금지 표지판이었어요. 아저씨는 너무 기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0: 오늘 할머니가 주운 12마리 고양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철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하늘나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대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합니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83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나누어 기모래를 찾으러 나갔다. 하지만 전사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는 그가 손에 풀을 꼭 쥔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다.

리앵도는 서럽게 울었다. 두철추와 리소우에게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사람이고 리앵도에게는 기무례가 영웅이자 진기와 같은 사람이었다. 리앵도의 마음에는 애정이 금방 싹트기 시작했을 뿐이야.

힘들고 어려운 나날에 생긴 희극이다. 장국도는 매우 고심하여 미끼를 던졌건만 뜻밖의 분노한 코끼리가 걸린다. 팽덕현은 마음을 추스르며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자기 한 참모가 전화로 사방면군 장국도의 비서가 찾아왔다고 보고했다. 조금 지나 호위병이 한 사람을 데리고 층계를 올라왔다. 그는 깍듯이 경례를 하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장주석 동지의 비서 황초입니다. 명을 받고 백문 단장을 뵈러 왔습니다. 팽덕혜가 쓱 훑어보니 젊고 잘생긴 군관이었다. 갸름한 얼굴은 하얀 말쑥하였고 서글서글한 두 눈은 총명하고 영리해 보였다. 팽덕혜는 그와 악수를 나누고 나서 화덕 옆으로 자리를 권하였다. 황초는 앉자마자 거침없이 말주머니를 풀어헤치었다. 후배로서 그동안 이름난 팽군단장을 흠모해왔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다며 팽덕혜를 주워올려왔다. 팽덕혜는 황초의 인사가 끝도 없이 이어지자 말허리를 끊었다. 다 한집안 사람인데 그렇게 레이를 찰 필요는 없어. 레이라니요? 황초는 더 목소리를 높였다. 일방병군이 장정 시작해서 만 팔구천리를 헤쳐오는 동안에도 팽군단장께서는 요새를 무너뜨리고 거점을 빼앗으면서 명성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홍군을 물론이고 적들도 간담이 선을 했지요. 장주석께서는 늘 팽군단장의 얘기를 하면서 이곳에 생활하시기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어 몇 가지 물품을 좀 보내왔습니다. 그랬어? 고마운 일이군. 팽덕혜가 말했다. 황초는 호위병이 나가자 팽덕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물었다. 팽군단장께서는 회리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참가했죠. 팽덕혜는 왜 이런 걸 물어볼까 생각을 하면서 대꾸하였다. 그때 처지가 좋지 않으셨죠? 황초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처지라니 무슨 처지 말이오? 이 젊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다니 정말 뜻밖이었다. 황초가 웃으면서 말했다. 억울하게 당하고 보면은 즐거울 리가 없지요. 팽덕혜는 거친 눈길로 황초를 바라보았다. 비판을 좀 받았을 뿐이요. 그런 일쯤이야 우리 당에서는 예사로운 일이지 않소? 어? 비판받는 일이야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황초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만약 불공평하다면은요 안타까운 일이죠. 별일 아니죠. 팽덕혜가 말을 받았다. 잘 싸우지 못했으니 비판을 받은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더니 팽덕혜는 황초를 쏘아보며 말했다. 왜? 회리회의 대해서 알고 싶은 거요? 조항에서 동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요? 그러자 황초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장주석께서는 팽군단장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팽덕혜는 딱딱한 얼굴로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오랜 전에 만난 적도 없어. 황초는 과감한 공격이 먹혀들지 않자 기세가 한풀 꺾이었다. 하지만 맡은 일을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애써 기운을 냈다. 황초는 재빨리 말머리를 돌리었다. 일 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확실히 힘이 커졌습니다. 하지만은 행동방침이 정확해야 할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병력이 아무리 많아봤자 안 되지요. 팽덕혜 얼굴에 경멸의 웃음이

0: 좋지한다. 황비서,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오? 응? 황초는 좀 거북해하면서 우물쭈물 대답하였다. 아, 제 생각이라기보다 장주석 생각인데 역시 남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주석께서는 항상 북부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남쪽을 정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 들어맞는 전술인지 알고나 있어? 팽독해가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그건 제갈량이 종나라 후방을 튼튼하게 했던 방법이요. 우리는 지금 근거지도 없는 형편인데 그런 후방이 어디에 있단 말이요. 황초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방망이 얻어맞은 듯 놀랐다. 하지만 위험 있는 장군 앞이라 레이를 갖추어 몇 마디 주워 삼기였다. 백군단장 동지, 북진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호종남 군대는 장계석의 직계 부대로서 무기며 이런저런 장비가 훌륭하고 전투력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병부대는 장비가 뛰어나고 훈련이 잘 되어 기병들이 군도를 차고 초원을 달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백덕현은 얼굴에 노기를 띠고 황초의 말허리를 잘랐다. 왜? 백군한테 어리 빠진 거요? 응? 황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정세를 판단할 때는 은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주석께서 거듭 말했듯이 소베트 운동은 이미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장주석께서는 또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좌경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비극을 낳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백덕현은 적이 놀랐다. 이런 분내기가 혼자 생각으로 떠버릴 리로는 아닌다 싶은데 말이야. 백덕현은 입을 꾹 담은 채 말이 없었다. 황초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일으켜 층계 아래 대고 소리를 쳤다. 호위병, 가져온 것들을 좀 들고 오세요. 그 소리에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호위병 둘이 올라왔다. 한 사람은 큰 자루와 작은 자루를 하나씩 메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묵직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황초는 웃는 얼굴로 작은 자루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건 말린 소고기 수십 근인데 맛이 좋습니다. 그러더니 큰 자루를 가리켰다. 오호, 이것은 흰살인데 몇 대 잘 될 겁니다. 우리 장주석께서 천섬 근거지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다른 호위병한테서 묵직한 가죽 가방을 받아들더니 안에서 꾸리미 몇 개를 꺼냈다. 이건 은전 300냥입니다. 장주석의 저그만 성입니다. 흰쌀과 소고기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던 팽덕현은 은전을 보자 얼굴빛이 흐려지었다.
1: 이게 무슨 짓이요?
0: 팽덕현가 사납게 소리를 쳤다. 장주석께서 군단장 동지의 호조머니 사정이 좀 그런 것 같다고 해서 백덕희는 치미는 화를 애써 참았다. 그는 돌부처마냥 냉랭한 얼굴로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황초는 부랴부랴 도운을 널판자를 쌓아 만든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슬쩍 눈치를 살피더니 얼른 힘있게 격려를 붙이었다.
1: 백군단장 동지, 피곤하실 테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0: 팽독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었다. 황초는 호위병을 데리고 흑업지급 층계를 내려갔다. 황초가 멀리 사라진 뒤에도 팽독현은 화가 치밀어 욕을 퍼부었다.
1: 퇴! 가짜는 놈! 아주 예쁜 벌들 하던 시기로군! 자식!

까닭을 짐작해보았다. 그때 정치비원 양상곤이 들어왔다. 덕유동지, 황초가 왔다면서요. 그래, 뭘 합디까? 팽덕현은 탁자 위에 놓인 은전꾸레미를 가리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국도가 이 팽덕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나 한번 보십시오. 날 군벌로 본다 말입니다. 군벌이 좋으면 내가 왜 홍군이 되겠습니까? 당지도 않은 일이지. 양상곤도 낯빛을 흐린 채 생각에 잠기었다. 두 동창생은 서로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당겨보려고 한다. 애석하게 두터운 우정도 사상의 장벽을 넘지는 못한다. 몰카에서 보낸 시간은 마치 무딘 칼로 고기를 썰듯 고통스럽고 지루하였다. 마을 둘레나 밭물에서 밤을 지새우던 전사들은 추워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낮에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백성들이 달아나버려 텅 빈 마을을 지키다 보면 한없이 외롭고 괴로웠다. 류영도 조조하고 불안하였다. 그녀는 틈만 나면 장문철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아침에도 두 사람이 화덕 옆에 마주 앉았는데 호위병이 편지를 가져왔다. 홍군 전선 총주의부 정치비번 진창호가 인편에 보낸 것이었다. 장문천에 펼쳐보니 우아하고 멋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문천 동지야. 서로 멀리 떨어져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동창으로 만나 나누던 정은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쁜 걸음이긴 하지만 얼마 전 얼굴을 보면서도 깊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곳에 와서 회포나 한끗 풀 수 있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진창호 드림. 편지를 읽고 나서 장문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위병에게 말했다. 심부름 온 사람에게 내가 좀 이따가 내려갈 거라고 말해줘. 호위병이 아래로 내려갔다. 편지를 쥐고 한참 생각에 빠져있던 장문천의 얼굴에 슬며시 웃음이 떠올랐다. 류영이 궁금해서 물었다.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장문천은 편지를 거두고 안경을 추스려 올리면서 대답하였다. 나를 설득할 생각인가 보네. 괜히 넘어집는 건 아니에요? 류영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그저 몇 년 만에 만난 모스크바 동창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 장문천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장국도가 사람을 보내 팽덕희한테 선물이라면서 돈을 건넸습니다. 그 일로 팽덕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요. 그럼 당신이 진창호를 설득하면 되겠네요. 류영이 말을 이었다. 지금 송분을 치는 일마저 뜻대로 되지 않아 모두성은 화가 나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가나 우린 여기에 갇혀 죽고 말 겁니다. 진창호는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니 당신이 만나서 잘 설득해보세요. 장국도의 측근인데다가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마음이 돌아선다면 좋은 일이죠. 장문철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대똥농지가 나에게 장국도는 벌써 사람을 보내왔는데 락포동지도 하루빨리 송문을 치도록 진창호를 설득하러 가는 게 어떠냐 하더군요. 류영이 자신만만해서 말했다. 그럼 가보세요. 우리 모스크바에서 진창호와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장국도는 노련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지만 진창호야 그 사람한테 견주면 무척 단순한 편이죠. 당신도 같이 가겠나? 장문철이 웃으며 물었다. 군사기밀을 의논할 텐데 제가 가서 뭐랍니까? 장문천은 인차 좀비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진창호는 얼마 멀지 않은 마을에 묵고 있었다. 장문천은 호위병 둘을 데리고 밭 사이에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다. 사방면군 본부는 진작 홍군의 전선

송취부가 되어 있었다. 장문철이 자그만 층집 문어구에 이르자 진창호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마중을 나왔다. 몸집이 우람지고 날렵하여 생기 있어 보이었다. 두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방은 아주 깔끔하였다. 한쪽 벽에는 군용 지도가 걸려 있었고 탁자에는 군용 담요가 깔려져 있었다. 사령부의 엄숙하고 정연한 분위기가 배어 나왔다. 두 사람이 의자에 자리를 나누어 앉아 호위병이 찬물을 올려다 놓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장문천은 대견한 눈길로 진창호를 바라보았다. 장호, 그 대산에는 18인가 19이었지? 아닙니다. 17이었지요? 그랬나? 그때 모두 자네를 동생처럼 여겼었는데 몇 년 사이에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쌈터를 졸음자는 지휘관이 되었군. 진창호의 불그레한 얼굴에 금세 윤기가 돌면서 우쭐하는 기색이 스치였다. 그는 겸손하게 몇 마디 하는가 싶더니 솔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은혜, 아, 제가 악여만에 가서 그곳 당위위원회 서기를 맡을 때가 24살이었으니까요. 국도동지가 정종생을 철책시킨 뒤에 저더러 홍군 사군 정치위원으로 가라고 했지요. 처음에는 군사를 잘 모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싸우고 보니까 싸움도 별게 아니더라고요. 진창호는 창국도를 따라 악여만에 온 시간은 길지 않으나 6기 사중전의 노선을 잘 집행한 덕분에 상황이 금방 나아졌다고 말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일들을 만나고 겪으며 살아갑니다. 당시에는 평범하게 느껴졌던 순간들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소중한 추억으로 빛나는 경우가 있죠. 색바랜 사진 속에서 또는 오랜 시간 소중히 간직해온 추억의 실마리를 통해 되살아나는 그때 그 사람, 그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 시간에 나누어 내 추억 속 그때 그 사람, 그 일을 쓴 수기 작품을 감상해보면서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박용옥 씨의 수필 내가 미워했던 그 의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그 의사 박용옥. 아침에 한 아파트에서 사는 친구가 발걸음을 다그치는 걸 보고 어디 가느냐 물어

그러니 발이 저려서 침 맞으러 간다고 했다. 침이란 말에 나의 머릿속에는 한 의사의 얼굴이 우연히 떠올랐다. 8살 때 엄마가 나를 입학시키려고 학교에 데려갔다. 지체장애인이 나의 걸음걸이를 물끄러움이 지켜보던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 걸음걸이가 너무 힘든 애이니 다음 해에 봅시다. 그날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애들은 다 입학했지만 나 혼자 패잔병처럼 풀이 죽어 집에 돌아왔다. 점심때가 됐지만 나는 밥맛을 잃고 밖에 나선 채 하늘만 멍이 바라보았다. 하얀 구름이 바람에 밀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저 구름도 나보다는 낫구나. 난 바람이 밀면 넘어지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다음 해에는 학교에 갈 수 있을 테니. 엄마가 어느새 밖으로 나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위안했다. 그해 어느 날 화룡현 소송향 룡포촌에 계시는 외할머니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다. 룡포촌과 가까운 팔가자진 중남촌에 친구를 잘 아는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내 다리를 치료해보자고 하셨다. 그래서 며칠 후 외할머니네 집에 갔고 바로 이튿날부터 침 맞으러 의사 집에 찾아갔다. 의사가 꺼낸 침대를 본 나는 겁이 어린 눈으로 다리를 의사 앞에 놓았다. 기다란 침이 다리를 찌르자 얼마나 아픈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안 맞겠다고 의사를 마구 밀어냈다. 의사는 끄떡도 없이 왼팔로 내 다리를 내리누르면서 여기저기에 침을 꽂았다. 외할머니마저 내 두 다리를 누르시니 꼼짝 못한 채로 아픈 침을 맞아야 했다.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는 내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올 줄이야. 듣다 못한 외할머니가 급히 손으로 내 입을 막자 의사는 애가 숨막혀 할 수 있다면서 말리었다. 외할머니의 손이 내 입에서 떨어지기 바쁘게 나는 참았던 울분을 터치기라도 하듯이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데 의사는 내 욕을 듣고도 성을 낼 대신 빙그레 웃으며 계속해서 여기저기 침을 꽂는 것이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의사가 너무 미워한 나는 욕을 퍼붓다가 나중에는 의사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그래도 의사가 성을 내지 않자 담이 커진 나는 이번에는 의사를 꼬집어 놓으려고 손을 허우적거렸다. 그것이 외할머니한테 제지당하자 외할머니까지 마구 욕해 댔다. 얼마 후 침을 다 맞은 나의 전신은 땀으로 물찬봉이 되었고 의사의 얼굴에도 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얘도 참, 의사 선생님이 너의 다리를 고쳐주겠다는데 왜 그러냐? 정말 한심한 애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불쌍하다고 꾸짖지도 않으시던 외할머니마저 보다 못해 나를 꾸짖었으나 내 귀에 그 부탁이 들어올리 만무했다. 그 후에도 침 맞을 때면 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의사가 괘씸하고 저주스러워 더 많은 침을 뱉으려고 입안에서 힘껏 침을 가득 모았다가 내뱉곤 했다. 그때 어린 내 눈에 제일 미운 사람은 바로 그 의사뿐이었다. 침을 맞은 지 며칠이 되던 어느 날 의사 집에 가니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안 보이네요. 혹시 편찮으신가요? 의사 집에 들어설 때마다 정적 안에서 웃으며 반겨주던 의사가 보이지 않자 외할머니가 의사 아내와 물으셨다. 의사가 안 보이자 나는 되려 기분이 좋아졌다. 잠깐 어디로 다녀오겠다고 나갔는데요. 인차 돌아올 거니 기다려보세요. 의사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의사가 집에 들어섰는데 손에는 무슨 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날도 침을 맞았는데 내가 너무 발버둥치고 발악하니 의사의 아내마저 날 눌러서 더구나 꼼짝 못하고 침을 실컷 맞았다. 의사 집을 떠날 때 눈물 범벅이 된 내 얼굴을 쳐다보던 의사가 내 손에 아까 들고 왔던 봉지를 쥐어주면서 외할머니와 말했다. 이 과자를 애한테 주세요. 아픈 침 때문에 어린애가 고생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어디 이런 법이 있습니까? 철없는 애 때문에 선생님을 무척 고생시켜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이가 아닌가요? 이해해야죠. 그날 나는 집에 갈 때 그 과자를 맛나게 먹었다. 입까지 다시며 먹어대는 날 본 외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얘야, 너한테 과자랑 사주는 의사가 얼마나 고맙니? 내가 이제부터라도 의사한테 침만 뱉지 않으면 개눈깔 사탕

사탕도 사주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세월에 개눈깔 사탕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사탕이었다. 나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제껏 응낙했다. 그 후 외할머니는 침 맞히러 갈 때마다 개눈깔 사탕 몇 알씩 주면서 신신당부했으나 나는 대답만 시원히 할 뿐 그냥 그 본세였다. 의사를 대하기가 난감하게 된 외할머니는 의사네 집으로 오갈 때마다 나를 업지 않겠다는 등 별의별 권모술수를 다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룡포천과 중남천 사이는 꽤나 멀었고 강 두 개를 건너야 했는데 그때 강 위에는 다리가 없어서 바지가랭이를 올리 거두고 강에 들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걸어야 했다. 때론 돌이 미끄러서 휘청대기도 했는데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었다. 짐을 다 맞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외할머니는 늘 등에 엎여있던 나를 내려놓고 땀과 눈물로 얼룩진 내 얼굴을 강물로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때마다 할머니도 눈물을 훔치곤 하셨다. 내 아픔이 곧바로 외할머니의 아픔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두 달 동안이나 침구에 시달리고서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의사는 더는 오지 말라고 했다. 마지막 날 외할머니가 그 의사한테 90도 경혜를 자꾸 하면서 고마워하길래 나오자마자 물었더니 외할머니가 눈곱을 찍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 좋은 의사구나. 그간 너 때문에 고생한 의사 보기가 너무 미안해서 치료비 외에 돈을 따로 더 주었더니 절대 안 받는 건 물론 치료비마저 적게 받는구나. 이런 좋은 의사를 내가 너무 힘들게 굴었어. 그 마지막 날도 의사는 나와 외할머니를 대문 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침 맞는 두 달 동안 어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바래 주었다. 그해 가을 엄마가 나를 데리고 그 의사를 찾아갔다. 물론 외할머니도 같이 나섰다. 그 의사한테서 네 다리 치료가 비록 효험을 못 보았지만 고마운 의사라는 마음에 바지천을 싸가지고 갔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애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적지만 성의이니 받아주십시오. 엄마의 말에 의사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 치료를 잘 하느라 했는데 효과를 못 봐서 참 안타깝다고 말을 했다. 돌아올 때 의사는 바지 천값을 계산해서 기어코 엄마 손이 쥐어주었고 나한테 만나는 걸 사목이라고 했다. 엄마도 감동되었는지 눈물을 훔치셨다. 그 침 놓아주던 의사는 아마 수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인내로 품으며 살았을 것이다. 그의 빙그레 웃는 웃음 속에는 고통을 견디는 이에게 베푸는 따뜻한 위로가, 그의 단호한 손길 뒤에는 고치지 못한 아픔에 대한 깊은 애석함이 숨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모습은 이제 내 삶 속에 다른 형태로 스며들었다. 고통을 겪는 이에게 차갑게 대하기보다 따뜻한 이해를 베풀어야 함을, 상처 주는 말 대신 침묵의 인내로 다가설 줄 알아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이젠 많은 세월이 흘러 저승에 가셨을 그 의사는 아마도 여전히 그렇게 온화하게 웃고 계실 것이다. 그의 그 웃음은 이제 내 안에서 또 그가 만났던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 같다. 치료받지 못한 다리는 여전히 무겁게 걸리지만 그의 웃음이 남긴 빛은 오히려 그 무게를 감당할 용기를 준다. 고마운 이를 만났지만 그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채 남은 빚은 이제 타인을 향한 조용한 친절로 조금씩 갚아야 할 내 생의 숙제가 되었다. 네, 그래서 작자는 어린 시절 장애로 불구가 된 다리를 치료하려고 침을 맞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 몸에 아픈 침을 놔준 의사를 향해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따뜻하게 대했던 의사 선생님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남은 인생 타인을 위해 베풀면서 살아가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어 림순자 씨의 수필입니다. 두부공장 아주머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두부공장 아주머니 림순자. 아련한 기억의 물결을 따라 반세기를 훌쩍 넘긴 세월 저편을 바라보노라면 한 분의 얼굴이 또렷이 떠오른다. 내 생애에서 더없이 소중하고 고마웠던 천사 같던 분이다. 이미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영혼을 기리고 내 삶을 밝혀주었던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 지난 세기 60년대 말 판사였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우리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신장 질환으로 자리에 누워 꼼짝할 수 없게 됐다. 13살 큰언니가 어머니 역할을 맡아 살림을 꾸렸고 10살이던 나는 아버지 몫을 대신해야 했다. 언니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면 나는 불을 떼고 물을 킥고 어머니의 약을 다려왔다. 병약한 언니 대신 힘든 일은 대부분 내 차지였다. 가장 큰 문제는 겨울철 난방이었다. 집이 추우면 어머니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지만 어려웠던 가정 형편상 석탄을 넉넉히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동네 두부 공장에서 버린 잿더미를 뒤져서 콕스를 주워오는 일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두부 공장으로 향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잿더미를 뒤져 한 소쿠리씩 콕스를 주워오곤 했다. 갈라진 손으로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콕스를 줍기란 아직 어린아이한테는 너무 힘든 고역이었다. 하지만 가난은 나를 일찍 철들게 했고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하여 단 한 번도 콕스 줍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매일같이 나오는 나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두부공장 아주머니가 궁금한 듯 내게 다가와 사정을 물으셨다. 집안 형편과 어머니의 병환 이야기를 들으신 그분은 한참 말없이 서 계시다가 갑자기 이글거리는 불을 큰 삽으로 퍼내 물을 끼얹어 주셨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얼른 담아가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내가 나타날 때마다 타다 남은 콕스를 일부러 잿더미에 뿌려두셨다. 덕분에 나는 훨씬 수월하게 한 소쿠리씩 콕스를 채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를 얼려두었다가 가끔씩 쥐어주시며 집에가 끓여 먹으라고 하셨다. 모두가 식량난에 허덕이던 시절 그 나눔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콩비지를 끓여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날이면 허기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우리 가족에게 아주머니의 손길은 한 줄기 빛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들었다.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자애로운 눈빛, 서로 돕는 미덕, 그리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희망이 싹 텄다. 그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았다. 지금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내 손을 잡아주던 그분의 따뜻함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라. 힘들고 서글픈 기억이지만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행운아라 여긴다. 천사 같은 한 분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 아주머니의 사랑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인간이었다. 감동적인 드라마나 책을 접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며 그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 삶에 이어진 사랑의 릴레이는 바로 그분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이 글로써 그때 말로 다하지 못했던 깊은 감사의 마음과 당신의 사랑이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온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사랑은 기억되는 순간 이미 영원이 된다. 그분은 내게 불씨 하나를 건네주셨고 그 불씨는 지금도 내 안에서 꺼지지 않은 채 수많은 겨울을 지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겨울을 녹여준 적 없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봄이 되어본 적 없는지 되묻게 된다. 두부공장 아주머니가 내게 남겨준 것은 단지 그해 겨울의 콕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는 수많은 온기의 시작이었다. 사랑은 그렇게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식하며 결국엔 모두가 연결된 거대한 온기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

작자는 그래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 추운 겨울을 이겨내도록 도와준 두부공장 아주머니의 잊지 못할 소행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남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문정 씨의 수필, 낚시터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낚시터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문정. 나는 교원이면서 낚시꾼이었다. 30여 년 교편을 잡았지만 교원으로 산 시간보다 낚시질한 경력이 더 길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해 어려서부터 낚시를 배웠는데 낚시터에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999년 10월 1일 국경절 연휴 첫날이었다. 나는 자전거에 도시락과 낚시 가방을 싣고 쌍신이라는 시골 마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낚시터에 도착했는데 명절이라 그런지 낚시터는 아주 조용했다. 멀지 않은 곳에 나보다 훨씬 연세가 많아 보이는 노인 한 분이 홀로 낚싯대 두 개를 펴고 앉아 계셨다. 인사를 나누고 보니 연계시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하다 퇴직한 장시성의 65세 로 교원이셨다. 작년에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아들의 권유로 두 주 전에 아들 집에 오셨다고 했다. 아들이 이 낚시터를 추천해 주었다고 한다. 같은 교원이라 무척 반가웠고 선생님은 세상을 떠난 부인도 나와 같은 문씨라며 기뻐하셨다. 인사를 마치고 나도 낚시터를 둘러보다 멀지 않은 곳에 사과배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침 목이 말라 한 개 따먹으려고 다가

올라갔다. 탐스러운 사과배는 많이 열렸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높은 곳에 달려있어 큰 돌멩이를 주워 나무를 쾅쾅 두드렸다. 생각대로 사과배 몇 개가 떨어졌지만 그 순간 나는 아타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순간 눈이 퉁퉁 붓고 입안에 단맛이 돌며 입술이 뻣뻣하게 마비되었다. 수액을 빨아먹던 벌들이 내가 자신들을 해치려는 줄을 오해하고 정당 방위를 한 것이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장 선생님은 나를 부축해 차에 태우고 곧장 병원으로 가 응급처치를 받게 했다. 의사 말로는 일찍 왔기에 천만다행이지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기도가 막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장 선생님은 나의 생명을 구해준 구명 은인이기도 했다. 그런데 화불탄행이라더니 급히 서두르다 보니 낚시 도구를 챙기지 못해 몽땅 잃어버렸다. 내가 마음 아파하자 장 선생님은 아무 내색 없이 새 낚싯대를 장만하시었다. 그리고는 나에게는 888원짜리 낚싯대를 선물하며 익살스럽게 말씀하셨다. 문 선생님 덕분에 낡은 낚싯대를 버리고 새 낚싯대로 새 손맛을 보게 됐소. 하하하하. 내가 그럴 수 없다며 돈을 드리려 하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 교원이요. 게다가 당신 선배의 고급 교원이라 월급이 당신보다 훨씬 많소. 그리고 내가 너무 대면대면했던 탓에 이런 일이 생긴 만큼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오. 월급이 당신보다 많으니 부담 가질 것도 없소.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성하시는 모습에 송구스러웠고 어찌 그리 마음이 노그러우실까 감탄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묻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에도 교원이었고 지금도 교원이고 앞으로도 교원이라 생각하오. 교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 그 말에 나는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문득 내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선생님은 나보다 20살 가까이 많아 부모뻘이셨지만 같은 교직에 있었고 말이 통한다며 가까운 친구처럼 처남과 매형처럼 허물없이 지내자고 하셨다. 우리는 함께 낚시를 다녔고 색다른 음식이나 집에 좋은 술이 생기면 서로를 불러 이야기꽃을 피웠다. 장 선생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마디는 지금도 내 좌우명이 되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다. 왼손잡이는 원래부터 왼손잡이가 아니야. 알게 모르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지. 같은 이치로 사람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선생님은 내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으셨다. 10년 전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도 나를 살리겠다고 닷새 동안이나 뛰어다니며 귀한 사향을 구해오셨다. 그런데 사람의 생사화복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더니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장 선생님께서 2020년 마지막 날 갑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져 8일간 혼수상태에 계시다가 다른 세상으로 가셨다. 돌이켜보면 1999년 국경절에 볼에 쏘여 죽을 고생을 했지만 오히려 화가 복이 된 셈이다. 그 일로 나는 평생의 스승을 만났고 단순한 은혜를 넘어선 인생의 진리를 배웠다. 장 선생님은 나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다. 타인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 나서는 법, 원망하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법, 남을 위해 베풀면서도 결코 베푼 티를 내지 않는 마음 등 많은 삶의 도리와 지혜들을 말이다. 선생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를 그분의 자녀들에게라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의 아들과 딸들은 오히려 내가 아버지에 가까운 친구라며 여러모로 나를 돌봐주고 있다.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다름을 느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장 선생님이 내게 물려준 진짜 유산은 낚싯대도 사향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스승이라는 이름의 무게였다. 그 무게를 나는 이제 제자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 앞에서 묵묵히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가끔 낚시터에 혼자 앉아있으면 바람소리 사이로 장 선생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문 선생, 오늘은 손맛 좀 볼까? 장 선생님의 그리운 그 목소리는 오늘도 내 가슴속에서 살아 숨쉰다.

잊지 못할 인연이었으며 인생 선배였던 장 선생님의 후한 인품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인배다운 장 선생님을 지금도 잊지 못해 하고 있는데요.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교정 언어 문자 교육 진지를 튼튼히 다져 국가 통영 언어 문자가 여러 민족 청소년들의 소통 교류의 가교, 문화 전승 담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유대로 되게 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대지에 활짝 피어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1: 조정협 주석 주금성의 사회하에 조정협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 2026년 대외 지원 양성 프로젝트 발전도상국 민족정책과 실천연수반이 우리수를 찾았습니다. 변강 민족지역인 우리수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교정 언어 문자 교육 진지를 튼튼히 다져 국가 통영 언어 문자가 여러 민족 청소년들의 소통 교류의 가교, 문화 전승 담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유대로 되게 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꽃이 연면대지에 활짝 피어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연일 전주 각 중소학교에서는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국가통영어 문자 보급선전주간 주제 활동을 전개하면서 표준어를 말하고 규범 한자를 쓰며 고전 시문을 읽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소학교에서는 국가통영어 문자 전면 보급에 몰을 받고 동북항일연구

0: 정신 선전 강연과 주제 강연 시합을 펼쳐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더욱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북산소학교 학생 김근우입니다.
1: 在课本剧表演
0: 교과서극 공연 고대 시와

0: 학교수립 체험구역에 의탁해 규범적인 언어 사용, 고전 낭송, 문자 보급을 일상화된 도덕 교양과 실천 수업에 융합시켰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국가통역언어를 사용하는 일상화 교수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 외에는 고전명작 낭송, 표준어 연설, 주제학급회의, 독서활동 등 특색활동을 상시화해 학생들이 낭송 속에서 국가통역언어 문자의 매력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계시 중앙수학교 학생 왕우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다채로운 국가통역언어 문자 보급 선전주간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붉은 넥타이 교정 해설, 꽃망울 TV 방송국 뉴스 방송, 독서 공유회 등 활동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실천 무대로 됐습니다. 저는 연설문을 열심히 외우고 교정 곳곳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학우들에게 정확하고 유창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천 과정에서 저는 표준어를 잘 말하고 교정 문명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더욱 깊이 알게 됐습니다. 연계시 중앙수학교 교원 왕로요입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표준어를 유대로 삼아 시범 낭독과 문답,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아이들이 표준어로 완전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도록 경비함으로써 낭랑한 글 읽는 소리 속에서 언어 감각을 키우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협동면에서는 아이들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본문을 낭독하도록 인도해 국가통역언어 문자 보급이 교실에서 생활 속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표준어를 잘 말하고 규범 한자를 잘 쓰는 것은 모두 조국의 언어 문자를 계승하고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화룡시 광명소학교에서는 흥미진진한 시사대회가 펼쳐졌습니다. 경연 현장에서 6학년 각 학급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한 무대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비활용 구어 경연 단계에서 선수들은 불과 15초의 제한시간 내에 지정된 핵심 글자가 들어간 식구를 정확하고도 표준적으로 막힘없이 읊었습니다. 선수들은 전 과정에서 표준어로 답하면서 청소년 학생들의 풍부한 시사 소양과 뛰어난 구어 표현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광명소학교 학생 손아기입니다. 이번 시사대회는 그냥 경연이 아니라 한 차례 학습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저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매 한 수의 시가 창작된 배경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몇 구절의 고시 속에 아주 큰 체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세심함과 차분함을 배우게 됐고 우리 민족의 고전 문화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표준어를 배우고 보급해야 하며 표준적인 언어로 고전을 낭송해 시사의 메아리가 대대손손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연변의 여러 민족 청소년들은 글자를 익히고 뜻을 깨우치며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가 지닌 깊은 매력을 느끼고 중화 사랑의 씨앗을 마음속 깊이 심고 있습니다. 연변 제1중학 학생 박정연입니다. 과내의 효율적인 소통과 과외의 풍부한 온라인 자료 검색을 통해 국가통역언어 문자가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저한테 국가통역언어 문자는 지식과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일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을 증진하는 정서적 유대이기도 합니다. 신시대 연변의 학생으로서 저는 다채로운 언어문화 환경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청춘의 목소리로 길림 이야기를 잘 전하며 민족 단결의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렵니다. 근일에 우리 주에서는 글자 속 한마음, 글향기 넘치는 연변 교정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 특색 프로젝트를 힘써 구축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문화 근원 탐구, 일상 지면, 방학 실천으로 이루어진 3차원 교육 체계에 의탁해 국가통역언어 문자 보급 진지를 다지면서 학교마다 하나의 브랜드, 학교마다 하나의 특색을 갖춘 교정 국가통역언어 문자 보급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 교육국 부국장 장정일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에 따라 국가통역언어 문자를 보급하고 국가통역언어 문자의 보급 수준과 규범화 사용 수준, 응용 능력을 1층 높이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더욱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해 변강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동하렵니다.
1: 조정협 주석 주금성의 사회하에 21일 조정협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정협 부주석 마운기, 리동호, 하우저,

0: 홍경빔, 권대걸, 전경도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전주 투자유치사업 정황 통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 15호 전망기획 방향에 맞춰 정책을 정확히 쟁취해 연변 고품질 발전에 힘을 부여할 때 관한 조사연구보고, 우리 주 민족식품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조사연구보고, 연결시 북부대학성 상권을 구축할 때 관한 조사연구보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산업 일체화 발전으로 연변지능에 힘을 부여할 때 관한 조사연구보고, 연변주 도시공공표식문화 건설 정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우리조 신시대 문명실천진지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연변주 신형농업경영주체 발전 정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를 심의 채택했으며 관련 인사사항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간 목표를 조시하면서 연말 전까지의 재반 사업을 고품질 고효율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대상이 관건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와 대상 건설을 잘 틀어지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확실하게 증강해야 합니다. 주정협 지도부 성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리행하고 대상 추진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정협 상무위원들은 앞장서 이끄는 역할을 발휘하고 주동적으로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직책을 리행해 난관 공작 함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각 현시 정협에서는 큰 대상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책임을 다지며 목적성 있게 시책하고 실시를 다잡아 연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합니다. 협상 직무 이행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아 전문 주제 협상, 맞춤형 협상, 개별 협상 활동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협상 성과를 정리 취합하며 협상 의견의 실시 정황을 추적해야 합니다. 문제 향도를 견지하고 정돈 시정 되돌아보기를 통괄적으로 추진하며 정돈 시정 성과를 공고히 하고 제고해 학습 교양과 순찰 정돈 시정 사업이 철저히 실시되고 실효를 거두며 상시화 장기 효과화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장원한 발전에 입각해 새로운 한기 정협의 중점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주당이 중심 사업을 둘러싸고 직무리행의 새 모식, 새 담체, 새 경로를 적극 탐색하며 체계가 완비되고 과학적이며 규범적이며 운행이 효과적인 제도체계를 구축해 정협 직무리행 사업의 질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14기 정협의 사업 경험과 방법을 참담게 총화하고 새로운 한기 정협 사업의 총체적 구상과 중점 임무, 추진 조치를 앞당겨 계획해 새로운 한기 정협이 좋은 출발을 실현하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회의 준비 사업을 세심하게 잘해야 합니다. 정치 방향을 확고히 파악하고 높은 표준, 엄격한 요구를 견지하며 임기 교체대회 사업 절차와 규율 규정,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 항목별로 추진 실시해 임기 교체대회가 규범적이고 엄밀하며 평온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깨끗한 기풍이 형성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각 상무위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전체 정력위원들을 이끌어 이들이 적극적으로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해 더욱 많은 직무리행 정품을 내놓고 위원 과제를 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다그쳐 추동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국가국제발전협력소에서 리반하고 상무부 국제상무관은 연수학원에서 주관했으며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제교류사에서 협조한 2026년 대외지원 양성 프로젝트 발전도상국 민족정책과 실천연수반이 그늘 우리주를 찾아 고찰 견학을 했습니다. 발전도상국 민족정책과 실천연수반 학원들은 브라질, 감비아, 에티오피아, 메이코, 네팔, 이라크 등 6개 나라에서 왔습니다. 연변대학에서 열린 연수반 좌담회에서 학원들은 연변대학, 주민족사무위원회,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변변경관리지대,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으로부터 각기 중화민족공동체 건설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실천 조치와 특색 방법을 소개받았습니다. 회의 후 연수반 학원들은 연변대학 학교 역사관을 찾아 연변대학이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면에서 전개한 생동한 실천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브라질 원주민 사무부 국제 사무 고문 엘턴 가스파리니 주니어입니다. 중국의 민족 다양성이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런 방식은 민족 단결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0: 연변에 머무는 기간 관련 국가의 민족 사무 부문과 기구에서 온 정부 관원, 전문가와 학자들은 또 우리주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단위,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범 장소 등을 찾아 우리주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 기지 건설, 여러 민족 대중의 융합식 발전, 관광으로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 촉진, 민족 문화 보호 전승 등 면에서 쌓은 경험과 방법을 깊이 묘해했습니다.
1: 그는 왕청현 전교령관리보호중심 관할구역에서 야생 동북곰 5식구가 한 화면에 잡힌 진귀한 영상이 촬영됐습니다. 보기 드문 이 영상은 동북곰 표범 국가공원이 설립된 지 근 5년간 생태가 지속적으로 복원되고 범과 표범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번식하고 있음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7일 저녁 6시경 왕청현 민창 농기유한회사 사업일꾼 왕선생은 친구와 함께 차로 림산지구 도로를 지나다 우연히 이 보기 드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끼범 4마리가 도로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었는데 차 전조등이 켜지자 새끼범들은 재빨리 피했고 한쪽 수풀 속에 있던 어미범이 머리를 내밀어 새끼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한편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경고했습니다. 새끼범들이 도로에서 벗어나자 왕선생은 신속히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 동행인은 휴대폰으로 약 20초간의 현장 영상을 촬영해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당지 림어 부문과 삼림공항에서는 즉시 응급조치를 가동하고 림산지구 안전조기 경보를 발령했으며 범무리의 활동 궤적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측했습니다. 아울러 림산지구와 도로 연선의 순찰 역량을 늘려 대중의 인신 안전과 야생 범무리의 서식 안전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생 동북범 5식구가 보기 드물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단연간 국가공원 생태보호 사업이 거둔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제1진으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중 하나이며 국내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안정적인 야생 동북범과 동북표범 번식가족을 보유한 유일한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0: 2026 연변주 전자상거래 흥변조력 청년 우수상품 추천 생방송 판매 활동 첫기 강습이 일전 도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 상무국, 공청단 연변주위, 주 흥변부민촉진국이 각 변경현시 상무, 공청단위원회, 흥변부민촉진중심과 공동으로 전개했습니다. 첫기 강습은 도문시 서부계획자원봉사자와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생방송 판매 실제 조작 강습을 했습니다. 점을 통해 전면을 이끄는 방식으로 농촌 전자상거래의 내생 동력을 활성화하고 지역 전자상거래 생방송 인재를 육성하며 호형 고향사랑 및 각 현시 생방송팀을 조직해 전주 36개 성급 신전자상거래 흥변부민 시범촌에 들어가 생방송으로 현지 농특산품, 민속미식과 향촌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변경촌의 역사문화내포를 발굴하며 변경주민보조금 등 해민정책을 선전해 변경촌의 흡인력을 끊임없이 높이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첫기 강습은 직접 해보고 실제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생방송의 핵심 논리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 강습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생방송 전자상거래 핵심 기능을 습득하게 도왔습니다. 주 상무국 전자상거래 처장 풍도입니다. 이번 강습은 계열 활동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양성한 청년 전자상거래팀을 기반으로 호형 고향사랑 등 생방송팀과 연동해 실경 강습, 손주제 생방송, 순회 판매 등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우수한 농특산품과 민속문화 관광제품 판로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주 흥변부민촉진국 종합조정처 부처장 성설봉입니다.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선전 매개체로 삼아 특색 제품을 추천 소개하는 동시에 변경촌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잘하고 변경촌 변경주민보조금 등 각종 해민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선전하겠습니다. 비변경지역 인구에 대한 변경촌의 흡인력을 높이고 인구가 변경 일선으로 회류해 안거하도록 이끌어 변경촌 전자상거래 발전 우세를 흥변부민사업의 실효로 전화하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정부 판공실에서는 건일 통고를 발부해 2026년 국경절 후부터 2027년 5일 국제노동절 전까지 조직 속 각 부문에서는 겨울철 근무 휴식 시간을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0: 이에 따라 오전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근무 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1: 길림 연변 돈화 제10회 한총령 단풍골 유원 활동이 23일 한총령 홍색 관광구에서 개막됩니다. 현장에서는 100명이 함께 105m 길이의 두루마리 그림을 그리는 활동과 당사지시 관문 통과, 단풍잎으로 정을 전하는 시간 우편, 무형문화재 장터, 미식품평 등 특색 내용을 선보이게 됩니다. 가동식에서는 영웅찬가, 항일연군의 기계와 넋 등 홍색 문예 종목이 공연되고, 추석, 국경절 문화관광 우대 정책과 정품 관광 코스도 동시에 발표되며 도보 활동도 펼쳐집니다.
0: 주부녀연합회에서 공청단 연변주의 주흥변부민촉진국과 연합으로 주최한 연변주 전원사랑 친목특별활동이 일전 도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주 여러 전선에서 사업하고 향촌진흥 일선에 뿌리내린 100여 명의 청년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 청년들은 소통게임 등 여러 활동에 참가했으며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전람관, 86호 경계비, 국문풍경구를 단체로 참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 주 광범한 청년들이 정확한 혼인 연애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마음과 힘을 모아 연변에 뿌리내려 변강 건설에서 공을 세우며 우리 주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0: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호방송 문예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는 행복 프로젝트 연광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어르신들께 질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죠. 네, 오늘도 저희 생방송 열선 전화는 여러분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추천을 했던 제품도 좋고 궁금한 제품도 좋고요. 어떤 제품이든지 문의해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이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예, 이민철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예, 그리고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에는 또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1: 예, 지난 시간에 그 검은 깨가루를 소개해드렸는데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방송뿐만 아니라 또 소문을 듣고 매장을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예, 그 특별 활동은 우리 생방송에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거라 예, 실망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먼저 우리 검은 깨가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0: 네, 검은 깨가루 건강을 한 끼 식사로 좋은 깨가루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1: 예, 그렇죠. 우리 중년이 지나면 또 몸 상태가 예, 젊을 때랑 완전히 다르죠. 예. 이제는 뭐 기름진 고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또 싱겁고 영양가가 많으면서도 또 잘 소화되는 게 최우선이 아니겠습니까?
0: 네.
1: 예, 그래서 또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밥하기도 귀찮고

0: 좋지 않고 또 소화도 약해져서 영양 보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1: 네.
0: 게다가 또 우리 설탕 걱정 또 재료 걱정까지 하다 보니 예, 뭘 먹을까 정말 난감할 때가 많죠.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영광우선이 검은깨 가루는 이런 문제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검은깨 가루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마트에 가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우선의 검은깨 가루를 추천하는 원인은 어디였죠?
0: 예, 이 검은깨 가루는 그냥 검은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에 호두, 오디, 흑미까지 더했습니다. 예. 정말 대표적인 검은색 보양식품이라 할 수 있는데 예,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번에 드시기는 쉽지 않죠. 예.
1: 네.
0: 각각 드시면 아무래도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예, 그 흡수률도 예, 떨어지게 됩니다. 예.
1: 이 마트에랑 가보니까 이런 재료들을 가루로 내주는 곳도 두루 있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예,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검은깨랑 호두를 사다가 집에서 갈거나 가루를 내는 가게에 가서 예, 가루를 내서 그리고 또 저절로 배합해서 드시는데 그 배합이 맞지 않으면 우리 그 맛도 거칠고 쉽게 상해서 예, 몇 번 못 드시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까운 것은 또 물론이고 자체로 배합하면 예, 그 비료를 잘 몰라서 영양 그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가공 공예에 따라서 오히려 기름이나 당분을 과하게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이 제품은 우리 과학적인 비율, 예, 그리고 저온가공, 영양보존, 예, 그리고 우리 무설탕 레시피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식단에 아주 딱 맞는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그럼 이제 이 제품이 왜서 좋은지 하나하나 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0: 예, 그 첫 번째는 검은깨입니다. 예. 검은깨는 오곡중 보양이왕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중장년층에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여기는 우리 불포화 지방산, 칼슘, 예, 그리고 철분, 비타민 E, 예, 세사민 등 항산화 성분이 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예, 가장 큰 문제는 칼슘 부족으로 인한 뼈건강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검은깨의 칼슘 함량은 일반 곡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꾸준히 드시면 예, 부족하기 쉬운 식이 칼슘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검은깨는 그 성질이 따뜻해서 예, 차갑지 않고 위장에 자극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또 위장이 약한 분들도 예,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1: 네.
0: 또 몸을 따뜻하게 보양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핵심 재료는 호두입니다. 예. 호두 하면 우리 두뇌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또 뇌와 신경에 필요한 인지질이라든지 또 알파리놀렌산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나이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예, 반응이 느려지고 자주 깜빡깜빡 하는데 예, 이게는 일상 영양 섭취 부족이 예, 아,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또 퇴직 후에 또 가사 일이나 예, 손주를 보느라 정신없이 예, 바삐 돌아치고 있죠. 예, 머리는 많이 쓰는데 정작 그에 맞는 영양 공급은 또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우리 호두 영양을 섭취하면 신경을 부드럽게 자양하고 예, 일상의 정신 상태를 개선해서 예,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 제품은 그 호두를 초미세 분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딱딱한 호두 본연의 그 질감은 없습니다. 예, 씹을 필요 없이 소화가 잘 돼서 이가 약하거나 또 위장이 편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예, 호두의 영양을 그대로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검은깨와 호두 듣고 보니까 정말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요. 그럼 또 왜서 재료들이 어떤 재료들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0: 예, 세 번째는 또 오디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뽕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1: 네.
0: 예, 많은 어르신들이 오디의 영양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새콤달콤한 과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오디는 우리 약식 동원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예.
1: 네.
0: 여기는 우리 고활성 안토시아닌, 다양한 아미노산,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미량 원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안티, 안터시안

0: 우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예, 그 노화를 늦추고 우리 기혈을 개선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기색이 칙칙하고 예, 자주 피곤하고 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께서는 이 오디를 꾸준히 드시면 예, 몸이 부드럽게 사용되고 예, 점점 더 건강한 혈색을 예, 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디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서 설탕을 넣지 않아도 예, 충분히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또 우리 장수의 쌀이라 불리는 그 흑미, 예, 흑미 있잖아요. 흑미도 들어있습니다.
1: 네.
0: 흑미는 우리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위를 부드럽게 보호하고 우리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은 예, 장 운동이 느려서 변비나 예, 더부룩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흑미의 거친 식이섬유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장을 부드럽게 정리해서 예, 소화도 잘 되고 위정에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때문에 저희가 오늘 추천하는 우리 무가당 유기농 예, 실륨 검은깨 호디 호두 오디 가루는 정말 식사 대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1: 중노년층이 선호할 만한 그런 제품 검은깨 식품.
0: 예, 그렇죠.
1: 검은색 식품이 네 가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0: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신장에도 아주 좋습니다.
1: 예,
0: 예, 이리 우리 예로부터 우리 검은색 음식들은 우리 콩팥, 예, 신장이죠. 예,
1: 검은깨 뿐만 아니라 콩도 그렇잖아요.
0: 예, 검은 콩도 그렇고 우리 신장을 보호해주는 데는 아주 좋은 우리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또 날씨도 점차 추워지고 있는데. 예, 겨울이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이 보호해줘야 할 것이 신장입니다. 예. 중의학적으로 보면 또 검은색 음식이 신장에 좋다고 합니다. 예. 때문에 저희 우리 무가당 유기농 실륨늄 예, 검은깨 호두 오디가루는 정말 예, 가벼운 우리 겨울 보양식이라 해도 예, 과언이 아닙니다. 예.
1: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겨울 보양식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특별 활동을 할 때 사도 그 겨울까지 쭉 뭐 드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이거.
0: 그렇죠. 요즘 또 우리 특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이 검은깨 가루는 원래는 하나에 이래 29원 90전인데, 예. 저희 영광 우선에서는 우리 국경절 그리고 우리 추석을 맞아서, 예. 또 특별 행사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예. 예전에는 우리 방송에 참여하셔야만, 예. 세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추석 기간이나 국경절 기간에 예, 오시면 우리 가게 오시면 29원 90전에 누구나 예, 세곽을 사갈 수 있습니다. 예.
1: 그럼 전화 안 해도 세곽 전화 주면 내가 드릴 수 있나요?
0: 아
1: 오늘 전화 주면 예. 드릴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추석 25일 뭐 국경절이 돼서 뭐 그 연휴가 쭉
0: 그렇죠 예 그 기간 사이에. 오시면 예
1: 전화 안 해서도 뭐 예. 세계
0: 오시는 진짜. 모든 분들 예 다 세곽을 드리겠습니다 예
1: 아 부지만해요 그래도 뭐 저희 오늘 생방송 듣고 있다면은 뭐 이런저런 거 문의하고 싶다면은요 이용전화 256에 1111번 256에 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해서 참여하셔서 여러모로 참여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를 했던 이 깨가루 제품 식사 대용으로 참 좋은 유기농 셀레륨 검은 게 호두 가루가 아닙니까?
0: 예, 그렇죠.
1: 29년 90전에 세 개를 가질 수 있는 기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시간도 좋고 뭐 국경절 연휴도 좋고 뭐 쭉 드린다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셀레륨이 대체 어떤 건지 뭐 아직 모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0: 예, 우리 셀레륨은 한어로 푸시라고 하죠. 예.
1: 네네.
0: 근데 우리 이 제품에는 우리 유기농 실륨, 예, 보리 싹분말이 초과됐습니다. 예. 실륨 보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또 우리 요즘 밤에 훈천에서 나오는 뭐 실륨 사과라든지 그리고 또 뭐 실륨 달걀, 실륨 쌀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예. 그만큼 우리 실륨이라는 이 영양소가 그 곽강을 받고 있다는 말이겠죠.
1: 그렇죠.
0: 근데 정확히 우리 셀레늄이 왜 중요하고, 예, 왜 중장년층이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지, 예. 우리 이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핵심, 예, 미량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서 예,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나이 들수록 또 체내 셀레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네. 셀레늄은 우리 몸이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해서 예, 중장년층이 면역력을 높이고 예, 신장

0: 인체 기능을 지키고 또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라 할 수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평소에 먹는 밥과 예, 반찬으로는 그 셀레늄 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제품은 예, 여기 셀레늄이 첨가돼서 예, 한 잔만 마셔도 예, 하루에 필요한 우리 셀레늄을 정확하게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침 한 잔으로 아주 간편하게 셀레늄 보충이 예, 완성되는 겁니다. 예.
1: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가당 유기농 셀레늄 검은깨 호두 오리 분말은요 모두 천연 재료로 만들어지었고 방부제나 인공 첨가물도 없고 또 뭐 설탕까지 넣지 않아서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그런 뭐 좋은 제품이죠 이거.
0: 그렇죠. 예. 우리 시중에 파는 검은깨 가루는 대부분 너무 달아서 예, 젊은 분들도 먹다 보면 느끼할 때가 많습니다. 예. 네. 특히 우리 또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아예 드실 수가 없는데 이 제품은 무설탕이라서 혈당이 걱정되거나 당분 조절,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예방에 신경 쓰시는 우리 중장년층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예.
1: 그래요. 영양도 알차고 더 건강한 음식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0: 예, 맞습니다. 이 제품은 또 어르신들의 생활에 딱 맞는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바로 개별 소포장. 예. 자그마한 포장이에 그렇게 개개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1: 네.
0: 한 봉지가 1인 1회 분량으로 예, 개별 밀봉 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1: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2: 예, 호두 깔고 무수거 섞은 겁니까?
0: 예. 그러니까 호두 그리고 검은깨 예. 그리고 이제 그 흑미 예.
2: 예.
0: 그리고 우리 오디 예. 다 예. 예, 검은 식품이죠. 예, 네 가지가 예, 섞여서 있습니다.
2: 오신다.
0: 예.
2: 그래 지석에 가면 다 줍니까? 어느 사람이나 다 줍니까?
0: 추석에 예, 추석하고 국경절 기간에 오시면 29원 90전에 예, 원래는 두 곽을 드리는데 예, 예, 누구나 오시면 다 세 곽을 가져갈 수가 예, 있습니다.
1: 예. 특별 혜택이에요.
2: 그러니까
1: 어머니 예. 찾아주시고. 예.
2: 그리고 그 위치는 어디세요?
0: 위치 우리 그 인민텔레비전 방송국 아십니까?
2: 예, 그건 압니다.
0: 예. 거기서 우리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2: 예, 그 내과병원
0: 맞습니다. 그 내과병원하고 우리 단위 사이 그 그러니까 우리 MBN 텔레비전 방송국 그 사이 골목입니다.
2: 그 이름은 뭡니까?
0: 영광우선
1: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예, 예 간판을 그렇게 썼어요. 연변 텔레비전 영광우선
2: 썼습니까?
0: 예.
1: 영광요쇠.
2: 그리고 전화번호는 뭐 얼마인가?
0: 268-0999번 268-0 3거죠. 예, 0 268-0 그리고 93개입니다.
2: 268
0: 0999
2: 0999
0: 예예예
2: 268 0999
0: 예. 예 오셔서 예 찾지 못하겠으면 여기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1: 네, 예. 거기 예, 일꾼들이 예, 나가서 마중을 할 겁니다.
2: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세 봉지씩 주겠습니다. 예예
0: 예, 29원 90전에 예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1: 멘트를 잘 보내시고 예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참 뭐 여러모로도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호두깨 뭐 깨가루 여러 가지 제품이 또 들어갔고 먹을 만하고 식사 대용으로 뭐 고혈압에다 고혈증 고혈당 예방에 신경 안 쓰셔도 중장년층에 아주 좋다는 제품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제품 건강 음식이라 해서 어떻게 좋은지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 말 계속 하겠는데 예, 우리 이 제품은 1인 1회 분량으로 예, 개별 밀봉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딱정량이라서 위생적이고 예, 습기차단도 잘 돼서 그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기 귀찮고 또 죽거리기도 번거울 때 예, 그냥 한 봉지 뜯어서 예, 한 우리 80도 되는 뜨거운 물에 붓고 몇 초 동안만 써면 바로 한 끼 영양 식사 예, 아침이 완성됩니다. 예.
1: 편리하죠. 진짜. 예, 원가는 하나에 이번 29원 90전이 있잖아요.
0: 예.
1: 중량이 어떻습니까, 이거?
0: 예, 어떤 분들은 또 우리 29원 20전에 세계를 드는, 에이, 그게 뭐 또, 뭐, 글쎄, 양이 얼마 안 되겠지. 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1: 맞아요.
0: 예, 이 제품은 우리 한 곽당 500g, 한 근이죠. 예.
1: 그렇죠.
0: 예, 총 20개의 작은 봉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침마다 드시게 되면

0: 예, 한과하고 한 20알 드실 수가 있죠. 예.
1: 맞아요. 일양이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은 하나 500g에 한 근이죠. 29원 90전이라 해도 뭐 비싼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그런데 저희는요, 영광 우선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시장 가격으로 여러분께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0: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금방 말했다시피 우리 예, 평상시에도 그냥 원 플러스 원, 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데, 우리 추석하고 우리 국경절 기간, 예, 또 특별 행사를 해가지고, 예, 오시는 분마다, 예, 29원 50전에 세곽을, 예, 드리게 됩니다. 예.
1: 맞아요. 세곽입니다. 그러니까, 오, 세곽. 저희 생방송실에 뭐, 지금 참여를 해서도 좋고, 어, 그러면 또 파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분 좋으면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전화 주신 분은 기다리고 싶네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쉽게 드실 수 있는 영양 만점 무가당 유기농 셀레늄 검은 깨 호두가루. 정말 싼 가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은 뭐 지금 시간대가 지금 열려져 있고요. 아, 저녁 7시 39분을 넘어섰습니다.
0: 예, 그리고 지금 예, 방송에 참여하셔도 되고 예, 그냥 오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방송에 참여하시라는 거는 혹시나 뭘 예, 이 문점이 있거나 예, 물어볼 거 있으면 예, 방송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또 이 이 검은깨 가루는 예, 여기 이제 금방 말했다시피 또 검은깨, 호두, 오디, 예, 또 흠이 이 네 가지 검은색 영양 식품들이 예, 들어있고 또 거기에 셀레늄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1: 글쎄요, 귀한 셀레늄.
0: 예, 그래서 한 잔으로 여러 가지 영양을 한꺼번에 보충할 수 있는 정말 예, 편리하고 건강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정말 드시기도 쉬운데 뜨거운 물만 붓으면 예, 바로 그 완성이 되는 간편한 식사를 예, 언제든지 예,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아침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 예. 또 이가 약해서 우리 견과류를 씹기 힘드신 분, 예, 또 위장이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예,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
1: 네, 그래요.
0: 부드럽고 고소해서 그 목넘김도 아주 좋습니다.
1: 네, 예.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셔서 제품을 받아가셔도 좋고요. 생방송실 전화 참여 함께. 그리고 앞에서도 저 우리 이민철 선생님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추석과 명절, 국경절 사이에는 29원 90전이면 세곽을 드린다고 했어요.
0: 예,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생방송에 참여하셔야만 세곽을 드셨는데 우리 또 우리 명절 혜택을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1: 제 첫날 저희 방송이 인기가 많아서 하루 저녁에 뭐 전화 17통을 받았죠.
0: 그렇죠. 예. 또 그렇고 또 우리 드셔본 분들이 많은 맞아요. 만큼 또 그 후기도 아주 좋습니다. 예.
1: 맞아요.
0: 맛도 좋고 영양도 우리 섭취도 되고. 예.
1: 네. 요즘 뭐 인기가 대단한 또 제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0: 예. 또 우리 예, 가게에서 가장 인기 제품이죠. 예.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예.
1: 네.
0: 예. 저 비 제품을 오는 싹한 분들은 이미 다 효과를 보고 자꾸 더 구매하려 하는데 지금 예, 육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좀 긴장한다 이 제품이가. 예.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은 우리 장건강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죠. 예.
1: 네.
0: 물론 운동과 식습관도 필요하지만 여기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수가면 보다 쉽게 예,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모두 건강을 위해서 칼슘, 예, 비타민, 방향성 등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예, 마음 상태는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또 피곤하고 또 힘들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우리 면역력도 쉽게 떨어지고 예, 안식도 안 좋고 예, 우리 위장도 자주 말썽을 부르는데 예,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핵심이면서도 가장 쉽게 간과되는 진실을 예, 알려드리려 하는데 우리 만병은 정말 우리 장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장은 우리 인체 건강이 총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비나 설사, 예, 배도 파는 그냥 병으로 옮기고 참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간 장이 좋지 않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히 보고 넘길 일이 아니죠. 예. 이런 문제는 전신도화, 예,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이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 그래요. 그러니까 만병의 시작, 만성질환의 근원을 잡음에 있어서 장 건강이 중요하죠. 장 건강을 지키려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드셔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0: 예, 맞습니다.

0: 많은 분들이 우리 오랜 세월 장내 세균이 혼란스럽고 예, 장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광호스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국인들에게 딱 맞는 예, 프로바이오틱스를 엄선해서 특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중국인 맞춤 고활성 특허 프로바이오틱스 원가는 한 통에 원래 299원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 방송국에서 예, 우리 예민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특별히 예, 100원을 보조해 드립니다. 예. 네. 쿠폰을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할인해서 예, 199원에 드립니다. 네. 예, 거기에다 우리 또 생방송에 참여하시면 1+5에 한 통을 사면 다섯 통을 더 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199원에 여섯 통을 사가게 되는 셈이죠. 예. 정말 이런 혜택은 우리 다른 어떤 매장이나 플랫폼에서도 정말 사다 볼 수 없죠. 예. 우리 청취자들만 위한 특별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영광우선 생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혜택인데요. 생방송실 이용자나 256-1111번, 256-1112번 이게 두 대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현물 명액을 받아가시고 전화 주시면 한데 현물 명액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
0: 그렇죠. 예.
1: 그런데 이미철 선생님, 우리 장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게 꼭 이렇게 뭐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0: 예, 지금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뼈 건강이나 혈관 건강, 우리 뭐 심폐 건강, 예, 많이 중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장 건강은 예, 홀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은 인체에서 정말 가장 큰 소화 흡수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뭐 밥이나 채소, 고기, 예, 모든 건강 기능 식품과 영양제는 다 우리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1: 네네.
0: 예, 예를 들어 장이 나쁘고 예, 세균이 혼란스럽다면 아무리 좋은 보충제와 우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해야 됩니다. 오, 예,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헛되이 낭비가 되죠. 예. 또 돈을 낭비하는 것은 또 뭐 괜찮은데, 야, 또 다른 뭐 예, 좋지 않은 예, 가짜 제품이나 질 나쁜 제품 싸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개선이 안 되고 네. 예, 그럼 또 애나죠. 예.
1: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그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예.
2: 그 눈의 영양제, 남미의 방송은 사람마다 다 이렇게 복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어느 영양소를 말합니까?
2: 남미의 방송.
0: 남미?
2: 예, 남미 여방소 눈의 영양제.
0: 눈의 영양제? 남미 우리가 소개한 적 있습니까?
2: 아니, 거기서 파는 게 있는가 물어본다.
1: 남미 요관한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0: 남미
2: 여방소
1: 큐.
0: 아니에요, 아니, 그 눈 제품이라 하는데 제품. 예.
1: 냉담 명란 얘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0: 아,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 안에서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예.
2: 없습니까?
1: 뭐 예. 있던가요?
0: 그냥 우리 네. 눈에 쏜 제품은 우리 지금 웅담 명안에 가고
1: 예.
0: 그렇죠. 예.
2: 그 라면 예방소 앞으로 지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사람들 다 잡을 수 있고.
0: 아, 그렇습니까?
1: 저희들 예. 의견 드려보고요.
0: 예. 네. 네.
2: 그리고 그 양나 있지 않습니까?
0: 예, 양나, 예.
2: 양나 파는 게 있습니까?
0: 예, 산양분유 있어요.
2: 아, 그거는 값이 얼마나 하는지.
0: 예, 그거는 지금 199원에 두 통, 예, 두 통 드리고 있습니다.
2: 그니까, 얼마나 됩니까, 한 명이?
0: 아, 그게 지금 400g입니다, 한 통에.
2: 그럼 두 개에서 한 800g에 200원일까, 그래서 200g.
0: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2: 그게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아, 지금, 오늘에는 지금 다른 제품을 설명하고 예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시면
2: 아,
0: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한번 시간 되면 국경절 연휴 그새 왔다 가시고요.
0: 예 한번 오셔서
1: 매장에
0: 예
1: 여러 가지 제품
0: 그리고 뭐 또 눈에 관한 다른 예. 제품들로 있으니까
1: 어머니 또
0: 예 한번 와 보시고
1: 대해서 또 제기도 해보고
0: 예
1: 매장 이런 데 있으니까
0: 예
1: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1: 반갑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예.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
0: 예.
2: 뭐 액체입니까? 가루야?
0: 가루입니다. 예, 가루.
2: 가루입니까?
0: 예.
2: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송 것을 비뚤비뚤한 기억 못했는데.
0: 예.
2: 195원에.
0: 199원에. 예.
2: 예.

0: 99원이?
1: 6곽을 드립니다. 예, 6곽.
0: 여수 한곽이게 수량 얼마나 됩니까?
1: 한곽이 이제 얼마나 했죠? 한곽이 다 그 작은 포장인데 예, 한 15개쯤 들어 있습니다.
0: 한곽이 15개.
1: 예, 예. 예, 예.
0: 아, 예. 그 옆에 거기 아무 때나 가십니까?
1: 예, 아무 때나 오세요.
0: 8시부터
1: 8시부터 예.
2: 오후 5시 사이까지.
1: 예.
0: 아, 내일부터라도 됩니다.
1: 예, 예, 예. 오세요.
2: 2680999번 전화 예. 연결해서 어떤 예. 시간대인가 누가 있는가.
0: 2680999번.
1: 예, 예, 예.
2: 맞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예.
2: 매장도 둘러보시고 오셔서 뭐 이런저런 제품도 뭐 구입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어. 이렇게도 설명을 해드려도 다른 분들도 뭐, 거기서 이제 호감 가신다는 제품이 있으면 아마 또 구입도 해드릴
1: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한테도 뭐 이런저런 제안도 주시고.
2: 맞아요,
1: 예.
2: 맞아요.
1: 요구되는 약이 있으면.
2: 가장,
1: 예.
2: 저희들이 소개하는 제품은 가장 싸고 신뢰 믿음이 가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국에서 방송국에서 추천한 제품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2: 다음 전화입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말씀 주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1: 네. 예.
3: 예. 이제 거기서 그런 뭔가 그런 그게 그런 락토미 있던 게 그런 유산균이 된가?
1: 예. 유산균 맞습니다. 예. 프로파이터스의 예. 유산균입니다. 예.
3: 이게 암테나가 뭐 쌀 수 있습니까?
1: 예. 쌀 수 있습니다.
2: 또 전화 연결이 됐고 해서 우대 가격도 이제 따라가고
1: 그렇죠. 예.
2: 참여하시는 예. 분들한테 그리고
3: 네 전화번호 들어가시거나요.
1: 예.
2: 맞아요.
1: 예.
2: 맞아요.
1: 예전에 오셨어요?
3: 예. 예전에 그런 거 썼습니다. 과자하고 그다음에 깨.
1: 아, 예.
2: 잘하시네요. 그 예. 직접 가고 가격도.
3: 두 가지를 싸고 그다음에 또 이거 유산균 이거 싸다고 그래요.
1: 예, 유산균은 지금 빨리 구매하세요. 지금 예. 그게 자꾸 제품이 또 안 후어돼가지고. 예.
2: 그 전에 전화 주거나 왔다 갔다 하면 회원 가입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3: 예, 거기 회원이 돼서.
2: 어우, 좋죠.
1: 예.
2: 혜택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3: 어제 자꾸 두문두문 이렇게 배라 아프단 말입니다.
1: 예.
2: 장 건강에 좋은 제품이죠. 예. 시간 나시는 대로 또 찾아주시고요.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예.
2: 네. 그래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뭐 장내 세균의 균형이 우리 몸의 저항력, 감기 잘 걸리는지 또 알레르기가 있는지 또 뭐 지금처럼 환절기와 노화를 견딜 수가 있는지 직접 뭐 결정한다는 어떤 뭐 그런 좋은 영양소도 이제 많이 들어있다고 봐요. 어떻게 봅니까 이거?
1: 예, 우리 상은 제일 큰 우리 해독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우리 독소도 여기서 다 배출될 수 있고 우리 몸이 뭐 대사 지각이라든지 네네. 음식물 잔류, 예, 그리고 대사를 해서 나오는 우리 폐기물 등등이. 다 우리 장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장이 통하면 온몸이 가볍고,
2: 그렇지.
1: 예, 장이 막히면 온몸이 독소가 쌓이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큰 병이 없는데 왜 자꾸 피곤하고 우리 자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낯색도 칙칙하고 또 입냄새도 나고 예, 어디인지 자꾸 보디 자꾸 불편합니다. 예. 자꾸 이런 이문이 많은 분들이 예, 종종 있습니다. 예,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장의 독소가 많이 쌓이고 그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2: 장 독소 그래 제거 세균 불균형 때문에 설사나 심한 통증이 없으면 뭐 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장이 오래도록 좋지 않다 보게 되면 온몸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봐야죠.
1: 예, 우리 아주 경미한 장 문제라도 장기간 방치하면 예 전신 위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2: 네.
1: 예,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소화계통이 예, 악순환하게 된다. 예. 우리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식후에서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조금만 먹어도 예, 배부르고 또 변비와 묽은 변이 번갈아 나타난다. 예.
2: 네.
1: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비위가 점점 약해져서 무엇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예. 보충 또 하면 할수록 더 허해지고 예, 관리할수록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2: 네.
1: 두 번째는 또 체내 독소가 축적돼서 우리 몸이 노화를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장내 세균이 불균형해지고 예, 유해균이 번성하면 예, 음식물 찌꺼기가 장내에서 부패하고 발효되어 예, 대량의 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 네,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혈관을 뚫고 우리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액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0: 연상기도 하고, 예.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입냄새, 체취, 대변악취, 칙칙한 피부, 기미, 예, 로한 등등입니다. 예.
1: 네, 전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왔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2: 예. 예예예. 나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랬는데 예. 그 유산균 얼마입니까? 이 중국 겁니까? 그다음 한국 겁니까?
0: 중국 겁니다.
2: 예예예. 예.
1: 예. 예.
2: 그거는 한 통에 얼마입니까? 한 통에?
0: 199원에 6통을 드립니다.
2: 169원에
0: 169원에 예예예. 예.
2: 199. 그 얼마 몇 달 먹습니까? 두 달?
0: 한 두 달 반 내지 석 달. 예.
2: 석 달에?
0: 네, 두 달 반에서 석 달 사이. 예.
2: 달 반 내지 석 달 사이에.
0: 그러니까 예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하나 드시고 어떤 분들은 두 개 드시니까 예 다르긴 다른데 보통 우리 한 두 달 반에서 석 달 반 사이에는 드실 수 있습니다. 예.
2: 아니 지금 예 우리 나 유산균을 먹는데
0: 예.
2: 지금 한국 거 먹는데
0: 예.
2: 아침에 그 한 봉지씩 먹습니다.
0: 아 그러셔도 되고 예 뭐 너무 그렇게 큰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 예 하루에 한 봉지 드셔도 되고 예 조금 장이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뭐 아침에 한번 드시고 또 저녁에도 한번 드시고 하면 좋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유산균은 우리 또 21가지 그 예 균이가 포함되어서 예 아주 종합적으로 예 우리 장을 예 개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2: 알았습니다.
0: 예예.
2: 199원에 6통에
0: 예예예. 예.
2: 예, 살아가셨습니다.
0: 네, 예, 예, 예, 예.
1: 그래, 위에서 또 뭐 이 제품에 대해 장 건강 독소 제거 그리고 또 면역력 지속적 저하에도 참 좋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0: 그렇죠. 우리 장이 오랫동안 혼란 상태였으면 예 전형적으로 환절기 몸이 불편하고 예 쉽게 또 피곤하고 자수 기운이 없고 우리 그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네. 예. 이 대부분은 우리 면역 대범부인 우리 장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1: 맞아요, 맞아요. 환절기에 몸이 자주 아픈 것도 장과 관련이 있다는 건 뭐 처음 알았습니다만 뭐 이외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0: 예, 이외에서 또 우리 고질적인 병비와 숙변이 축적이죠. 예.
1: 정말
0: 서너 날에 한 번씩 겨우 변을 보거나
1: 그래요.
0: 예, 배변할 때 힘이 많이 들고.
1: 좀
0: 예.
1: 노년층에서 많이
0: 봤어요. 그렇죠. 그래 또 변을 봤는데도 또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건 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장에 머문 숙변이 예, 계속해서 반려됨의 독소를 만들어내서 예, 각종 망상 질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예,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설사를 자수하고 위상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우리 찬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예, 매운 음식만 먹어도 그리고 또 우리 환절기나 예, 외식만 해도 곧바로 배가 아프고 예, 설사라는 경우가 있는데 다 이것이 우리 장장의 점막이 손상되고 예, 유익균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 그래요. 우리가 이 장 건강이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장 건강을 더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장에 작은 병은 없습니다. 뭐 방치하면은 모든 큰 병이 되는데요.
0: 예.
1: 이 심해진 다음에야 뒤늦게 관리를 하려고 마시고요. 평소에 꾸준히 돌보는 것이 가장 싸고 또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거기 양나에는 파는 게 있습니까?
0: 예, 산양분유 있습니다.
3: 양나에는 한 통이 얼마입니까?
0: 예, 우리 양나에는 199원에 예, 1 플러스 1입니다. 예,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예.
3: 그 내려가도 됩니까?
0: 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1: 그래요. 제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은 특별 혜택이 따라가고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그 저 회원 가입도 뭐 지금도 이제 가시게 되면은 가입할 수도 있고 뭐 우대 혜택이 이러저렇게 많이 따라가게 돼 있죠.
0: 예. 우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이 프로바이오틱스 예 가장 인기적인 예 상품인데 정가는 한 통에 299원입니다. 예. 근데 우리 예매 TV도 방송국에서 100원을 보조해주고 예, 또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예, 199원에 예, 한 통을 사면 5통을 더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네. 총 6통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추 3개인데 우리 예,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은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199원에 6통.
0: 그렇죠.
1: 한 통의 가격이

0: 돈이 조금 넘는 셈이지 않습니까?
1: 예.
0: 하루에 겨우 1원 남짓한 돈으로 오랫동안 축적이 된 장내 세균 불균형, 더부룩함, 변비설사, 영양흡수 장애, 면역력 저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1: 예, 그래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생방송에 참여해서 우리 현물 명액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한동안 우리 파메라 활동을 진행해왔는데 예, 지금 드디어 현물이 왔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명액을 차지하셔야 합니다. 예.
0: 네, 그래 생방송에 참여를 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섭취하다 보게 되면 요구르트도 먹고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도 사 먹어봤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요?
1: 예, 맞습니다. 예, 대부분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산을 견디지 못하고 예, 장에 도달하기 전에 다 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반 제품들은 균수가 너무 단순하고 예, 활성균 수가 적으며 그 보호 기술이 없어서 입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강력한 위산과 담즙에 예,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균수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소개드리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중국인 장과 그 예, 체질에 맞게서 예, 연구해낸
0: 그렇죠.
1: 예,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 몸속에 예, 노폐물을 청소하고 예, 몸의 면역을 끌어내는데 아주 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0: 앞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21가지 국가 특허 복합균주라고 해요.
1: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예, 여러 가지가 예, 들어있는 종합균주가 들어있는 제품이가 정말 시중에서 많지 않습니다. 예.
0: 생방송 시간 지금 약속 시간 다 돼서 여기서 오늘 끊도록 하고요. 뭐 추석 명절 국경 연휴 또 잘 보내시고 그 사이 우대 활동을 많이 한다니까 예. 직접 매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 올려놓은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새로운 노래로 여러분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노래인데요. 김성수 선생님 작사하시고 송대윤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

0: 하나 바로 잡으면서 갑시다.
1: 네, 2절. 뭐 3절, 4절까지 있지만 우리가 2절까지. 2절은 쏟아지는 폭포 수는 이 부분인가? 네. 요? 이 부분인가요?
0: 맞습니다.
1: 네, 쏟아지는 폭포 수는 모지개 발 피워주고 발을 젖는 민송은 온 세상에 벗 부르네. 흐려문다가 갔습니다. 아장백산 우리네 자랑 볼수록 절승일세. 볼수록 절승일세.
0: 네, 2절 한번 해봅시다.
1: 네.
0: 2절 가사 글자가 작아서 어렵죠?
1: 어렵습니다.
0: 쏟아지. 네. 한번 해봅시다.

0: 지금 사 선율은 큰 문제 없을 때, 그, 보시, 장단 그, 탔는데, 이 노래 그 선율 보세요. 쳐다보니, 보니, 이게 토치하면 노래가 재밌게 되면, 쳐다보니, 허브는 바꾸지 말고, 허브 끊었다가 하시면, 쳐다보니, 한번 시작, 그지? 시작.
1: 쳐다보니.
0: 그래, 근데 왜 쳐다볼 때, 허브 아이씨가 어떻게, 그래서 시작 한번 쳐다. 네, 호흡이 몸에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다시, 시작!

예, 여러분 낚시 네. 제대로 가고 가야 되죠. 네네. 쳐다보고 보니 보호 이렇게 허우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호흡에서 쳐다보고 보니 네 호흡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호

여기까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0: 적당히 알만할까? 그것이 자랑 자랑 그 다음 여기 바로 이 장면에서 일큰데 볼수록 절승이 절반 넘어서 볼수록 절승일세 이 장도 이 장 절반 볼수록 다 봤잖아 절승일세 볼 다 같이 봐 볼수록 절승일세 이래야 이래야 볼수록 볼수록 벌써 세 번인데 세 번이 달라진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1: 예.
0: 맞습니까?
1: 예. 아이 됐어요.
0: 어째 그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형용성이라는 게 보세요.

이래야 다 보지. 맞아요. 뒤띠 나더라면 내 장사 우리 전지 올라가면 두 개는 없지. 다 보라. 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 비. 그러니까 나 정소 호 가지고 하라고 사실 역시 자.

시작. 볼수록 좀 더 크게 해야지. 볼수록 앞에 볼수록 볼수록 절승이 더 크게. 볼수록 절승일세. 볼수록 절승일세. 이렇게 되는 이제 여마의 볼수록 조금 더 볼수록 정말 볼수록 절승일세 이런 뜻인데 한번 다시 볼수록 시작.

갭 됨스 것 같은데. 쳐다보니 여기는 잘하세요. 보니 미스 보호 보니 없구나 라면 보호 보니 예 거기 한번 쳐다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죠. 그래서 안 노래가 더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달라면 노래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데서 그 재미를 느끼는 있을까 봅시다. 쏟아지는 눈 할만할까? 지는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오. 아까 지는 폭포수 해봅시다. 시작.

0: 원 세상에 이게 잘못한다.
1: 원 세상에
0: 파 파를 젓는 민성은 파 파를 젓는 민성이 어떠세요? 파를 젓는 거 이렇게 적혔을까?
1: 예,
0: 위에서부터 저는 그림 난 저는 제가 노래할 때 파를 젓는 위에서 파를 젓는 민성은 세상에 발을 드는 시작.

0: 어때요?
1: 네.
0: 지적할 때 있으면 좀 지적해 주세요.
1: 네. 아, 호름에 가서, 네. 장 백사, 어떤 분 굉장히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우리네 자랑하실 때 미처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오. 왜 그래요? 맞습니다.
1: 장백사 하나 둘 셋. 네. 근데 보통은 다 그 박자를 다 채워서 네, 다 너무, 하려고 하시는
0: 너무 꼴떡 채우지 말라고 얘기했죠. 네. 그게 기술인데. 아. 어떤 분들 일단 장백산 이라고 어떻게 뭐 할까요? 그래서 그 박자 쳐서 말고 뒷부분으로 조금 돌아말다 예? 반장단 돌아말다 아아 보세요 아아 어느 게 낫습니까? 아 이렇게 돼야 감동되지 시작.

0: 마지막 시에는 왜 그렇게 딱 들어갈까? 볼수록 설승 일세. 예, 볼수록 마지막 거에 보시다.
1: 볼수록 설승 일세.
0: 셋째로 이럴 때 그 때를 잠깐 서토로 쇠 꼽으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입 다이벌면 이때는 서토 벌써 다 펑핑해서 내보내서 볼수록 절승일세 이래야 소리가 나간다. 쇠 볼수록 시

0: 시작.
1: 널수라 절승일세.
0: 이래야 쉐라 말입니다. 이래야 쉐라 말입니다. 그러자면 햇대가 안에 꼬불도 쉐라 빌라키 듣겠네. 쉐 이런 각을 해. 예, 뭐 잘하는데 이서 어서는 여러분들 다 손을 알죠. 여기서 누가 정서 또 내고 예? 어떻게 그 형용서 또 내면 어느 분이 더 잘하는 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1, 2, 3, 4 해봅시다. 이번에는 끝이 않겠을 때.

0: 럭 제가 안에 싹 들어야지.
1: 벌수록.
0: 그러니까 나의 꼭 억울한 문서는 벌수록 럭 이런 데서 쟤네들이 벌째는 벌째만 지금 딱 중심하니까 럭제가 다 럭제 원래 럭럭 이렇게 하면 그렇지. 벌수록 절승이 럭 하지 마세요. 벌수록 앞에서 럭 거기서 다 불러도 돼. 럭 하면 다 들어가죠. 벌수록 이렇게 생각하죠. 벌

예, 록제 한 다음에 절제하니까 카이코 하니까 삐코 한 다음에 카이코 오길래 그 록제를 카이코처럼 생각해라. 볼수록 이런 날에는 절제가 그 거부라든가 볼수록 절식록 슬러이 들어가면 된대. 다시 한번 시작.

0: 네. 되게 연출해 보셔. 연출 쉽게 보셔.
1: 앞에 분들
2: 저번에 서시했지.
0: 네 분.
2: 저번에 서시.
0: 네, 그 서시 자기 아이 맞잖아요.
2: 이번에 이번에
1: 둘 그리고 세 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0: 앞줄 뒷줄 해도 되고요, 무슨. 네.
2: 앞줄 뒷줄 해볼까요?
0: 그렇죠.
1: 두 분씩.
0: 아는 같이 하시. 아, 앞줄 뒷줄 하셔. 네 분 하셔 앞에서.

0: 됐어. 세 번 해야지.
1: 세 번.
0: 근데 이 악보보시, 볼수록 악보보시, 악보, 악보대로 해도 영무신데, 그게 그 요금다. 개신을 벌써 변환시킨 게, 버, 한우입니다. 볼수록 설승일세 구주, 구면서, 세, 볼수록 이렇게 썼는데 달아났다 달아났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는가 내려옵니다 보, 이 뭐니까 볼수록 설 이런 뜻인데 볼수록 설승일세 앞으로 들어가죠 볼

하지 않았나 이게. 예? 난 다 안 하라 말입니다. 장백산은 볼수록 이거만 이게 영 중요하다. 볼수록 시 시작.

0: 우리 이 작곡가 성대훈 선생님이 유명한 가수셨으니까 가수분이 곡 쓰니까요.
1: 네.
0: 우리 노래 한 가지인데 볼수록 절승일세 그 선에서 볼수록 절승일세 그 다음 단열한 온다 말도 볼수록 절승일세 오늘 그렇게 잘 썼으니까 그대로 악보대로 해도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2: 한 분씩 부르셔도 돼요.
0: 한 분씩?
2: 네.
0: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2: 좀 남았어요.
0: 좀 남았어요.
2: 한 덕창으로 하실 분은 덕창하시고요.
0: 하세요.
2: 네.
0: 두 분 해봐.

0: 볼까요? 두 분이 하세요, 두 분이.
1: 2시
2: 네, 두 분씩 하시고 시간이 됩니다. 네.
0: 오늘 여기 두 분이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요? 네, 보세요.
2: 없어요. 자.

0: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1: 두 분이 어느 분이 먼저 하실 거 결정하셨어요?
0: 선들어요.
2: 그래요.
3: 순서대로. 우리 하라고?
0: 네, 두 분도 해보세요.
3: 그래요.
2: 자.

0: 하셔도 되고 2절 하셔도 되고요.
1: 두 분이 덜어 써야 되지. 예.
2: 아니 저 2절까지 다 하는 거 안 해가지고.
1: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까지 음악회 하겠어.
0: 그럼 너무 길어요.
1: 시간이 되는 거 알죠.
2: 예.
1: 2절 하세요.

0: 네, 시간 거의 됩니다.
1: 그럼요.
0: 한 곳에만 제가 3초 말하겠어요. 앞에 색깔이 벌수록 근데 앞에 첫박감에 벌수록 글로 벌수록 이렇게 하지 마세요. 벌수록 설승일세 벌수록 설승일세 벌수록 이래요. 이렇죠? 벌수록 곳곳이 시작.

0: 그래서 할 시간이 있으면 하세요.
1: 네.
0: 어제 감기 다 나았잖아요.
2: 있습니다. 시간
0: 있습니까?
1: 시간 있어요.
0: 하시오.

0: 아니, 36분 됐네요.
1: 됐죠.
0: 네.
1: 딱 됐어요.
0: 딱 됐네요.
1: 이제 끝나면 저 뒤에 그 프로 하는 분들 좋아합니다. 예. 빨리 끝나면 좋아합니다.
0: 그럼요.
2: 너무 심해 빨라.
0: 아, 빨라요. 네. 자, 오늘도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병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장백사는 절승 일세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0: 네,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
0: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단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83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나누어 기모래를 찾으러 나갔다. 하지만 전사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는 그가 손에 풀을 꼭 쥔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다. 그가 왜 여기서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이제는 리행도가 이 소부대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리행도는 강에서 온 이 영웅을 묻기로 결정을 하였다. 여일대로 여빈 김우래의 시체를 묻으며 두철주와 리소호, 리행도는 서럽게 울었다. 두철주와 리소호에게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사람이고 리행도에게는 김우래가 영웅이자 진기와 같은 사람이었다. 리행도의 마음에는 애정이 금방 싹트기 시작했을 뿐이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에 생긴 희극이다. 장국도는 매우 고심하여 미끼를 던졌건만 뜻밖의 분노한 코끼리가 걸린다. 빙덕이는 마음을 추스르며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자기 한 참모가 전화로 사방명군 장국도의 비서가 찾아왔다고 보고했다. 조금 지나 호위병이 한 사람을 데리고 층계를 올라왔다. 그는 깍듯이 경례를 하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장주석 동지의 비서 황초입니다. 명을 받고 백문단장을 뵈러 왔습니다. 팽독해가 쓱 훑어보니 젊고 잘생긴 군관이었다. 갸름한 얼굴은 하얀 말쑥하였고 서글서글한 두 눈은 총명하고 영리해 보였다. 팽덕현은 그와 악수를 나누고 나서 화덕 옆으로 자리를 권하였다. 황초는 앉자마자 거침없이 말주머니를 풀어헤치었다.

후배로서 그동안 이름난 펭군 단장을 흠모해 왔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다며 팽덕회를 주워 올려왔다. 팽덕회는 황초의 인사가 끝도 없이 이어지자 말허리를 끊었다. 다 한집안 사람인데 그렇게 레이를 찰 필요는 없어. 레이라니요? 황초는 더 목소리를 높였다. 일방병군이 장정 시작해서 만 팔구천리를 헤쳐오는 동안에도 펭군 단장께서는 요새를 무너뜨리고 거점을 빼앗으면서 명성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홍군을 물론이고 적들도 간담이 선을 했지요. 장주사께서는 늘 펭군 단장의 얘기를 하면서 이곳에 생활하시기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어 몇 가지 물품을 좀 보내왔습니다. 그랬어? 고마운 일이군. 팽덕회가 말했다. 황초는 호위병이 나가자 팽덕회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물었다. 팽군 단장께서는 회리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참가했죠. 팽덕회는 왜 이런 걸 물어볼까 생각을 하면서 대꾸하였다. 그때 처지가 좋지 않으셨죠? 황초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처지라니 무슨 처지 말이오? 이 젊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다니 정말 뜻밖이었다. 황초가 웃으면서 말했다. 억울하게 당하고 보면은 절구할 리가 없지요. 팽덕회는 거친 눈길로 황초를 바라보았다. 비판을 좀 받았을 뿐이요. 그런 일쯤이야 우리 당에서는 예사는 일이지 않소? 어? 비판받는 일이야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황초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만약 불공평하다면요 안타까운 일이죠. 별일 아니죠. 팽덕회가 말을 받았다. 잘 싸우지 못했으니 비판을 받은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더니 팽덕회는 황초를 쏘아보며 말했다. 왜? 회리회의 대해서 알고 싶은 거요? 중앙에서 동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요? 그러자 황초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장주석께서는 펭군 단장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팽덕회는 딱딱한 얼굴로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오랜전에 만난 적도 없어. 황초는 과감한 공격이 먹혀들지 않자 기세가 한풀 꺾이었다. 하지만 맡은 일을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애써 기운을 냈다. 황초는 재빨리 말머리를 돌리야 한다. 일 사방명군이 합류하고 나서 확실히 힘이 커졌습니다. 하지만은 행동방침이 정확해야 할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병력이 아무리 많아봤자 안 되지요. 팽덕회 얼굴에 경멸의 웃음이 스치야 한다. 황비서,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가라고 생각하오? 응? 황초는 좀 거북해하면서 우물쭈물 대답하였다. 제 생각이라기보다 장주석 생각인데 역시 남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주석께서는 항상 북부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남쪽을 정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 들어맞는 전술인지 알고나 있어? 팽덕회가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그건 제갈량이 종나라 후방을 튼튼하게 했던 방법이요. 우리는 지금 근거지도 없는 형편인데 그런 후방이 어디 있단 말이요. 황초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방망이 얻어맞은 듯 놀랐다. 하지만 위험 있는 장군 앞이라 레이를 갖추어 몇 마리 주워 삼기였다. 팽군 단장 동지, 북진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호종남 군대는 장개석의 직계 부대로서 무기며 이런저런 장비가 훌륭하고 전투력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병부대는 장비가 뛰어나고 훈련이 잘 되어 기병들이 군도를 차고 초원을 달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팽덕회는 얼굴에 노기를 띠고 황초의 말허리를 잘랐다. 왜? 백군한테 어리 빠진 거요? 황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정세를 판단할 때는 언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0: 장주석께서 거듭 말했듯이 소비에트 운동은 이미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장주석께서는 또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좌경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 가장 큰 비극을 낳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뱅독현은 저기 놀랐다. 이런 분내기가 혼자 생각으로 떠버릴 리로는 아닌다 싶은데 말이야. 뱅독현은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었다. 황초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일으켜 층계 아래 대고 소리를 쳤다. 호위병, 가져온 것들을 좀 들고 오세요. 그 소리에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호위병 둘이 올라왔다. 한 사람은 큰 자루와 작은 자루를 하나씩 메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묵직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황초는 웃는 얼굴로 작은 자루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건 말린 소고기 수십 근인데 맛이 좋습니다. 그러더니 큰 자루를 가리키었다. 오호, 이것은 흰쌀인데 몇 대 잘 될 겁니다. 우리 장주석께서 천섬 근거지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다른 호위병한테서 묵직한 가죽 가방을 받아들더니 안에서 꾸리미 몇 개를 꺼냈다. 이건 은전 300냥입니다. 장주석의 저그만 성입니다. 흰쌀과 소고기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던 뱅덕현은 은전을 보자 얼굴빛이 흐려지었다.
1: 이게 무슨 짓이요?
0: 뱅덕현가 사납게 소리를 쳤다. 장주석께서 군단장 동지의 호주머니 사정이 좀 그런 것 같다고 해서 뱅덕현은 치미는 화를 애써 참았다. 그는 돌부처마냥 냉랭한 얼굴로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황초는 부랴부랴 돈을 널판자를 쌓아 만든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슬쩍 눈치를 살피더니 얼른 힘있게 격려를 붙이었다.
1: 백문 단장 동지, 피곤하실 테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0: 뱅독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었다. 황초는 호위병을 데리고 흑업지급 층계를 내려갔다. 황초가 멀리 사라진 뒤에도 뱅독현은 화가 치밀어 욕을 퍼부었다.
1: 퇴! 가짜는 아주 옛 군벌들 하던 시기로군. 자식!

팽독규는 화덕 곁에 앉아 그 풋내기가 온 까닭을 짐작해 보았다. 그때 정치비원 양상곤이 들어왔다. 덕규 동지, 황초가 왔다면서요. 그래, 뭘 합디까? 팽독규는 탁자 위에 놓인 은전 꾸레미를 가리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국도가 이 팽독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나 한번 보십시오. 날 군벌로 본다 말입니다. 군벌이 좋으면 내가 왜 홍군이 되겠습니까? 당지도 않은 일이지. 양상곤도 낯빛을 흐린 채 생각에 잠기었다. 두 동창생은 서로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당겨보려고 한다. 애석하게 두터운 우정도 사상의 장벽을 넘지는 못한다. 몰카에서 보낸 시간은 마치 무딘 칼로 고기를 썰듯 고통스럽고 지루하였다. 마을 둘레나 밭물에서 밤을 지새우던 전사들은 추워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낮에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백성들이 달아나버려 텅 빈 마을을 지키다 보면 한없이 외롭고 괴로웠다. 류영도 초조하고 불안하였다. 그녀는 틈만 나면 장문철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아침에도 두 사람이 화덕 옆에 마주 앉았는데 호위병이 편지를 가져왔다. 홍군 전선 총주의부 정치비원 진창호가 인편에 보내는 것이었다.

장문천에 펼쳐보니 우아하고 멋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문천 동지야. 서로 멀리 떨어져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은 동창으로 만나 나누던 정은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쁜 걸음이긴 하지만은 얼마 전 얼굴을 보면서도 깊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곳에 와서 회포나 한끗 풀 수 있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진창호 드림. 편지를 읽고 나서 장문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위병에게 말했다. 심부름 온 사람에게 내가 좀 이따가 내려갈 거라고 말해줘. 호위병이 아래로 내려갔다. 편지를 쥐고 한참 생각에 빠져있던 장문천의 얼굴에 슬며시 웃음이 떠올랐다. 류영이 궁금해서 물었다.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장문천은 편지를 거두고 안경을 추스려 올리면서 대답하였다. 나를 설득할 생각인가 보네. 괜히 넘어집는 건 아니에요. 류영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그저 몇 년 만에 만난 모스크바 동창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 장문천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장국도가 사람을 보내 팽덕희한테 선물이라면서 돈을 건넸습니다. 그 일로 팽덕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요. 그럼 당신이 진창호를 설득하면 되겠네요. 류영이 말을 이었다. 지금 송분을 치는 일마저 뜻대로 되지 않아 모두 정은 화가 나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우린 여기에 갇혀 죽고 말 겁니다. 진창호는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니 당신이 만나서 잘 설득해보세요. 장국도의 측근인데다가 두톤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마음이 돌아선다면 좋은 일이죠. 장문철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택동동지가 나에게 장국도는 벌써 사람을 보내왔는데 락부동지도 하루빨리 송문을 치도록 진창호를 설득하러 가는 게 어떠냐 하더군요. 류영이 자신만만해서 말했다. 그럼 가보세요. 우린 모스크바에서 진창호와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장국도는 노련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지만은 진창호야 그 사람한테 견주면은 무척 단순한 편이죠. 당신도 같이 가겠나? 장문철이 웃으며 물었다. 군사기밀을 의논할 텐데 제가 가서 뭐랍니까? 장문철은 인차 좀비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진창호는 얼마 멀지 않은 마을에 묵고 있었다. 장문철은 호위병 둘을 데리고 밭 사이에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다. 사방면군 본부는 진작 홍군의 전선 총지휘부가 되어 있었다. 장문철이 자그만 층집 문어구에 이르자 진창호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마중을 나왔다. 몸집이 우람지고 날렵하여 생기 있어 보이었다. 두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방안은 아주 깔끔하였다. 한쪽 벽에는 군용 지도가 걸려 있었고 탁자에는 군용 담요가 깔려져 있었다. 사령부의 엄숙하고 정연한 분위기가 배어 나왔다. 두 사람이 의자에 자리를 나누어 앉아 호위병이 찬물을 올려다 놓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장문천은 대견한 눈길로 진창호를 바라보았다. 장호, 그 대산에는 18인가 19이었지? 아닙니다. 17이었지요? 그랬나? 그때 모두 자네를 동생처럼 여겼었는데 몇 년 사이에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쌈터를 졸음자는 지휘관이 되었군. 진창호의 불그레한 얼굴에 금세 윤기가 돌면서 우쭐하는 기색이 스치었다. 그는 겸손하게 몇 마디 하는가 싶더니 솔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은혜, 제가 악야만에 가서 그곳 당의위원회 서기를 맡을 때가 24살이었으니까요. 국도동지가 정종생을 철책시킨 뒤에 저더러 홍군 사군 정치위원으로 가라고 했지요. 처음에는 군사를 잘 모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싸우고 보니까 싸움도 별게 아니더라고요. 진창호는 창국도를 따라 악야만에 온 시간은 길지 않으나

장편 소설 대장정 8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큰 명절 추석하고 국경절이 오라지 않습니다.

0: 이번 이 명절 맞이 우대 활동입니다. 예. 네. 큽니다. 특대 우대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그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1년치고 몇 번 없습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00원씩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은 이용하는 것이 우리 병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1: 네.
0: 왜냐하면은 많은 질병들 우리 그 쉽게 치료하게 됩니다. 몇 년 뭐 몇십 년 치료해도 마지막에는 그 병을 사망된단 말입니다. 예. 심장병이든 완고성 두통이든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고혈압이든 신염이든 끝내는 그 병으로 사망되죠. 예? 왜 그런가?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면 약과병이 맞아야 됩니다. 약과병이 맞으면 쉽게 치료할 수도 또 있는 병입니다. 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 환우는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입니다.
1: 네.
0: 어느 한 가지가 진귀하지 않은 약재 없습니다. 이 25가지를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진귀한 약재 들어갔다는 그런 그 약이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이 확실히 좋은 약재가 들어갔다는 질량 보증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약공장입니다.
1: 네.
0: 제약공장이 이 공장이 진짜 우리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제약공장인가 이거 봐야 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이거 녹봉시에 부술해서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기억력도 없고 해서 지금 건네보시안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까빠까빠 기억력 없던 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예, 그냥 가슴이 그래도 침침하고 답답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근거리던 게 야, 지금 심장이 영 많이 좋아지니 마음 편안하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나는 게 알립니다.
0: 건네보시 안에 쓰고 예. 그렇게 고서 가슴이 부채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잠이 안 오던 게 이게 심리몰래싹 해결되고 마음이 안정됐다는 분들 많습니다.
2: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콩팥이 좋지 않아서 그런 소변 차수가 많아서 화장실을 자꾸 다니니까 잠을 못 자서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이 건네보션 쓰고서 소변 차수가 어떤 지금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안 가니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급분한가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2: 예,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이 활동이 좋은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0: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되나서 예약을 사놓으십시오.
2: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가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네 보시는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주약에 농축 부두가 심하면서 거기다가 이 현호 의술도 받고 그리고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이 갑자기 심하고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0: 그 아주 그 치매 올 위험성이 높은 전조 증상입니다.
3: 예. 거기다가 이 또 신자에 좋지 않아갖고 소변 차수가 어찌라든지 그래 놓으니까 밤에 자지 못하는 이튿날 아침에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0: 맞습니다.
3: 그런 게 지금 이거 우선 쓸라 시작이 돼서 효과가 상당히 빠르고 좋습니다.
0: 확실합니다. 이 약 쓰게 되면 예. 약재가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3: 들으니까 이 저희도 현금 보존 우주 활동 그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0: 준우씨 보조금이 나갑니다.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3: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예, 내과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알겠습니다.
0: 네.
3: 수고하세요.
0: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나도 지금 건네밭이 하나 좀 먹고 있습니다.
0: 예.
4: 애기 머리 좀 녹공시에 부수시면서 머리 얼마나

0: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많이 아픈지 그냥 날마다 생각하고 이랬댔습니다. 안 가서 또 정신이 안 나고.
1: 네.
0: 근데 이거 먹었는데 한 석 달 먹으니까 정신 막 머리 많이 막아진다.
1: 네. 그렇죠. 이야기 건져보신 환이 돼서 머리 네.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0: 네.
1: 예.
0: 그래도 물건을 뒀던 것도 사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면 먹지도 못하고 이랬댔어. 근데 그게 때가 생각해오더니.
1: 네.
0: 인삼이 좀 사서 경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1: 이 약을 잡숫고, 네. 아들이 옛날에 아들이 네. 싸준 가락지를 너무 그 금가락지면 좀 다슬지 않습니까?
0: 네.
1: 아까 봐서 꽁꽁 싸서 잘 뒀는데.
0: 네.
1: 그거 1년 넘어 못 찾고, 그거 못 찾을까? 이 할머니가 기차에 서시장 못 되는 할머니인데. 네. 너무 속 탔습니다. 내 네, 벌써 네. 이 정도 됐는가? 또 아깝지 않을까? 그 금가락지니까.
0: 그렇지.
1: 아들이 싸준 건데. 그래서 계속 날마다 얘기하던 분이 그게 생각나서, 예. 가락지를 찾아서 너무 좋아한다. 이 기억력 감퇴증이 있거나 치매 네. 초기에 있거나 뇌조직 위축이 왔던 분들은 네. 직접적으로 효과 본다.
0: 맞습니다. 그래 마음이 우울하면서 자꾸 어떤데 막 무슨 어떻게 해서 가방 막 진정도 안 되고 막 어떤데
1: 그렇죠.
0: 울기도 쉬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마음이 쭉 가라앉으면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이
0: 맞습니다.
1: 오고
0: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심도 가슴도에 또 관심병이 있으면서 그냥 두근두근 거리고 그냥 많이 황황했댔습니다.
1: 그리고 네.
0: 급할 때 마음도 막 같이 급해나고 이랬댔습니다. 괜찮지 않아서 그래도 많이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특히 또 나는 소변이 좀 잦은데다 참기 바빠서 자꾸 샌다 말인다. 구독하지 마야 좋아지고 마트 가 잡은 데 갔다 올 때도 막 자꾸 새더라 말고 근데 그게 없어 그런 적은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래 허리 다리 아프면 무릎이 아프면 어제 댕기도 바쁘던 게 마디마다 관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 너무 좋지 해서 또 배달해서 또 먹자 그랬다 해서.
1: 예. 어제 활동 우리 큰 명절이 두 개 끼웠기 때문에 하는 어제 예. 활동이 돼서 예. 이런 거는 이용해서 예. 싸놈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오늘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건져보신 안에 저는 반년은 먹었습니다.
1: 네.
3: 예, 혈압 조절이 연관된다. 나는 녹음이 있어가지고 예, 혈압이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골이 아프고 골이 심하고 어떤 때는 정신이 대응한지 어지럼증도 나고 이래 됐습니다.
1: 네.
3: 그랬는데 지금 그 어지럼증이 해결되고요. 골이 대응하면서 뭐 어째 기억력이 없던 것도 기억력도 돌아온
1: 네.
3: 이하고 먹으니까.
1: 예.
3: 그리고 어디다 뭐 줬던 거 모르던 게 있으면 그러면 다이 많이 쏟아들었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서변이 닫아가지고 왜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콩팥이 좋았으니까 그러는지 서변을 하나하나하게 가서 한 번에 뭐 두 번에 뭐 됩니다. 그리고 사무 닫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던 게 그 소리 나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소리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어떤 때는 숨이 아예 올라와서 요런 것도 고상했었습니다. 사람이
1: 네.
3: 막 자라 두드리며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3: 예예 그러면서는 완전히 없어질까 되나 속이 편안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3: 예 그리고 이게 근데 보신 아닌데 소화도 잘 됩니다. 예.
1: 먼저 소화 잘 돼야 약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약들은 다 그 비위부터 치료를 하면서 같이 치료한다.
3: 예 그러니까 두려합니다. 나는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어하고 밥을 먹어도 좋고 아이 먹어도 좋고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먹은 다음에 때리고서 딱딱 찾아서 먹고 밥도 먹으면 숙제지 못 먹어 됐습니다.
1: 네.
3: 그런데 지금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
1: 네.
3: 영 좋습니다. 예, 약이.
1: 네.
3: 그래, 이리 이번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1: 네.
3: 그래, 민들이 기와 나가지고, 그래. 그래, 이 민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네. 무대 활동 상당히 좋습니다. 참가하십시오.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0: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 예. 저도 이 건네 보시면 어서는 순지 오란다.
0: 예.
1: 어땠었는가, 뭐, 예. 그런, 이번에 그런 당관할 때 옥수수로 이렇게 그서 아침에 새벽에 밤에 먹고 나가서 그서 저녁에 아이올 때까지 그서 열심히 이 옥수수 바르는 일이 그렇게 팔이 저립되다. 그래, 그때는 그서 약발가 대서라고 소리 임신시 그래 지나왔는데 지금 또 이때니까 팔이 저리나고 예. 그 다음에 또 혈압도 높고 가슴도 답답하고 침침하고 그 다음에 또 비에도 소리 나고 소변도 닦고 어째서 나이 나이 드니까나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이 건네 보신 한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여러 날 듣고 소리.
0: 예.
1: 그래서 어두는 일곱 달 먹었는데, 예, 이 발이 저린 게, 이 너네니 와서 어떻게 저린가, 뭐 밥을 이제 먹자니까.
0: 예.
1: 이 젓가락을 띄고 숟가락을 띄는 것도 예, 저래서 예, 또 나서.
0: 어, 그 정도입니까?
1: 예, 밥 먹었습니다.
0: 예.
1: 예. 그런 게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0: 예.
1: 예, 가만히 볼까 내 돌이 몰랐지. 근데 밥 먹는 게 마이안에 어째 이 손을 털지 않는가.
0: 예.
1: 예,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렇습니다.
0: 예.
1: 지금.
0: 예.
1: 그리고 소변 쌌던 것도 이렇고.
0: 로경이라면 괜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로경이 들어가면은 떨던 예. 사람들, 신경이 쇠약하던 사람들, 다리를 부들부들 떨려서 걸음도 못 걷던 사람들, 이 싹 허리, 다리, 팔, 다리 다 맥이 옵니다. 그러면 자꾸 떨거나 머리, 채머리 하거나 이게 다 나사집니다.
1: 예.
0: 예.
1: 그리고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이렇지. 가슴이 하늘을 답답하고 예, 침침하던 것도 지금 이렇게 예, 가슴이 시원합니다.
0: 예.
1: 그리고 예, 이렇게 예, 반드시 못 누웠댔습니다.
0: 예.
1: 예, 호흡이 힘들어서.
0: 어제일로
1: 예. 누워야 예, 호흡하고 답답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반드시 누워도 예, 이렇습니다.
0: 예.
1: 예, 그래 이렇게 예,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동이 영 좋았을 때다.
0: 예.
1: 그래서 이번 활동에 사과우설이에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제약공장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이다 보면은 뭐 어떤 약 들어가다 다 쓰긴 다 쓰죠. 원래 그 표준이 그렇습니다. 이 약은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약 성분은 어떤 게 들어가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이거 다 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약이 제량대로 제대로 된 약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자면 뭘 봐야 되는가? 제약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0: 예,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예보신환은 동화악역 건예보신환입니다. 동화건예보신환은 그 약종들이 진짜로 로경이 들어갔다면 로경이 제일 좋은 부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다음 홍삼 들어갔다면 홍삼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예, 저 오랜만에 전화드렸습니다. 어제 전화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0: 부모에
3: 같은 사람 많아서. 이 우리 남편이 건예보신환 이제 한 달 돈을 했습니다.
0: 네.
3: 예, 우리 남편은 그래서 무슨 된다 병이 많은 분인데
0: 여러 가지 병이 위암과 같은 부위지 않습니까?
3: 그래서 그거에 또 선생님이 그 강의한 이야기를 밝혀놓 좀 더 썼다면 못 썼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제 허전도 맞지 않고 그저 그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이야기를 또 쓴다 했습니다.
0: 예.
3: 예. 예. 우리 남편이 혈압이 원래 높은데 지금 혈압은 높지 않습니다. 예.
0: 예.
3: 혈압이 정상인데 그래서 110에 그래서 75 이렇게
0: 됩니다. 그럼
3: 예 그래 왜 다른 면 괜찮은데 그때 몸에 그냥 열이 나서 영 피곤했습니다. 그
0: 예.
3: 그거가 또 다냐고 어제 같이 보내서
0: 지원은 지원 길로 재봤습니까? 진짜 열입니까?
3: 아니 그거는 안 재봤는데
0: 그냥 열이 나는 감이 들죠. 예
3: 예 예.
0: 그게 몸에 허열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 몸에 더워나고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코안이 마르고 몸이 후끈후끈하고 그 허열입니다. 쓸데없는
3: 예,
0: 열이에요.
3: 그래서 예, 뭐 아무 약 못 쓰던데 그다음 이 약을 보니까 예, 그 열이 싹 없어졌습니다. 예.
0: 원래 그런 열을 없애는 이 진인화라든가 렌츠라든가 뉴방즈라든가 이 약이 들어가서 몸의 허열을 싹 청열해버립니다. 예. 칭热解毒합니다. 해결되면.
3: 아, 그래, 우리 밥을 그거에도 찾아서 밥을 다 쓰지 못해서. 그럼 뭐

0: 원래 위가 아이전 분이니까.
1: 이게 담배도 비싼 거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손수 써도 무슨 뿌트러지 넘선다, 이상. 예. 비싼 담배도 먹고 쓰겠는데, 그러니까 비싼 사람도 이제 이 약을
0: 예.
1: 바보 얘기도 공평하게.
0: 이 약만 꾸준히 쓰시오. 이 약에 25가지 예. 그 환자분, 나타나고 있는 증상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약이 종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1: 예. 네. 네. 그랬는데 이야기 정말
2: 네.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네.
1: 알았습니다. 예, 적용하겠습니다.
0: 네.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병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오늘 이 시간도 용납없이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오랫동안 진행하던 입원 우대 활동, 다시 말하면 그럼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가죠. 뭐 여러분들 이 연기 입간구복액에 대해서 잘 듣고 면제수여 된다 할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질병들은 그냥 약의 고추장 맛보기로 한두 달 써서는 특별한 효과를 못 봅니다. 특히 오래된 고질병들은요.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 다른 약을 그렇게 오래 뭐 1년 써서 2년 써서 아이디던 질병들 효과를 봅니다. 특히 우리 이 용지라는 거는 신선초라고 불립니다. 옛날부터 우리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다녔지만 못 찾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바로 옛날의 불로초처럼 우리 이런 많은 질병 치료에서 독특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중약재는 몇 천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약재가 또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서부 지역이라든가 또 서부 지역은 소수민족들이 많으면서 또 우리 번초강목이라든가 옛날부터 우리가 모르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백산도 그렇고 독특한 지역들이 많으면서 약재가 매일 천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령지 하면은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옛날에는 언제 로백성들이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재배가 나오면서 적지 같은 거 그 자지색 나는 영지는 많이 흔하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천년 오색 영지는 아주 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색 영지는 천년으로밖에 없습니다. 재배가 아니됩니다. 그래서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청지라든가 이런 영지들은 천년 영지로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에는 다섯 가지 영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많은 효과를 보죠. 그런데 영지 하면은 첫째 우리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게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많은 이런 만성병으로 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간에는 제일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가 대응지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0: 나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뭐 기방감이 좀 있습니다.
1: 예.
0: 그래, 예, 그래 그런지 그다 또 방향도 좀 안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지 특별히 맥이 없고 예, 자꾸 누워 있기 싶은 생각만 하고 일어나기 싶은 생각 없습니다.
1: 예.
0: 그래 그다 밥맛이도 자꾸 떨어지고 소화 좀 안 된다. 그래 소화 조금 된다 해도 또 먹게 되면 변비 자꾸 나타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지금 먹기는 소화제 맨날 나가다 먹기를 먹는 것도 좀 아이나스로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1: 예.
0: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관 고백을 지금 넉 달 동안 먹었는데 이렇게 이야기 확실히 나왔습니다.
1: 예.
0: B20에 된 이야기고 어떻게 이야기 돼 그런지 확실히 냉전형으로 맞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1: 예.
0: 예, 이게 요즘에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땅하던 것도 땅하지 않고 뭐랄까 소화에 들어서면 소화용 잘 된다 요즘에는.
1: 예.
0: 예, 그러면서 뭔가 뭐 소화 배가 땅하지도 않고 예, 소화도 잘 되고 뭔가 뭐 변비가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1: 네, 장도에 와서 많은 예. 이런 유익균하고 유해균 물란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0: 예.
1: 이러면 많은 병들이 따라서 나서죠.
0: 그렇게 맥이 없던 것도 다 못 가는 맥이 나고 예. 아래 딸이 예. 다 하도록 떨려서 서서 다리 맥이 없어서 오래 먹었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예. 다리에 맥이 오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약 먹으니까나.
1: 예.
0: 그래서 응가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멀리 못 댕기 됐습니다.
1: 예.
0: 예. 먹으면 무슨 나 좋아지고 있을 때라. 그래 특히 또 무슨 더 좋아지는가 뭐. 소변 나 참 힘들어서 어디가 화장실만 정해놓고 다닐 때였습니다.
1: 네.
0: 예. 다수도 색이다 하고 그럴 때 어떤데 색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그럴 겁니다.
0: 그리고 뭔가 눈도 막 건조하고 까까라고 예. 그냥 피도 벌거벌거 돼서 그게 진짜 좋아졌습니다. 눈이 까까라지
1: 예.
0: 않습니다.
1: 예.
0: 먹던 동안 지내면 먹던 동안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오늘도 이야기 조치해서 내년에 많은 이야기 돼서 또 대답하다가 또 계속 쓰고 그랬다.
1: 예. 요즘 우제 활동하고 있는
0: 그러네.
1: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맞습니다.
0: 네, 배달 받겠습니다.
2: 네.
1: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용지하면은 그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오색 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다 좋지만 첫째 먼저 꼽아야 될 게 면역력 제고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네 저도 용지 광고백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게 쓰니까 뭐에 동감이든 밤사이에 다가서 밤 자지마자 좀 제가 한번 자기 쓰고 보니까 예. 다음, 뭐, 단, 지금, 이거, 쓰는 다음부터, 그, 자, 기껏해야 한번 보니까, 예. 다음, 자, 자, 이거, 화장실 가지 않으니까, 예. 그게 많이 좋아져서, 그래요. 화가 안 돼, 예. 밤에 뜻한 너무다, 이거. 그런데, 지금, 화가 잘, 밥 좀 잘못 씁니다. 그래서, 화 잘 됩니다, 지금.
1: 네.
3: 이거, 또,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요?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 또 머리 심한 게. 그런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이래도 신장이 너무 그거보다 쉽게 놀라고,
1: 예. 예.
3: 그런데 이것도 신장에는 많이 좋고, 예. 간이 또 안 좋아, 항상 내겠고, 예. 그, 검사하니까 또, 간 수치 점수가 되자, 이거 먹은 다음에.
1: 예.
3: 그러니까, 예. 한 가지하고 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할 때 12가 사주 좀 계속 쓰다가면.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잘다 주십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면역력을 높인다 하면은 제가 어제는 이런 건강 강의를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친척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많은 분들이 아,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는데 어디 가보면 면역력이 낮아서 쩍 하면 감기하고 설사하고 소화해야 되고 뭐 많은 병들이 오는데 면역력을 높이라 하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입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해서 무슨 출단발을 맞아서 태판주사를 맞아서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거 다 맞아본 분들 첫째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용지입니다. 사실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0: 면역력이란 그래서 우리 이 주위에다 비교한다 할 때는 우리 한개 나라를 비하면 군대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뭐 침략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단 말입니다. 군대가 강대하고 많죠. 우리 몸의 군대는 백혈구를 비롯해서 G수시포라든가 이 림파세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림파세포에서 베타 림파세포라든가 이 T세포라든가 거시세포라든가 NK세포라든가 여러 개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 성의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유정호 작사 박승철 작곡의 어머니가 그럴 때면을 이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스파레처럼 엮인 사랑은 햇볕이 많아도 정열적인 매한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춘산 작사 한상일 작곡의 사랑이 고스타레를 리슬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최근 작사 최동열 작곡의 70평 청년의 리를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석양처럼 나야 된다는 것은 색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림성련 작사 윤근남 작곡의 아름다운 석양을 신광호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계적 자연 눈산으로 빛나는 장배산은 평화와 공존을 약속하는 자연의 상징입니다. 아래 전병철 작사 김남호 작곡의 천하정관 장배산을 박수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명은 여백에 쓴 가장 아름다운 글자이며 비어있는 곳마다 추억이 넘칩니다. 아래 강옥설 작사 오영란 작곡의 여백을 그림으로를 오금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은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아래 김종순 작사 리처스 작곡의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를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글입니다. 여행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설렘이라는 감정일 겁니다. 기차역이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공기, 낯선 언어들이 섞여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자유로움, 삶이 어찌 보면 정해진 레일에서 달리는 기차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여행을 통해 그 레일에서 잠시 내려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역할들 속에 갇혀 살고 있는지, 여행은 그 껍질을 한 겹씩 벗겨줍니다. 누군가의 직장 동료,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이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 여행의 진짜 매력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첫 번째로 길림성 룡정시에 위치한 비암산 온천고촐락 풍경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암산 온천고촐락 풍경구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정시에 위치해 있으며 시내에서 2km 떨어져 있고 334 국도가 직통하며 연길시로부터 22km 거리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 정식으로 국가 3A급 관광 풍경구로 지정받았습니다. 비암산 온천 고촐락 풍경구는 조선족 민속문화와 미타규산 고불소 온천을 핵심 자원으로 하여 온천 호텔, 실내외 온천구역, 개인탕, 민박구역 등 4대 기능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림성 최대 규모의 온천 단일 호텔이자 연빈 조선족 자치주 최초로 온천 요양과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종합형 휴양지입니다.

연산 온천 고촐락 풍경구는 조선약 문화를 융합해 특색 물리치료 상품을 개발했고 높은 기준의 객실과 조선족 특색 음식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산림건강 휴양기지 시범건설 단위로 선정됐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최초의 온천 건강 휴양 종합체로서 비암산의 자연 자원에 기대어 사계절 운영 휴양 체계를 구축했으며 민속 탕원, 회의시설 및 기폐실 등 오락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핵심 자원과 시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 자원은 길림성에서 유일한 메타규산 고불소 온천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질은 의료 열광천 기준에 도달해 독특한 건강 증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 배치가 있는데요. 먼저 온천 호텔은 높은 기준의 객실과 회의시설을 포함해 비즈니스 접대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천 구역은 1년 내내 운영되고 있는 항원 온천입니다.

온천탕 구역이고요. 야외 온천 구역은 자연경관과 결합해 설계된 로천탕입니다. 다음은 개인탕과 민박 구역은 독립된 온천탕을 제공하는 민속 숙박 체험도 있습니다. 뺨산 온천 고촐락 풍경구에 오시면 특색 서비스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조선족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특색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음식 서비스는 냉면, 김치 등 조선족 전통 음식과 중식 요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로는 인삼, 소나무잎 등 약재 온천 물리치료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기폐실, 뷔페식당 등 오락장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병산 온천 고촐락 풍경구는 향후 온천 요양과 여행 거주 및 양로 기능의 융합을 심화하게 되며 조선족 민속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입장권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표는 대부분 118원에서 168원 사이이며 구매 경로와 패키지 류형에 따라 구체적인 가격이 다르므로 가시기 전에 공식 플랫폼을 통해 최신 가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많은 해내외 관광객들이 비암산 온천 고촐락 풍경구에서 이색적인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득 예전에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밤기차를 타고 떠났던 날이 떠오릅니다. 목적지는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아무렇게나 찍은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운 새벽이었고 바다 냄새만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낯선 바다의 풍경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행의 기억은 화려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바로 그런 아주 작은 순간들, 바람의 온도, 발밑의 자갈 소리, 낯선 사람과 나누었던 짧은 눈인사에 있다는 걸요. 어쩌면 우리는 사진기 너머로만 세상을 보느라고 진짜 여행의 순간을 놓치고 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사진기를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그저 두 눈과 마음으로만 여행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행을 하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익숙한 일상이 주는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놓치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까지. 일상에서는 당연하게 지나치지만 여행을 가면 이 모든 작은 풍경들이 새롭게 다가오죠. 멀리 해외로 떠나는 화려한 여행이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집에서 한 시간만 벗어난 곳, 평소에 가지 않았던 카페,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산책하기 좋은 숲길, 그곳에서 느끼는 낯선 공기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힐링됩니다.

여행의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익숙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작은 걱정거리가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기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힘을 얻기도 하죠.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최근에 떠오른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가고 싶은 곳, 다시 가고 싶은 추억의 장소, 혹은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꿈의 여행지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떠올려보세요. 여행의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익숙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작은 걱정거리가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기도 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죠.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더욱 여행에 욕심이 생기는데요.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여행지를 간단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 그리고 시골 마을로의 소풍이 최고입니다.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겨울 내내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죠. 가벼운 옷을 입고 도시 근교 산책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봄 여행이 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와 계곡이 떠오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쉬는 시간은 일상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밤에는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간단한 간식을 먹는 순간이 정말 행복하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든 산길, 고즈넉한 한옥마을 여행이 인기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물든 단풍 풍경을 보며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은 여유롭게 힐링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겨울에는 조용한 산골 마을, 온천 여행이 최고입니다. 추운 날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하얗게 눈 덮인 풍경을 보며 쉬는 시간은 그 자체로 선물 같은 휴식이죠.

이렇게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 떠나도 좋은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굳이 긴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혹은 반나절만 투자해도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죠. 여행 초보자분들께 드리는 소소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너무 빡빡한 일정을 짜지 마세요. 여행은 빨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분위기를 느끼고 쉬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단한 짐만 챙기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여행의 비결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화려한 사진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과 함께한 사람들과의 추억이에요. 친구와 떠난 여행에서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던 기억,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었던 순간, 혼자 떠난 여행에서 조용히 자신과 대화했던 시간, 이 모든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가끔은 여행에서 작은 실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길을 잃거나 예약이 잘못되거나 비가 와서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작은 우연들이 오히려 더 특

특별한 추억으로도 남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나고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여행의 묘미니까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기다 보면 어떤 여행이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혼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혼자 떠나는 여행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리듬에 맞춰 걷고 쉬고 먹고 쉴 수 있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줍니다. 반대로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은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의 여행을 응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 길에서 평안과 설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행복한 여행 되십시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네 아름다운 인생사를 노래한 가요, 전옥선 작사 양송호 작곡의 우리 인생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렴수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조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강화 최례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는 따뜻한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가요. 백진숙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를 전해드립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연변을 노래한 가요, 문춘선 작사 정기송 작곡의 사랑하는 연변을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연변의 사과배 동산은 탐스러운 열매로 가득해집니다. 허동철 작사, 박룡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를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요즘 아침 저녁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은 기운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날이 있습니다. 바로 9월 18일 9.18 사변입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 제국주의는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스스로 철로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군의 소행으로 몰아 남만주철도 폭파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변을 계기로 일제는 만주 전역으로 침략을 확대했고 우리 민족은 더 깊은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힘든 시절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온 선인들의 지혜를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주인공은 바로 가을 밭에서 가장 든든하게 자란 늙은 호박과 도라지입니다. 이 늙은 호박의 노란 속살과 도라지의 담백한 뿌리,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가을철 우리 가족의 기운을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늙은 호박과 도라지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네, 먼저 늙은 호박과 도라지가 우리 몸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늙은 호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바로 그 진한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을 내는 성분이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 눈 건강을 지켜주고 피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특히 늙은 호박은 비타민C도 풍부한데 호박의 비타민C는 전분에 둘러싸여 있어 열에 강해서 조리해도 영양 손실이 적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로 끓이거나 찌거나 볶아도 영양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거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늙은 호박의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부정완화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늙은 호박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 성분은 리뇨 작용을 촉진하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중년 남성분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식재료입니다. 또 하나, 늙은 호박의 씨앗, 즉 호박씨에도 이 놀란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네, 호박씨에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숙면에 도움을 주고 씨앗에 들어있는 특유의 성분은 예로부터 기생충 제거에 쓰여왔을 정도로 강력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호박은 속살부터 씨앗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이로부터 산에서 나는 인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하게 여겨온 약재이자 식재료인데요. 도라지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단연 기관지와 호흡기 건강입니다.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촉진해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옛 노인은 환절기마다 도라지차나 도라지 정과를 챙겨 드셨던 겁니다.

네, 도라지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로 해소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도라지의 쌉싸름한 맛이 바로 사포닌 성분 덕분인데 이 쓴맛이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거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점은 늙은 호박과 도라지는 함께 먹으면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늙은 호박의 부드러운 단맛이 도라지의 쓴맛을 잡아주고 도라지의 사포닌과 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환절기 면역력과 기관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답니다. 가을철 최고의 보약 조합이죠.

자, 효능을 알았으니 이제 장보로 가볼까요? 아래 늙은 호박과 도라지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예, 늙은 호박 고르는 방법입니다. 첫째, 껍질 색을 보세요. 늙은 호박은 껍질이 진한 주황색이나 녹갈색으로 잘 익은 것이 좋습니다. 색이 연하거나 푸스름하면 덜 익은 겁니다. 그리고 둘째, 무게를 보세요. 같은 크기라면 묵직한 것이 속이 꽉 차 있고 수분과 당도가 높습니다. 가벼운 건 속이 비었거나 수분이 날아간 겁니다.

자, 셋째 껍질 상태를 보세요. 껍질이 단단하고 흠집이나 무른 부분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특히 꼭지 부분이 잘 마르고 단단한 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호박입니다. 네 번째, 두드려 보세요. 손으로 톡톡 두드렸을 때 통통하고 단단한 소리가 나면 잘 익은 겁니다.

자, 다음은 도라지 고르는 법입니다. 도라지는 크게 생도라지와 건도라지 말린 것으로 나뉩니다. 생도라지는 뿌리가 굵고 단단하며 껍질이 색이 연한 황갈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쥐었을 때 탄력이 있고 뿌리 끝까지 쭉 뻗은 것이 신선합니다. 너무 가늘거나 물러진 것은 피하세요. 건도라지는 색이 연한 미색이나 황백색으로 선명하고 곰팡이나 변색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너무 누렇게 변한 것은 오래된 것이니 피해야 합니다. 또한 냄새를 맡아보았을 때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집에 와서 보관할 차례입니다. 늙은 호박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통째로 보관하면 오래갑니다. 만약 잘라서 사용하고 남은 호박은 씨와 속을 깨끗이 제거한 뒤 랩으로 감싸 냉장 보관하세요. 5일에서 6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고요. 더 오래 보관하려면 삶아서 으깬 후 밀봉팩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1, 2개월도 거뜬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죽이나 전, 떡 등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도라지는 신문에 감싸서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도라지는 수분이 많아서 비닐에 그냥 넣어두면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건도라지는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부터 늙은 호박과 도라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 대방출합니다. 자, 속을 달래는 늙은 호박죽입니다. 늙은 호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호박죽이죠. 부드럽고 달콤한 호박죽 한 그릇이면 속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절로 나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로 늙은 호박 500g, 잡쌀가루 2분의 1컵, 물 4컵, 설탕, 또 적당량 소금 약간, 잣 약간 준비하시고요. 늙은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썰어 찜기에 20분간 푹 쪄줍니다. 찐 호박을 뜨거울 때 으깨거나 믹서에 갈아주세요. 냄비에 으깬 호박과 물을 넣고 끓이다가 찹쌀가루를 물에 풀어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주세요. 중불에서 10분간 더 끓이다가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요. 그릇에 담고 잣을 띄워 마무리합니다. 호박죽을 더 고소하게 만들고 싶다면 콩나물이나 우유를 조금 넣어보세요. 또 찹쌀가루 대신 밥을 갈아서 넣으면 더 부드럽고 든든한 호박죽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담백한 밑반찬 도라지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라지 무침은 밥상에 하나만 올려도 든든한 밑반찬입니다. 이 쌉싸름한 도라지의 맛이 고추장 양념과 만나면 입맛이 확 살아나고요. 도라지 200g, 오이 2개, 당근 약간, 양파 또 약간, 고추장 큰 술로 2숟가락, 고춧가루 1숟가락, 식초 1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통깨를 듬뿍 준비하시고요. 도라지는 껍질을 벗기고 가늘게 찢어 소금물에 10분간 담갔다가 물기를 꾹 짭니다. 오이, 당근, 그리고 양파는 얇게 채 썰어 주시고요. 볼에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 설탕,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도라지와 채소를 넣고 조물조물 무친 뒤 참기름과 통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도라지 무침은 하루 정도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양념이 더 깊게 배어서 훨씬 맛있습니다. 도라지의 쓴맛이 부드러워 부담스럽다면 데쳐서 무쳐도 좋습니다. 고기 요리와 함께 곁들이면 느끼함이 확 잡힙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어릴 적 고향을 생각하면 각종 남새들이 푸르싱싱 자라 먹을거리가 풍성하던 시골집 텃밭을 추억하게 됩니다. 시골집 텃밭은 어머니의 손길이 묻은 곳이고 내 어린 시절이 숨쉰 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황향숙의 수필 베란다 채마전에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생활 20여 년 내내 울바자 시골 터전이 못내 그리웠던 나는 올봄에 베란다에 커다란 화분통을 올망졸망 20여 개 안아다 놓고 채마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영양단지 모를 종류별로 두 포기씩 사다가 화분통에 옮겼다. 비료를 치지 않은 순 녹색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집안에 펼쳐질 녹색 세계를 생각하니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식물을 키우는 일이 물만 자주 주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래서 매일 게으름 없이 듬뿍듬뿍 물을 주었다. 그런데 식물들마다 줄기가 시로리처럼 가느다란데 키만 잔뜩 커가지고는 몸체를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웃뚱거려서 고기마다 나무오리대를 세워주고 끈으로 통염해 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버지를 기술원으로 모셔왔더니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왜 자랐으니 이제부터는 며칠씩 물을 주지 말라고 하셨다. 며칠 물을 안 줬더니 쨍쨍 비추는 햇빛을 이기지 못해 기웃자로 폭꺽거리며 오그라들었다. 말라든 잎사귀들이 아래로 축 처진 품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아예 확 걷어내버렸다. 그래도 겨우 고추모는 건졌다 싶었는데 웬일인지 잎사귀가 허옇게 얼룩얼룩 마르기 시작했다. 손가락만한 고추가 서너 개씩 달려있는지라 포기하기는 아쉽고 하여 속을 태웠다. 문득 어느 동영상에서 갓 지은 햇밥을 두 그릇에 담고 매일 한 그릇엔 좋은 말을 하고 다른 그릇엔 나쁜 말을 했더니 한 달이 지나니 썩은 정도와 곰팡이가 완전 달랐다던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고추 화분통 앞에 마주 앉아서 고추모야 사랑한다 앓지 말고 우석우석 자라거라 하고 인사까지 했지만 상황은 개변되지 않았다. 너무도 안타까워 그 상처 입은 잎사귀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쥐고 어디 아픈 거니 하고 물어보는데 손의 감각이 이상했다. 글쎄 고추잎 뒤에 잔잔한 하루살이 같은 작은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고추모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떠다 놓고 한입 한입 정성들여 내 손에서 제발 상처 입지 않게 깨끗이 씻어주었다. 연 며칠 그렇게 씻어주었는데 기적같이 벌레가 더 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파란 점 같은 애기 고추가 잎사귀 사이로 밖금 얼굴을 내밀고 나를 보고 파랗게 웃어주는 것이었다. 불현듯 잎이 말라드는 것 같아서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뒷베란다에 가져다 놓은 부추 화분통이 생각났다. 드문드문 물은 준 것 같은데 그 사이 가을 맞은 풀잎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부추는 생명력이 강해서 꼽아만 놓으면 잘 자란다더니 이상하게도 내 손에서는 아무 식물도 잘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베어낼 때 죽을까봐 걱정되어 그루를 너무 높게 베었나 하는 생각에 가위로 밑둥까지 싹둑 잘라내고 마른 건물을 깨끗이 걷어내 주었다. 한 이틀 지나니 어느새 부추의 밑둥에서 속잎들이 아빠의 수염처럼 뾰족뾰족 파랗게 돋아나고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나 식물이나 사랑 앞에서 감수는 같다는 생각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면서 저도 몰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잘 키운다는 것이 물을 너무 많이 주어 식물을 죽음까지 몰아간 것처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나는 나의 일방적인 욕망으로 상대에게 자기 나름의 사랑을 준다는 것이 해나 독을 준 적은 없었던가. 아픔을 잎사귀 밑에 숨기고 몰래 앓고 있는 상대에게 뒤집지고 서서 그저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지는 않았는가. 벌레들이 괴롭히는 한입 한입의 잎사귀를 씻어주듯 상대의 아픔을 진정 따뜻이 어루만져 준 적은 있었던가. 부추 대하듯 가장 믿고 스스럼 없는 상대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감정이 말라들기는 하지 않았는가.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어느새 자식에게는 해가 되고 독이 되었다.

눈먼 사랑을 마구 퍼붓기만 하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나만의 욕망을 채우기엔 다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입으로만 겁발린 사랑을 부르짖고 상대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었으며 믿고 허물없는 사람에게 서러움을 주도록 등한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도와주느라고 수고했다. 오후는 푹 쉬거라. 한 발 물러서 남이 된 듯한 아빠 인사를 들으면서도 자식한테는 그런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저 입에 발린 인사말로 받아 넘기고 있었고 감자, 고추, 배추밖에 넣지 않았는데 장국이 왜 이리 맛있니라고 하시던 홀로 계시는 외삼촌의 말씀을 그저 음식 맛이 괜찮다는 칭찬으로만 받아 넘기고 있었다. 내가 베란다 식물을 대하듯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해주어야 따뜻했던 종도 죽거나 시들거나 병들거나 하여 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정 울바자 시골 터전이 그리웠던 것이 아니라 울바자를 넘나드는 그런 풋옥수수같이 구수하고 향기롭고 소박한 정이 그리웠던 것이다. 오늘은 왠지 어릴 적 울바자를 넘나들던 풋강냉이 향기랑 둥글둥글 먹음직스러운 토마토가 더없이 그립다. 이웃이 누군지 알려고도 않고 아는 채도 안 하고는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따라 사람들에게 고추잎 뒤에 숨은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런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 되고 싶다. 녹색 계절 나는 베란다 채마전을 마주하고 서서 거기서 얻은 파란 삶의 함의로 내 마음의 터전을 파랗게 가꾸고 있다.

다음에는 김미정이 쓴 글, 나는 고슴도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의 우화 고슴도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몸을 덮이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슴에 찔리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떨어야 한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묘한 딜레마 상황에서 고슴도치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끝내 적정거리를 찾아내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만큼의 간격을 유지한다.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도 서로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는 거리. 한낱 민물이라고 생각하는 한 짐승에게서 배우는 생존의 법칙이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고슴도치 인생과 같다고나 할까. 너도 나도 편한 어떤 거리를 찾는 게 성장 과정이고 불가근 불가원의 그 적정거리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것 또한 삶의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나에게도 고슴도치 시절이 있었다. 타인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려다가 가시에 찔린 후 다시는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본의 아닌 실수로 친구를 타인으로, 주위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피 흐르는 상처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기 방로에 연연하기도 했다. 내가 갈망하는 진실들과 불편한 현실 간의 불협화음 속에서 간단 없이 허물어지고 허물어가면서 그렇게 대인 공포증에 걸린 돌연변이 고슴도치로 변해갔으며 남을 찌를 수도 자신을 찌를 수도 없었던 고독한 고슴도치 인간은 그렇게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인생의 겨울을 나지 않으면 안 됐다. 친한 관계가 가져오는 불안전거리보다 안전한 메토리가 되는 것이 편해 보여 한때는 마음의 정전을 일으키기도 했다. 8시간 외에 시간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음악, 독서, 산책으로 평상심에 이르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위챗 등 온라인 세상에서 얼굴도 모르는 디지털 친구들과 친숙함을 느끼었으며 일단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면 주저없이 친구 목록에서 삭제해버리곤 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대중 속 고독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안전한 상태는 상처가 없는 대신 기쁨도 없었으며 마음은 안개 낀 도시처럼 칙칙했다. 남을 믿지 못하고 밀어낸 마음,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한 마음, 그 마음 뒤에

0: 암보다 무서운 고독과 공허가 둥지를 틀었다. 혼자는 그렇게 외로웠다.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 외로움이라는 추위에 얼어 죽어 버릴 것만 같았다. 친밀함을 갈구함과 동시에 거부하기도 했던 나에게 문득 멈춰버린 줄 알았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는 누군가가 다가왔다. 자상하고 배려심 많고 유머로 넘치는 따뜻한 삶의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인연이었다. 밤을 지새며 나눈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두 마음은 고속열차 속도로 가까워졌으며 서로 대방의 마음에 뿌리 내렸다. 그립고 그리운 날이면 길 잃은 집시가 되어 가슴 한 켠은 아픔으로 물들어갔다. 하지만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고 자그마한 상처에도 취약한 고슴도치 인간은 또다시 상처받을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이 떨었다. 결국은 사연 송고나 다름없는 한마디로 대방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박았으며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되어버렸다. 한순간의 행복의 꿈은 그렇게 가시에 찔려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으며 가까웠던 정은 슬픔으로 남게 되었다. 소중한 인연을 소중히 지켜가지 못한 아픔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의 풍경을 멀리하고 남은 인생 긴 세월에 지루하고 쓰라린 반성으로 남게 되었다. 거두어간 시험지의 답을 다시 고쳐낼 수 없듯이 잘못된 보행으로 잘못 쏘은 날들의 시험지도 다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왜 항상 깨달음은 늦게 오는지, 사랑한다면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해야 된다는 걸, 바로 그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걸, 아픔이 곧 사랑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아무도 모르는 가슴 뭉클한 사연, 그 어느 날인가 흐르는 시간 모든 것을 무위로 만들어 놓겠지만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삶을 모든 것이 아픔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만나고 스쳐갔던 인연들, 함께 걷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 앞으로도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는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 인간이 아닌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진달래꽃 여인 되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8월 1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며느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 한 권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특히 독서는 여유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보가 추천한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싸의 아름다운 낙타와 줌마라는 책입니다. 양지훈이 쓴 이 작품에서 종점보호 야생동물을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도상족 소녀는 각기 사랑하는 에마락타와 줌마를 타고 라싸에서 출발해 긴 귀로에 오릅니다. 잽은 아름다운 낙타 평초를 타고 토끼 고양이 아용이를 데리고 청장 도로를 따라 서쪽에서 다시 북쪽을 향해 가는데 목적지는 곤륜산 야생동물 보호소입니다. 우타는 줌마 근래를 타고 작은 서장 원숭이 라보를 데리고 사천 서장 도로를 따라 동쪽을 향해 가는데 종점은 금사강 환승역입니다. 이 여정에서 소년들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두 세대에 걸친 청장 사천 서장 도로 건설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선조들의 개척과 건설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생사가 담긴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의 힘과 생명의 끈질김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고향에서 고궁까지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학자 추경이 아이들을 위해 쓴 성장 산문으로 한 세대 투지와 정신 풍모를 보여주며 역사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추경은 심양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군구 정치부에서 근무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주택단지에서 보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와 지역적 특색이 담긴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20세기 80년대 심양이라는 이 도시의 변화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고향에서 고궁까지 이는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 소년이 자신을 찾고 리상을 지켜나가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다음은 소회반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조문방의 장편 신작 소회반에서 남자아이 진소병은 어릴 적부터 회극을 사랑했으며 당시 회극 예술가들의 양성과 지도하에 뛰어난 어루 연주 실력으로 특별히 로신예술학교의 회극 공연반에 입학하게 됩니다. 소회반에서 그는 로신예술의 빛나는 역사를 요해하게 되고 더욱이 전통예술을 계승하는 자에게 제시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 소설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회극의 굴곡이 많지만 끈질기게 이어온 발전 과정을 재현했으며 소년의 시각으로 전통예술과 대중의 정신적 유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성의 신작 종소리입니다. 종소리는 진실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전쟁 속 고립된 공간에서 빛나는 인간성을 조명한 아동문학 작품입니다. 1937년 송무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소년 엽담추를 비롯한 고아들은 애국자가 설립한 국제재아동양성원에 수용됐습니다. 이곳에서 고아들은 보호받으며 생존의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연극 공연과 사내에서의 고된 노동 등 과정을 통해 순환자에서 정신적 전사로 탈바꿈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강산에서 한패의 소년들이 지식을 불씨로 우정을 방패로 삼아 종소리 속에서 폭력에 대한 깊은 저항을 완성해냅니다. 다음은 천 한 번 지는 달입니다. 손빈의 이 작품은 시적인 필치로 아이들을 황하 강변의 적구 고진과 오보석성으로 안내하며 아이들의 맑은 시선으로 천년 문명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늙은 대사공의 험난한 모험에서 석성 동굴집의 천년 비밀에 이르기까지 흉노와 탕구르트족의 역사적 흔적에서 황토고원의 사계절 풍경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지리, 민속, 건축, 민족사를 아우르는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이 중화 문명의 다원적 공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철은 작가 우서첨의 장편 아동소설입니다. 새 시대 우리나라 우주 비행 및 심층 잠수 기술 성과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섬세한 신비 묘사와 긴장감 넘치는 이중 서사 구조를 취합니다. 저자는 아이들의 시각으로 서로 다른 두 시대의 소녀가 우주 비행과 심해 잠수 꿈을 이루려는 성장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태어난 소녀 메란족은 우주비행사를 우상으로 삼고 연구활동을 통해 우주선이 해상 측정을 하는데 과학고찰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주비행사와 잠수 사간의 대화를 추진하려는 구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과학적 탐구와 개인적 리상이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하늘에 올라다를 끌어안고 바다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는 웅대한 포부, 호방한 감정과 잘 조응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가 형사 시리즈 제7권 붉은 손가락이라는 소설입니다. 어린 소년의 죽음이라는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세 가족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들의 살인을 은폐하려는 아키오의 가족,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로 고로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신참 형사

마스미아의 가족, 그리고 암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와 왕래조차 하지 않은 네리마 경찰서의 노련한 형사이며 마스미아의 사촌형인 가가 교이지로의 가족입니다. 우리 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족 같지만 그 리면에는 저마다 가슴 아픈 가족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동안 진심으로 자신의 가족과 마주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작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아울러 작가는 현대화에 따른 가족의 해체,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 청소년 범죄 등 폭넓고 다양한 문제의식을 작품 속에 담아냅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47세 중년 가장 아끼오는 금요일 퇴근 무렵 아내로부터 긴박한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컴컴한 집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윽고 아내의 말에 정원으로 나간 그는 그곳에서 어린 소녀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중학생인 그의 아들 나오미가 소녀의 목을 졸라 죽인 것입니다. 경찰에 자수해야 한다는 아키오와 아들의 살인죄를 덮어서 무마하려는 아내 야에코의 실랑이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 정작 살인을 저지른 아들 나오미는 제 방에 들어박혀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의 행동이 못마땅하지만 아키오는 결국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심하고 사체를 공원에 내다 버립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네리마 경찰서 소속의 가가 형사는 공원 주변의 동네를 탐문 수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아키오의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오의 집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가가 형사는 치매에 걸린 아키오의 어머니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경찰의 유일한 증거는 사체에 붙어있는 정원의 잔디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해 공원까지 사체를 운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로렌한 가가 형사는 범인의 추적에 박차를 가합니다. 한편 자신의 가족에게 경찰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아키오 부부는 아들의 살인죄를 숨기기 위해 결코 골라서는 안 될 최후의 선택지를 꺼내들고야 맙니다. 가가군이 일하는 방식을 잘 봐두라고. 자네 이제부터 엄청난 상황에 입회하게 될 거야. 말의 진위를 생각하느라 마스미아가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 그럼 수고해 라면서 전화가 끊겼다. 마스미아는 가가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너도 이제 곧 알게 돼. 하지만 이 말만은 해두자. 형사라는 건 사건의 진상만 해명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제 해명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인가? 그것도 아주 중요해.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서 마스미아가 미간을 찌푸리자 가가는 그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집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 이건 경찰서 취조실에서 억지로 실토하게 할 이야기가 아니야. 반드시 이 집에서 그들 스스로가 밝히도록 해야 하는 거야. 아들이 저지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의 가족이 벌리는 행태는 책장을 덮는 마지막 순간까지 초조함과 최고조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찬사를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독자들이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힘 안 들이고 풀어가는 사이 게이고는 허를 찌르는 반전을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히가시노의 작품이 갖는 매력은 추리소설로서의 섬세한 플롯과 반전의 쾌감이 주는 감동이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여타의 추리소설들이 사건의 범인을 결말에서 알려주는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이미 범인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과감한 구성으로 작품의 흡인력과 사건의 흥미를 더합니다. 가정이라는 밀실과 가족이라는 굴레, 그 어두운 초상, 장르를 초월한 저자의 걸작 인간성을 담은 이 작품은 출간 3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며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용식 작사 리채렬 작곡의 정든 처녀야 준비했습니다. 조병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풍경, 고향의 정겨운 모습은 잊지 못하는 추억으로 남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정다운 이웃과 행복한 살림이 가득한 내 고향은 언제나 정답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긴 노래, 임영원 작사, 동희철 작곡의 내 고향 좋고 좋다 보내드립니다. 박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산골 마을도 풍요로운 결실로 가득 차 흥겨운 풍년의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산골 마을의 풍년은 사람마다의 입가에 웃음이 차넘치죠. 만풍년의 행복을 노래로 그린 가요입니다. 김등만 작사, 정준갑 작곡의 산골에도 만풍년일세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김웅준 작사 리성재 작곡의 사랑아 어찌 늙으랴 보내드립니다. 안녕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잔잔한 강물 우를 부드럽게 떠다니는 나룻배의 형상을 미녀풍으로 엮은 가요 안정섭 작사 신악 작곡의 나룻배 동실 보내드립니다. 신광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따뜻한 고장,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긍심을 노래한 가요. 리문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조국 땅은 어디 가나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박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한 삶, 활기찬 삶은 알차게 피어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어서 최우철 작사, 허원식 작곡의 꽃피는 우리 살림 보내드립니다.

화사한 멜로디처럼 우리의 삶은 날로 활기차고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비가 춤추는 자연의 풍경은 조국 강산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박장길 작사, 안계린 작곡의 나비는 춤추는 꽃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 23일은 초분 절기입니다. 초분은 가을철의 네 번째 절기인데요. 보통 양력으로 9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든답니다. 친구들, 수확의 가을을 맞아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은 과일을 직접 따보고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체험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농산물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농민 아저씨들의 정성과 땀이 스며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올가을 우리 다 함께 수확의 즐거움을 느껴보자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9월 22일은 세계 모차일인데요. 말 그대로 차가 없는 날을 뜻합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대신 공공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을 하는데요. 동시에 일부 도시는 자선 달리기 등 활동을 벌여서 환경보호 리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세계 무차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오늘에는 이 기념일을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세계 무차일은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동차가 도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깨닫게 하며 사람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무차일 활동은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1998년 9월 22일 프랑스의 35개 도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가용을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날이 프랑스 최초의 시내 자동차가 없는 날로 제정됐는데요. 그 후 활동이 신속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답니다. 2007년 9월 22일 우리나라는 녹색 교통과 건강을 주제로 처음으로 세계 무차일을 맞이했는데요. 그 뒤로 해마다 부동한 주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활동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일기를 보내드립니다.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한층 편리해졌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요해 한 대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150가지 내지 200가지의 다양한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배기가스의 주요 성분에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고체 부유립자 등 물질이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인데요.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해면이 상승하고 빙하가 융해되며 극단적인 기후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질소산화물은 산성비를 일으키는 주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또 식물에 피해를 주어 광합성 작용과 영양물질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되고 생태계통 평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동요 듣고 자동차 배기가스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언제나 나란히를 보내드립니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매우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친화력은 산소보다 수십 배나 강하여 혈액이 각 조직으로 산소를 운송하는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감각이 약해지고 반응이 느려지며 이해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질소산화물도 우리 몸에 해로운 기체인데요. 특히 호흡계통에 나쁜 영향을 끼친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고체 부유립자도 들어있는데요. 이 립자들이 호흡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호흡도의 여러 부위에 쌓여 호흡계통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정한 농도에 도달하면 악성 종양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게다가 이 부유립자가 피부와 눈에 닿으면 피부염과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각막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답니다. 동요 교정에 날아온 고운새를 보내드립니다.

자동차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 체증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량 수가 도로가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아져 차가 천천히 달리게 되고 이동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됐습니다. 또 자동차 발동기 소리와 경적 소리로 인해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근년에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도 나타나곤 했습니다. 동요 구름의 이야기를 듣고 녹색 출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녹색 출행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니는 습관을 길러보자요. 적절한 도보 활동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성장 발육을 돕는 데 유리하답니다. 또 외출을 할 때 자가용 대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동차 배기가스가 일으키는 환경문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녹색 출행의 중요성 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무차일을 맞아 오늘 우리는 자동차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알아보고 녹색 출행 방법도 배워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녹색 출행에 동참하여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일상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철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하늘나라를 준비했습니다.

파란 나라, 햇님이 사는 나라, 할배 할매 못 가보신 꿈속의 나라, 옛말도 많고 많은 신비한 나라, 어서 커서 우주에 가 그 비밀 밝힐 테야. 하늘나라, 꿈의 나라, 달님이 사는 나라, 엄마 아빠 못 가보신 미지의 나라, 옥토끼 상아씨 잘 산다는 나라, 정말일까 그 비밀 밝히러 가볼 테야, 밝히러 가볼 테야.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는 길태종이 문진보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근 50년에 가까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퇴직하기 전에는 연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의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이다시피 많은 환자들을 잘 진찰하고 있는데요.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뇌혈관계통 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의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또한 말이죠. 최근 몇 년간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한다든가 감기에 걸림이 되면 잘 낫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병증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말이죠.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기관지 천식, 인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지금 큰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로부터

0: 유입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은 이 박창호 주임이가 당뇨병 극성으로 불러온다고 하는데 우리 소화교통질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뇌를 해봅시다.
1: 네.
0: 소화교통질병을 보게 되면 아주 많은데요. 급성 만성 위염,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위축성 위염, 밀환성 위염, 위궤양시 비지장궤양, 결장염, 담낭염, 간염, 그리고 웨이스괄 발뇨병, 이러한 만료병증들을 예로 둘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위궤양에 대해서 교대를 해보겠습니다.
1: 네.
0: 사실 우리 민족에서 본다 할 때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조약에는 음식 습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1.2억 정도인데 거기에서도 또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70% 정도에 이런 마저 위장병 속에서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위궤양이라 할 때는 조약의 부위가 말이죠. 위장도 하고 위액이 말이죠. 접촉하는 부위에 많이 발생하는데 조약에는 위액이라 한다 할 때는 산성을 뗐거든요. 이 산성을 뗀 위액하고 위단백 효소에 이런 소화작용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물어보겠죠. 내 아직 확진을 못 받았는데 도대체 궤양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증상 표현이 있으면 인천에 병원에 오셔서 이런 소화계통의 질병에 조약이 깊은 박창호 주임이나 이런 분들 찾아서 확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궤양에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죠. 상복부가 아파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마다 조금 부동한 말주 증세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죠. 둔통이 생기고 얻어맞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조통에 지지는 끝이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일반적인 위염 환자보다 그 아픈 것이 조금 주기적이고 균일성을 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음식을 잡선 다음에 보통의 반시간 내지 1시간 요 사이에 말죠. 배가의 상복부가 몹시 아파납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의 완화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저는 그 뷰탱 중에 박창호 주임한테 댕기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저도 여러 군데 많이 다녀 가지고 소리 갔다 왔다는 감기는 다 한다 말입니다.
0: 아, 감기를 자주 한다.
2: 예, 감기 자주 한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병원은 많이 다녔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왜 감기만 어머니 이 가려가고 목이 딱 걸리고 목이 막 간질간질 하는 소리 어디 잘 아신다 말입니다.
0: 예, 기관지도 좋지 못하고만요.
2: 그래가지고 항상 이 눕게 되면 가려서 목이 걸려가지고
0: 딱 붙어서 나오지 않죠.
2: 그러고서 이렇게 딱 그저 반짝이 눕지 못한다 말입니다.
0: 맞습니다. 그런
2: 그래가지고서 항상
1: 네
0: 말씀하세요.
2: 소개를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천냥을 쏟아먹은 게 상당했고 좋습니다.
0: 예.
2: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만 더 갖다 먹으면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0: 예. 가난해.
2: 저와 전화한다.
0: 방치되는 것도 축하드리지만 이 중의학에서 보게 되면 정치쉬랍니다. 전기가 부족한 분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데 이런 분들이 감기를 자주라 하고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아요.
2: 예, 저도 면역력이 좀 약하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이럴 땐 첨약을 결합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래서 한 거도 몇 번 좀 더 쓰려고 그럽니다.
0: 예.
2: 뿌리를 뽑으려고.
0: 예, 그래야 되죠. 예, 참 잘하십니다. 예, 예. 예. 몇 년에는 다시 재발하지 말게끔 해야 되지. 예.
2: 맞습니다.
0: 예, 예.
2: 예, 알겠습니다.
0: 그러도록 합시다. 예.
1: 네.
0: 예,
2: 수고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에 예약하려 합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이시겠습니까?
3: 예, 주임 박창호 선생님께 보이려고 합니다.
0: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3: 예, 기침이 나면 가래가 많아서 전번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서 치료받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3: 가래도 좀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목이 간질간질 일해갖고
0: 예, 기관지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3: 예.
0: 이럴 때는 이번에 치료를 완전히 말죠. 뿌리를 뽑도록 합시다. 근치를 합시다.
3: 예.
0: 그러려면 명년에 또 재발한다. 예.
3: 예. 그러려고 주임 박창호 선생님께 치료를 더 받으려고 예약 드리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또 예, 전화로 예약했기 때문에 우대정책이 있습니다. 과호를 할 필요도 없고 직접 문진에 가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예.
4: 저는 예, 예전에 이렇게 저기 뭡니까 그 59회란 진단 받은 적이 있는데
0: 예.
4: 경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예. 저기 바로 뜨기도 바쁘고 예. 이 손가락이 저리고 아프고 해서 예. 숟가락도 바로 들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0: 예, 예.
4: 그러다가, 그래서 저기, 치료를, 수원자에 치료를 받았는데,
0: 예.
4: 그게 지금, 예, 숟가락 들지도 못하고, 어깨도 아프던 게 그게 많이 좋아지고, 예, 어깨랑 아프고, 예, 숟가락이 아프던 거랑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째 그런지 요즘에 와서, 예, 또, 머리가 희하고 아프고, 예, 그래서 그걸 해서 오늘 또 수원자 보이려고 합니다.
0: 예.
4: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 예. 징계중어저이 같은데 경추도 예.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예. 예. 잘 치료가 예. 안 되는 병이거든요.
4: 예. 예.
0: 수원자 이 방면에 특장이 있습니다. 그냥
4: 치료를 하니까 조금 많이 낫긴 낫습니다.
0: 친구랑 합디까?
4: 예. 친구도 예. 하고 약도 먹고
0: 예. 예. 이분이 종합치료를 잘하는 분입니다. 예.
4: 예. 그냥 요지간 머리도 아프고 희하고 어지럽고 이래서 예. 치료를 좀 더 받자고 오늘 가겠습니다.
0: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4: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5: 예. 예. 저는 저 뭘까 그 기태 중년의 박창호 주임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좀 심장이 안 좋은 환자입니다.
0: 예, 어떻게 좋지 않았습니까?
5: 예, 이 조금만 이 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걸음만 조금 빨리 걸으면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막 얼굴이 뭐니까 이 몸에 땀이 올라오면 가슴이 가깝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신체 과해마, 예.
5: 예, 그래서 이 그 검사 이거 해보니까 병원에서는 좁어도 있고 실리부치가 예 세다 그래더라 말입니다.
0: 아.
5: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소약도 되고 먹고 이래도 계속 이제 근치도 아예 되고 계속 그 증상이 자꾸 반복.
0: 맞습니다. 순소약을 예. 써서는 근치 아예 됩니다. 예.
5: 예, 반복이 자꾸 오면서
0: 그렇죠. 예.
5: 걸음은 나갈 때면 걸음 빨리 걷기도 무섭고 또 예. 조금 많이 걷기도 무섭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0: 예.
5: 예, 네, 중년에 그 저 기태 중년에 박창호 중 선생님이 이 또 심장도 잘 하신다는 이런 소문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알려주니까 가서 지금 두 개 료선간에 지금 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5: 근데 많이 이렇게 심장이 우선 가까워하던 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0: 예.
5: 예. 예, 조금만 그래서 이게 뭐 집안에 문은 막 어떤 때 막 열어놓고 가까워서 이런 두문두문 가다가도 이렇게 막 가까워하고 이래서.
0: 산소가 네, 결핍하다 말입니다. 예.
5: 예,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등기 증상이 점점 지금이 소모되고 이 신장 박동도에 조금 온정되는 감이 납니다.
0: 예, 예.
5: 지금 예, 내절로 그런.

0: 걸어봐도 이래서 아마도 이거 계속 약을 써서 공부하게 좀 하자면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그래야 되죠.
0: 예, 박정호진 선생님인데 또 더 쓰려고 약 쓰려고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문진에 오시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내 저는 거.
1: 예, 맞습니다.
3: 나는 저 원장 선생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허리가 자꾸 예 아프고 이한 게 계속 귀에서 소리 자꾸 나지 이래서 원장 선생님 배웠지만 뭐 너금 그 경색을 해서 이래서 허리 아프고 이래 안 어지럽고 그다음에 이게 귀가 잘 듣기지 않아서
1: 예예 예.
3: 그래서 선생님과 그랬고 약이 그런데 약 좀 써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원장 선생님 배우고 이래 원장 선생님 약 쓴 게 이제 한 일주일 된다 그런 게 영 좀 좋아지겠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3: 그래, 약 좀 더 쓰자. 그래서 한 일주일에 가서 약 다 쓰고 이래서 또 오늘 가서 약 더 재서 먹자고 그랬다.
1: 예, 녹은 거로 인해서 기혈이 잘 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3: 예.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과호랄 필요 예.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3: 예.
1: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기태종입니까.
1: 예, 맞습니다.
4: 예, 예 저는 저 어머니가 박윤도 교수님께서 예, 주문에 좀 치료도 받았습니다.
1: 예, 무슨 상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4: 예, 아침 일어나기 낮이 뻣뻣해서 예, 그래 다치면 또 아프고 그래서 예. 가서 저 어머니가 예약해서 가서 본 게 걔도 예 침도 맞고 걔 약도 쓴 게 좀 차점차 좀 그건 났는데 우선 어제 날씨 수분이 그러는지 이래 가래도 자꾸 예 많고 예
1: 예,
4: 예 그다음에 어제 땀이거든 예 예 그것도 뭘 먹어도 땀이 나고 조금 어째도 땀이 너무 나서 이게 빨리 좀 어떻게 해서 저 박윤덕 교수님께서 오늘이 또 볼까해서
1: 예. 예, 전기가 부족하면 예, 땀이 예, 조금만 움직여도 잘 납니다. 예, 예, 특히 폐기가 약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래도 성하고 예, 예, 예. 빠져 잘 빠져 나오지도 않고 예, 예. 예. 잘하셨습니다. 박윤덕 주임은의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예.
4: 오늘이 어떻게 하나 예 가서
1: 예, 꼭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냉채에 예. 계셔서 오전만 문진합니다.
4: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이전에 박창호 주임한테서 위 치료를 받았는데 예, 그건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감기인지 어쩐지 예, 기침을 짓고 가래도 많고 예, 몽환이 간질간질하면서 예, 특히 전하게 몽환이 간질간질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1: 예, 내버건대는 예. 인후염에 기관지염을 겸한 것 같습니다.
5: 그래서 예, 이제 지금 내 방송 듣고 있는데 박창호 주임이 이방면을 잘한다는 것 같아서
1: 예, 예.
5: 지금 오늘이 박창호 주임을 보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문진에 가면 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땀뿐입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저기 그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6: 그 가슴 답답하고 식은땀이 자꾸 난다.
1: 예.
6: 어떨 중에는 그 가슴이 쪼여드는 그런 감각도 있고. 예.
1: 신대한투랑 해봤습니까?
6: 예, 해봤어. 결국 그 전번에 그 박수 한번 찾아갔습니다.
1: 예, 예.
6: 찾아간 게 무슨 뭐 쪼보라는 게 난 잘 모르는데 그 쪼보 있답니다.
1: 예, 예, 알만합니다. 예. 예.
6: 그래서 그 청약을 그 두 번 갈다 먹었는데
1: 예.
6: 그 저기 말한 게 쪼보가 좀 없어졌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잘 되지 않는 예, 예.
6: 예, 그래 그 좀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게 많이 나사진 것 같고요.
1: 예, 예.
6: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한 번 더 써서 그래라고
1: 예, 예.
6: 그래 그 박창호 그 주임의 그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0: 그냥 예, 문진이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예.
1: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나는 박윤덕 주임께 부탁하랍니다.
0: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네.
3: 그 전에 노고에 왔는데, 지방도 그저 좀 어림주에도 나고,
0: 예.
3: 허리도 세게 아프고, 다리도 예. 아프고.
0: 예.
3: 그 약을 쓴 게 조금 나았습니다.
0: 예, 예.
3: 그래.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배우려 합니다.
0: 예, 과오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예, 부탁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기 나는 예, 방철수 선생님도 배우다고 그랬는데.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예.
4: 듣는 소문에 얘기하면 강철수 선생님이 골가루 잘한다더만.
0: 예, 구관절 질병. 예, 예.
4: 예, 예. 그래서 나는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프고 허리 통증이 나고 해서 예. 저기 여러 곳에가 되었댔습니다.
0: 진단은 받았습니까?
4: 진단이라는 게 그저 그 골가루병이라고 그저 그렇더만.
0: 예, 많습니다 동료가. 예.
4: 예, 예. 그래서 내 지금 강철수 선생 지금 보일려고 예약하다 그랬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내부건대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것 같은데, 강철수 주임이가 예, 첨약도 쓰고, 예, 환자의 예. 병증에 따라서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 글쎄, 그렇답니다.
0: 예.
4: 그래서
0: 예.
4: 한번 배우려고.
0: 예.
4: 그래서 예약하다
0: 예, 시름 넣고 오십시오. 그냥, 예.
4: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네, 재영이 의사를 찾습니다.
0: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5: 제가 무릎도 많이 아프고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0: 예.
5: 예, 무릎이 아프니 계단 오르내리는 게 엄청 힘들고
0: 예.
5: 다른 절에서 예, 밤이면 잠이 들 수 없었어요.
0: 예, 예.
5: 예, 근데 최영희 의사한테서 짐을 한 주 동안 맞았더니 무릎이 좀 덜 아파지고
0: 예.
5: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많이 쉬워졌어요.
0: 예, 예.
5: 예, 다리 저린 것도 좀 나아진 것 같고
0: 예.
5: 그래서 한 개려 정도 침 맞고 싶습니다.
0: 예, 내부건대는 견주염물로 퇴행성 관절염물로 고생하는 것 같은데
5: 예.
0: 이 최영희 주임은 대학에서 친구과 전업을 졸업한 분입니다. 근 40년 네. 침은 왔는데 침은 잘 넣습니다.
5: 네.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네. 됐습니다. 예.
5: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6: 저는 박윤덕 주임 부탁합니다.
0: 무슨 정황입니까?
6: 아, 이전에 녹음했는데.
0: 예.
6: 얼음증이 나고, 저기, 내려놓고 하던데.
0: 예.
6: 그 박주임 선생님이 약 쓰고 좀 났습니다.
0: 예, 예.
6: 그래, 한번 좀 더 약 더 쓰라고 그럽니다.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꼭 오전에 오세요. 예.
6: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6: 예.
2: 네.
6: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7: 그거 섭에 잡은 건 선생님이에요.
0: 예, 절입니까?
7: 인건 없는데 섭에 줄기 약하고 섭에 내겹신다고 섭에 다시.
0: 예, 내보건대니 신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게 되면 봅시다. 예, 윤덕이 주임 찾아 됩니다. 네? 박윤덕 주임.
7: 네, 알았어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 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0: 서울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이 위궤양 진단학에서 보게 되면 특수한 증상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우배가 아픈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흉골 아래측,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변말로 말하면 등사대 안에 뼈부에, 어떤 분들은 어깨, 이런 곳까지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 림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아니라게 되면 가능하게 오지는 할 수 있습니다. 뭐 견주염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진단을 말이죠. 붙일 수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유형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지금 요추간판 탈출이 협착이
2: 예, 두 가지 질병이 있구만요.
3: 머리 아픔이 자꾸 다른 일이 둘이 뻗치며
2: 그렇죠. 신경 눌러놓아 그렇습니다.
3: 가다가 자꾸 몇 메달 아이가 없겠다 가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있던 게 지금 그 강철수 그 주임 치료를 지금 심구도 하고 약도 먹고 이런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2: 예예, 좋은 일입니다.
3: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고 예. 자꾸 뻗치며 그런 그 증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거.
2: 예예.
3: 몸이 나이가 우리 탁궁대 없겠다 가는 게 그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
3: 지금.
2: 이 정황이 사실 말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데요. 단순한 중약, 첨약만 써서는 효과가 일찍이 나타납니다. 친구료법이라든가 기타료법을 결합해야 이 효과가 좋습니다. 맨바로 강철수 선생이야 이런 특장이 있단 말입니다. 침을 잘 놓습니다.
3: 예. 가다오, 예약하다고 합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과호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3: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그리고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흡배 불허하는 분들이 많아요. 후장에. 예. 그리고 말죠. 트림을 잘하고, 그리고 늘상 말죠. 아프다가도 보통 시엔 또 부디 사고. 심할 때는 미숙하고 토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밥맛이 몹시 떨어지고 소화가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이죠. 체중이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여유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점이라 할 경우에는 상복부가 아파나는 경우가 식사를 한 다음에 반시간 내지 1시간 요 좌우에 아파나고 아파나면서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판수안에 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트림을 잘하고 식후물이 많이 나옵니다.
1: 네, 공복이 아프면 어떤 위험입니까?
2: 공복이 아플 때는 이것이 말이죠. 균열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는데 균열이 없을 때는 보통 말이죠. 위험입니다.
1: 네.
2: 왜 예? 균열이 있을 때는 그건 궤양성 병변입니다.
1: 네.
2: 그럼 우리 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위험으로 말이죠. 배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궤양으로 배가 아픈데 우리의 현대의학에서 본다 할 때 어느 정도로 심한가 그 성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진단학에서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옅은 부위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위점막에 맞아 염증 상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위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검사라 해보게 되면 위경이라 해보게 되면 위점막이 충혈되고 소종 현상이 생기고 어떤 분들도 미란 현상이 생기는데 궤양이라 할 때는 조금 그 정도가 좀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조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산하고 위단백의 효소가 말죠. 이 위점막을 소화시키면서 이러한 병변이 발생하는데 꼭 말죠. 음식 습관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죠. 하나는 병이 말죠.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이죠. 만성병변으로 변하기 때문에 몇 달씩, 몇 년씩 치료해도 어떤 분들은 잘 낫지 않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대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은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교정 언어 문자 교육 진지를 튼튼히 다져 국가 통영 언어 문자가 여러 민족 청소년들의 소통 교류의 가교, 문화 전승 담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유대로 되게 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대지에 활짝 피어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1: 조정협 주석 주금성의 사회하에 조정협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 2026년 대외 지원 양성 프로젝트 발전도상국 민족정책과 실천연수반이 우리주를 찾았습니다. 변강 민족지역인 우리주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교정 언어 문자 교육 진지를 튼튼히 다져 국가 통영 언어 문자가 여러 민족 청소년들의 소통 교류의 가교, 문화 전승 담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유대로 되게 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꽃이 연면대지에 활짝 피어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연일 전주 각 중소학교에서는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국가통영어 문자 보급선전주간 주제 활동을 전개하면서 표준어를 말하고 규범 한자를 쓰며 고전 시문을 읽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연길시 북산소학교에서는 국가통영어 문자 전면 보급에 모를 받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선전 강연과 주제 강연 시합을 펼쳐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더욱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북산소학교 학생 김근우입니다. 교과서극 공연, 고대 시와 사 랑송, 문장 랑송 등 활동을 통해 중화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알게 됐고 한우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의 표준어 수준도 빠르게 높아져 지금 저는 요청한 표준어를 할 수 있고 표준어로 조선족의 민속 풍정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중앙소학교에서는 특색문화 전시청과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체험구역에 의탁해 규범적인 언어 사용, 고전 낭송, 문자 보급을 일상화된 도덕교양과 실천 수업에 융합시켰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국가 통영 언어를 사용하는 일상화 교수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 외에는 고전 명작 낭송, 표준어 연설, 주제 학급 회의, 독서 활동 등 특색 활동을 상시화해 학생들이 낭송 속에서 국가 통영 언어 문자의 매력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중앙소학교 학생 왕우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다채로운 국가통영언어 문자 보급선전주간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붉은 넥타이 교정 해설, 꽃망울 TV 방송국 뉴스 방송, 독서 공유회 등 활동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실천 무대로 됐습니다. 저는 연설문을 열심히 외우고 교정 곳곳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학우들에게 정확하고 유창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천 과정에서 저는 표준어를 잘 말하고 교정 문명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더욱 깊이 알게 됐습니다. 연길시 중앙소학교 교원 왕로요입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표준어를 유대로 삼아 시범 랑독과 문답,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아이들이 표준어로 완전하게 자기 생각을

0: 표현하도록 경배함으로써 낭랑한 글 읽는 소리 속에서 언어 감각을 키우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협동면에서는 아이들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본문을 낭독하도록 인도해 국가통영어 문자 보급이 교실에서 생활 속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표준어를 잘 말하고 규범 한자를 잘 쓰는 것은 모두 조국의 언어 문자를 계승하고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화룡시 광명소학교에서는 흥미진진한 시사대회가 펼쳐졌습니다. 경연 현장에서 6학년 각 학급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한 무대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비화령 구어 경연 단계에서 선수들은 불과 15초의 제한시간 내에 지정된 핵심 글자가 들어간 식구를 정확하고도 표준적으로 막힘없이 읊었습니다. 선수들은 전 과정에서 표준어로 답하면서 청소년 학생들의 풍부한 시사 소양과 뛰어난 구어 표현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광명소학교 학생 손아기입니다. 이번 시사대회는 그냥 경연이 아니라 한 차례 학습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저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매 한 수의 시가 창작된 배경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몇 구절의 고시 속에 아주 큰 체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세심함과 차분함을 배우게 됐고 우리 민족의 고전 문화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표준어를 배우고 보급해야 하며 표준적인 언어로 고전을 낭송해 시사의 메아리가 대대손손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연변의 여러 민족 청소년들은 글자를 익히고 뜻을 깨우치며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가 지닌 깊은 매력을 느끼고 중화 사랑의 씨앗을 마음속 깊이 심고 있습니다. 연변 제1중학 학생 박정연입니다. 과내의 효율적인 소통과 과외의 풍부한 온라인 자료 검색을 통해 국가통영어 문자가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저한테 국가통영어 문자는 지식과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일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을 증진하는 정서적 유대이기도 합니다. 신시대 연변의 학생으로서 저는 다채로운 언어문화 환경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청춘의 목소리로 길림 이야기를 잘 전하며 민족 단결의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렵니다. 근일에 우리 주에서는 글자 속 한마음, 글향기 넘치는 연변 교정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 특색 프로젝트를 힘써 구축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문화 근원 탐구, 일상 지면, 방학 실천으로 이루어진 3차원 교육 체계에 의탁해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 진지를 다지면서 학교마다 하나의 브랜드, 학교마다 하나의 특색을 갖춘 교정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 교육국 부국장 장정일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에 따라 국가통영언어 문자를 보급하고 국가통영언어 문자의 보급 수준과 규범화 사용 수준, 응용 능력을 1층 높이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더욱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해 변강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동하렵니다.
1: 조정엽 주석 주금성의 사회하에 21일 조정협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정협 부주석 마운기, 리동호, 하우저, 김경림, 권대걸, 전경도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전주 투자유치사업 정황 통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 15호 전망기획 방향에 맞춰 정책을 정확히 쟁취해 연변 고품질 발전에 힘을 부여할 때 관한 조사연구보고, 우리 주 민족식품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조사연구보고, 연결시 북부대학성 상권을 구축할 때 관한 조사연구보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산업 일체화 발전으로 연변지능에 힘을 부여할 때 관한 조사연구보고, 연변주 도시공공표식문화 건설 정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우리주 신시대 문명실천진지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연변주 신형농업경영주체 발전 정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를 심의 채택했으며 관련 인사사항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간 목표를 조시하면서 연말 전까지의 재반 사업을 고품질 고효율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대상이 관건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와 대상 건설을 잘 틀어지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확실하게 증강해야 합니다.

조정협 지도부 성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리행하고 대상 추진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정협 상무위원들은 앞장서 이끄는 역할을 발휘하고 주동적으로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직책을 리행해 난관 공작 함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0: 사업을 실적 있게 다잡아 전문 주제 협상, 맞춤형 협상, 개별 협상 활동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협상 성과를 정리 취합하며 협상 의견의 실시 정황을 추적해야 합니다. 문제 향도를 견지하고 정돈 시정 되돌아보기를 통괄적으로 추진하며 정돈 시정 성과를 공고히 하고 제고해 학습 교양과 순찰 정돈 시정 사업이 철저히 실시되고 실효를 거두며 상시화 장기 효과화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장원한 발전에 입각해 새로운 한기 정협의 중점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주당위 중심 사업을 둘러싸고 직무리행의 새 모식, 새 담체, 새 경로를 적극 탐색하며 체계가 완비되고 과학적이며 규범적이며 운행이 효과적인 제도 체계를 구축해 정협 직무리행 사업의 질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14기 정협의 사업 경험과 방법을 참담게 총화하고 새로운 한기 정협 사업의 총체적 구상과 중점 임무, 추진 조치를 앞당겨 계획해 새로운 한기 정협이 좋은 출발을 실현하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회의 준비 사업을 세심하게 잘해야 합니다. 정치 방향을 확고히 파악하고 높은 표준, 엄격한 요구를 견지하며 임기 교체대회 사업 절차와 규율 규정,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 항목별로 추진 실시해 임기 교체대회가 규범적이고 엄밀하며 평온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깨끗한 기풍이 형성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각 상무위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전체 정협위원들을 이끌어 이들이 적극적으로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해 더욱 많은 직무리행 정품을 내놓고 위원 과제를 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초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다그쳐 추동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국가국제발전협력소에서 리반하고 상무부 국제상무관은 연수학원에서 주관했으며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제교류사에서 협조한 2026년 대외지원 양성 프로젝트 발전도상국 민족정책과 실천연수반이 그늘 우리주를 찾아 고찰 견학을 했습니다. 발전도상국 민족정책과 실천연수반 학원들은 브라질, 감비아, 에티오피아, 메이코, 네팔, 이라크 등 6개 나라에서 왔습니다. 연변대학에서 열린 연수반 좌담회에서 학원들은 연변대학 주민족사무위원회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변변경관리지대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으로부터 각기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실천조치와 특색방법을 소개받았습니다. 회의 후 연수반 학원들은 연변대학 학교력사관을 찾아 연변대학이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면에서 전개한 생동한 실천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브라질 원주민 사무부 국제 사무고문 엘턴 가스파리니 주니어입니다. 중국의 민족 다양성이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런 방식은 민족 단결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연변에 머무는 기간 관련 국가의 민족 사무 부문과 기구에서 온 정부관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또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단위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범 장소 등을 찾아 우리 주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 기지 건설 여러 민족 대중의 융합식 발전 관광으로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 촉진 민족 문화 보호 전승 등 면에서 쌓은 경험과 방법을 깊이 료해했습니다.
0: 그늘 왕청현 전교령관리보호중심 관할구역에서 야생 동북곰 다섯 식구가 한 화면에 잡힌 진귀한 영상이 촬영됐습니다. 보기 드문 이 영상은 동북곰 표범 국가공원이 설립된 지 근 5년간 생태가 지속적으로 복원되고 범과 표범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번식하고 있음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7일 저녁 6시경 왕청현 민창 농기유한회사 사업일꾼 왕선생은 친구와 함께 차로 림산지구 도로를 지나다 우연히 이 보기 드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끼범 4마리가 도로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었는데 차 전조등이 켜지자 새끼범들은 재빨리 피했고 한쪽 수풀 속에 있던 어미범이 머리를 내밀어 새끼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한편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경고했습니다. 새끼범들이 도로에서 벗어나자 왕선생은 신속히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 동행인은 휴대폰으로 약 20초간의 현장 영상을 촬영해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당지 림어 부문과 삼림공원에서는 즉시 응급조치를 가동하고 림산지구 안전조기 경보를 발령했으며 범무리의 활동 궤적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측했습니다. 아울러 림산지구와 도로 연설

0: 내 송찰 역량을 늘려 대중의 인신 안전과 야생 범무리의 서식 안전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생 동북범 5식구가 보기 드물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단연간 국가공원 생태보호사업이 거둔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제1진으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중 하나이며 국내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안정적인 야생 동북범과 동북표범 번식가족을 보유한 유일한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1: 2026 연변조 전자상거래 흥변조력 청년 우수상품 추천 생방송 판매활동 첫기 강습이 일전 도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 상무국, 공청단 연변조위, 주 흥변부민촉진국이 각 변경현시 상무, 공청단위원회, 흥변부민촉진중심과 공동으로 전개했습니다. 첫기 강습은 도문시 서부계획자원봉사자와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생방송 판매 실제 조작 강습을 했습니다. 점을 통해 전면을 이끄는 방식으로 농촌 전자상거래의 내생 동력을 활성화하고 지역 전자상거래 생방송 인재를 육성하며 호형 고향사랑 및 각 현시 생방송팀을 조직해 전주 36개 성급 신전자상거래 흥변부민 시범촌에 들어가 생방송으로 현지 농특산품, 민속미식과 향촌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변경촌의 역사문화내포를 발굴하며 변경주민보조금 등 해민정책을 선전해 변경촌의 흡인력을 끊임없이 높이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첫기 강습은 직접 해보고 실제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생방송의 핵심 논리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 강습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생방송 전자상거래 핵심 기능을 습득하게 도왔습니다. 주 상무국 전자상거래처 처장 풍도입니다. 이번 강습은 계를 활동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양성한 청년 전자상거래팀을 기반으로 호형 고향사랑 등 생방송팀과 연동해 실경 강습, 촌주제 생방송, 순회 판매 등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우수한 농특산품과 민속문화 관광제품 판로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주 흥변부민촉진국 종합조정처 부처장 성설봉입니다.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선전 4개체로 삼아 특색 제품을 추천 소개하는 동시에 변경촌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잘하고 변경촌 변경주민보조금 등 각종 해민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선전하겠습니다. 비변경지역 인구에 대한 변경촌의 흡인력을 높이고 인구가 변경 일선으로 회류해 안거하도록 이끌어 변경촌 전자상거래 발전 우세를 흥변도민사업의 실효로 전화하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정부 판공실에서는 건일 통고를 발부해 2026년 국경절 후부터 2027년 5일 국제노동절 전까지 주 직속 각 부문에서는 겨울철 근무 휴식 시간을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근무 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0: 길림 연변 돈화 제10회 한총룡 단풍골 유원 활동이 23일 한총룡 홍색 관광구에서 개막됩니다. 현장에서는 100명이 함께 105m 길이의 두루마리 그림을 그리는 활동과 당사지시 관문 통과, 단풍잎으로 정을 전하는 시간 우편, 무형문화재 장터, 미식품평 등 특색 내용을 선보이게 됩니다. 가동식에서는 영웅찬가, 항일연군의 기계와 넋 등 홍색 문예 종목이 공연되고 추석, 국경절 문화관광 우대 정책과 정품 관광 코스도 동시에 발표되며 도보 활동도 펼쳐집니다.
1: 주 부녀연합회에서 공청단 연변주위 주 흥변부민촉진국과 연합으로 주최한 연변주 전원차량 친목특별활동이 일전 도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주 여러 전선에서 사업하고 향촌진흥 일선에 뿌리내린 100여 명의 청년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 청년들은 소통게임 등 여러 활동에 참가했으며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전람관, 86호 경계비, 국문풍경구를 단체로 참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 주 광범한 청년들이 정확한 혼인 연애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마음과 힘을 모아 연변에 뿌리내려 변강 건설에서 공을 세우며 우리 주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2: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3: 건강 365일.
2: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8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호 종합채널 한우뉴스 종합방송 조선호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의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이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시인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어설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원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건강에 좋은 이 간단한 동작을 알고 계십니까? 아래 소개하는 간단하고 돈이 안 드는 세 가지 장소 동작을 매일 꾸준히 하게 되면 경락을 소통시키고 장기를 개선해주며 루화를 지연시켜 더 젊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작들이 있을까요? 아래 먼저 그 세 가지 장소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 동작은 일어나서 얼굴 비비기입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피부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정신을 맑게 합니다. 구체적인 동작은 이러합니다. 1. 손을 깨끗이 씻고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3, 4초간 두 눈에 올려둡니다. 2. 양손을 우러올린 다음 관자놀이 쪽으로 밀어서 문지르고 2, 30번 밀어줍니다. 3.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하고 코볼 양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2, 30번 천천히 가볍게 밀어줍니다. 4. 손바닥은 아래로, 엄지손가락은 귀 뒤로, 중지와 검지는 귀 앞에 놓고 손바닥 전체를 턱선을 따라서 우쪽으로 2, 30번 밀어줍니다. 두 번째 장수 동작은 일어나서 귀 문지르기입니다. 황제 내경에 따르면 귀는 종맥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체적인 동작은 이러합니다. 두 손에 네 손가락을 나란히 붙이고 귀 뒤쪽을 받친 후에 가볍게 앞으로 밀어서 귀바퀴가 귓구멍을 덮게 합니다. 그 다음 손을 뗍니다. 이 동작을 50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 장수 동작은 식구의 아래 운니를 서로 부딪히고 침 삼키기입니다. 이 동작은 신장의 기를 보호해주고 내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얼굴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다크서클, 즉 눈가 흑색 침착을 완화시키는 데 이롭습니다. 구체적인 동작은 이러합니다. 1. 아래 운니를 서로 부딪힙니다. 2. 아래 운니를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입안에 침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데 뱉지 말고 자연스럽게 삼키면 됩니다. 이상 소개한 세 가지 장수 동작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매일 꾸준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0: 건강은 가장 큰 제부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며칠 뒤면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랜만에 갖게 된 긴 연휴인 것만큼 모두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집에서 휴식하면서 연휴를 보내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여행을 하면서 추억을 쌓으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형식의 연휴든 간에 재충전에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명절 기간에는 시간적 여유도 많고 기분도 좋은지라 과음 과식하기 쉬운데요. 또한 잠자는 시간도 길어지고 활동량도 상대적으로 적어져 소화도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지로 여행 갈 경우라면 아프지 않도록 음식 섭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 국경절 연휴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면서 구경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연변조이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국경절 연휴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며칠 뒤면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명절을 잘 보내려면 우선 건강해야 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는 의외로 소화도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소화도 질환을 명절 때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3: 예, 명절 때는 보통 소화도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하게 보게 되면 소화불량, 급성 위장염, 급성 담낭염, 급성 이선염, 또 소화도 출혈, 이런 질환들이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보게 되면은 급성 위장염, 소화불량, 뭐 급성 담낭염, 이선염, 뭐 이런 분들이 종로는 좀 생기곤 합니다만은 외선 명절 때문에 이런 질환이 발병률이 더 높아 간다고 봐요.
3: 예, 주하게 그 소화불량인 경우에 보게 되면 폭은 폭식하고. 그다음에 그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 휴식이 부족하고 그다음 운동이 적고
2: 그렇죠 운동 적게
3: 그다음 만성병 관리가 따라 못 가고 이로 인해서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급성 위장염 경우에는 보통 보게 되면 그 불량한 음식 그러니까 변질한 음식 혹은 그 남은 음식 냉장고에 있던 음식, 예, 그 다음에, 그, 오염된 음식, 위생을 잘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매운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가루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병이, 급성 위장염이 주요 원인인 네.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나는, 그, 기름진 음식이나, 짜게 음식은 채소를 많이 들다 보면 혈이 그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혈액순환은 잘 안 됩니다. 이런 어혈이 생기면서 또 급성 위장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급성 담낭염 경우에 보게 되면 그 밤잠 후 명절 되다 나니까 여러분들이 못 와서 이게 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게 되면 밤도 새우고 이러다 나니까 감기가 잘 순통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이 양성이 높은 음식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간, 간호, 판단 하기 때문에, 간담이 습열이 형성되면서, 어혈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서, 급성 담낭염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급성 이선염 경우에 보게 되면, 주하게 그 갈란 그러니까 염증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갈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이나 혹은 달걀이나 혹은 매운 음식 혹은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서 간담이 습열이 많이 형성돼서 네. 감기가 역동해서 담즙이 이선 안으로 들어가서 담즙을 인한 이선염이 급성 이선염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는 보게 되면 소화도 출혈. 보통 노인들을 보게 되면 장기간 아스피린이라든가 정두병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빨단바에 그 건강하시겠다고 빨단바에 주사도 많이 맞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많이 맞는 분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서 그 혈관이 확장되고 느슨해지고 노인들이 또 기맥이 좀 약하다나니까
2: 네네.
3: 혈관을 붙들어주는 기가 약하게 다나 보니까 혈관을 잘 파열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강경화 있는 분들. 강경화 있는 분들은 보통 먼직마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2: 네.
3: 위출혈이 잘 생깁니다. 그 위정맥이 그 확장되면 파열되면 위에서 출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극성 음식 술이라든가 매운 아주 매운 음식 혹은 기름에 튀운 음식 혹은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왕왕 그 혈관 잘 파열됩니다. 그리고 먼지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위에 있는 정맥이 터지면서 위출혈이 대량적으로 생깁니다.
2: 네.
3: 이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소화불량, 급성 위장염, 급성 담낭염이다. 뭐 또 급성 이선염, 소화도 출혈의 주요 증상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줬으면 하는데요.
3: 주하게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 더 보충할 거는 그 원래 그 소화 잘 되지 않고 후장이 있고 그다음에 어토를 하고 이런 분들 보통은 외창도 실어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저기 명절 기간에 또 기름진 음식이나 염증 잘 발현 저게 잘 일으킬 수 있는 그 기름 저기 매운 음식 술이나 이런 것도 드시게 되면 또 그 실어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자극받아 빨리 자라기 때문에 소화도 질환도 많이.

0: 생깁니다. 에, 발병률 높은 원인은 아까 그 위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얘기한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 하나는 그 주요 증상들을 보게 되면 소화불량 보게 되면 그 후장, 배가 더부룩하고, 그 다음 잘 내려야 가고, 그 다음에 대변이 잘 내려야 하고, 조금 조금씩 빠지면서 한꺼번에 못 누고, 그 다음에 그 옆구리가, 두 옆구리가 불쾌하고 짱통하고, 그 다음에 방위, 반수환, 그러니까 식은 게 막 올라오고, 이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그 드시는 그런 욕망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소화불량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급성위장염 경우에는 증상 보게 되면 위통, 위가 아프고, 그 다음 후통, 아랫배, 중간배, 그러니까 그 배꼽 주위에 그 복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설사를 합니다. 후시, 그 다음에 머리도 아파납니다. 그 다음에 토하고 설사라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그 다음 수조에 생기고 충혈도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급성위장염 경우에 나타난 경우고, 그 다음에 급성단낭염 경우에는, 오른쪽 옆구리가, 불편하고, 부딪히고, 또 아파도 나고, 그렇습니다. 간을 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담낭을 내서, 담낭염을 내서 아픈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견주리가 아파나고, 또 불쾌하고, 짱통하고, 그 다음에 그 대변이 불정상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황달이 어떨 때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급성 단암의 증세이고, 급성 이선님 정황일 때 보게 되면 역시 그러니까 왼쪽 부위, 위 부위, 위 아래쪽 부위 불쾌하고 아파나고 뚠통,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토하고, 그 다음에 그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땀바의 매가 높아집니다. 혈을 검사해 보게 되면. 주약에 보게 되면 급성이 있는 경우는 그렇고, 소화도 출혈 경우에 보게 되면 변이, 새까만 변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토하게 되면 또 새까만 그 음식물과 섞인 이런 물질들이 토한 과정 중에서 이런 물질들 나옵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주약의 증상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 네. 이 급성 이선염과 소화도 출혈하게 되면 뭐 다른 분들이 사망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하던데, 뭐 그렇게 엄중합니까 이게?
0: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이선염 경우는 그 염증이 발생하는 그 속도가 빠릅니다.
1: 네네.
0: 그리고 급성 이선염 경우에는 보게 되면 그 십이지장 그 경련을 인해서 담즙이 제대로 빠먹지고, 이선 안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큰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화도 출혈인 경우에 보게 되면 주약에 그 소화 잘 되지 않고, 또 과하면 과식하고, 그 다음에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역시 그 간의 먼지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이 원래 먼지마를 통해서 이렇게 우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심장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 못 가고, 그 압력이 증가되면서 그 혈관이 위장 점막이, 정맥이 누장합니다. 그러면서 약하게 되면 터져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역시 저기 그 소화도 출혈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지혈 제대로 못하게 되면 사망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그 땀, 그 일반적으로 그 땀바의 번이라든가 혹은 빨담바이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분들은 만약에 신체 내의 혈 가운데 땀바이 종량이가 내려야 갔을 때는 빨담바이를 아예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로인들은 빨담바이 맞게 되면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하니까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담바이 맞을 때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1: 소화불량이다, 급성이.

0: 대장염, 급성 담낭염, 이선염, 소화도 출혈 등과 같은 소화도 질환의 증상이 경하게 나타날 경우라면 가정에서 뭐 편하게 약 복용으로 능히 호조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일반적인 소화불량 경우에는 그 건배환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수강 허외환이라든가, 원외수, 양외수, 쨍외쇼스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가 찬 분들은 원외수로 드시고, 그다음에 위가 좀 열한 분들은 양외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배환은 위가 열하든 안 하든지 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런센 잼표와는 위가 열한 분들로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급성 위장염 경우에 보게 되면 후황샹호조 조낭, 그다음에 후황황렌수, 그다음에 외창린, 오멜라조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그 급성 담낭염 경우에는 쇼엔리단펠. 근데 쇼엔리단펠 일반적으로 과민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과민을 방지할 수 있는 저기 쇄두칭이라든가, 혹은 저기 그 염 저기 과민 반응 저기 억제할 수 있는 뭐 프로민이라든가, 시스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후황진해진 폐라든가 수관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급성 담낭염 같은 것을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급성 이선염 경우에는 칭이리단, 칭이리단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 드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자후수강완, 따청치탕, 쇼후주의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출혈 경우에는 칭웨 쇼엔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드셔도 되고, 그다음 산치펀 빈속에 드셔도 좋고, 그다음 윈난바이오 이거는 경한 경우입니다. 중한 경우는 이거 써도 쓸데없습니다. 나오는 건 막지 못하기 때문에.
0: 그렇군요. 이 집에서 약 복용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인천병원으로 가야 합니다만은 뭐 어떤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1: 증상이 아래 그 이제 얘기한 그 약들을 드셔도 완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뭐, 좀,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하면 아예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요새 보게 되면, 혈압이 불시를 높아 하는 로연들이 많습니다. 요새 내 몇스 봤는데, 혈압이 불시로 올라갑니다. 로연들이. 이 날씨가 치바지고, 그 다음에 낮에하고 밤에 기온 차가 크고, 그 다음에 또, 그,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진척이나 혹은, 동물끼리 앉아서 음식물을 드시는데 짜고 그 지방질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증상이 더 가중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소화불량 그리고 뭐 급성위장염, 이선염, 담낭염, 소화도 이 환자 정황과 증상을 요약한 후에 능히 진단을 어떻게 내린다고 봐요?
1: 아까 그 얘기한 그 초기 증상, 이거 근거로 해서 초기적 진단은 본인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뭐, 또보라든가, 혹은 저기 그 의학 문화 수준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도경을 통해서 그 증상과 대조해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러나 똑똑한 건 그래도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 이상의 질환에 대한 치료는 각기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0: 소화불량인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그 금피완이라든가 양모의 완이라든가 원의 수, 양모의 수, 아 수강허의 완이라든가 혹은 른선제비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할 수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위장염인 경우에는 후방황레수라든가 그다음에 외장염, 외장염 폐라든가 그다음에 양외수, 원외수 이런 것들을 드셔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급성 이선염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칭이디단 이강월 따청치탕 진간리단 쇼엔리단 이런 것들을 드셔도 이선염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이가 아파나고요. 음식물 드셔도 아파나고 이럴 때는 위산 분비가 많고 그다음 염증도 있기 때문에 그 오멜라조라든가 윈난바이오라든가 산지펀을 같이 드신 것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평소에 위장이나 이선 담낭이 좋지 않다면 명절 기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0: 예, 주약의 그 만성병이지 그러니까 만성 위장염이나
1: 네.
0: 만성 담낭염이나 만성 이선염이나 이러한 분들은 약을 꼭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평상시 쓰던 약들을. 그래서 그 음식 드신 후이라도 이 약들을 드셔서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뽀인 보스 이런 것을 금기를 하고 그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고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 음식 위생을 잘 지키고 변질한 음식은 드시지 말고 그다음에 그 오염된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말고 또 진에 피로하지 말고 이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약물을 보게 되면 로인들이 보통 그 심자이나 심장 지자를 했거나 혹은 로인들이 머리가 아파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보통 정등편이나 장후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십니다. 이런 것들이 장후 아스피린 기에도 위에는 자극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정등편 드시는 분들은 위에 염증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진통은 되고 소염도 좀 되는데 근데 이센 수양소화라는 것이 위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더 크게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두변 같은 거는 꼭 음식을 드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
1: 네.
0: 장로 와서 비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외후 두통 폐라든가 전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만성 질환을 좀 예방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이 명절 기간에도 보게 되면 산 음식을 먹어서 위장도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적잖게 봐요. 뭐 특히 명절 때게 되면은 모두 휴식하고 뭐 합니다. 외지에 가가는 여기서도 병으로 막 달려가는 분들은 꽤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이 남은 음식을 보관하고 또 다시 덮여먹는 문제에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일반적으로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냉장고에 이었다가.
1: 네.
0: 그러나 덮여자실 때 충분히 끓여서 충분히 닦아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0: 일반적으로 음식을 보게 되면 그 단백질도 많고 유기질도 많고 그리고 냉장고에 그 세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유용한 영양제가 되기 때문에 남은 네. 음식들이 간염이 허리 될 수, 오염이 허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끓이고 충분히 닦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소화도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음식 위생 안전에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식 위생 안전.
0: 주약에 보게 되면 그 만시 인체 내에 만성 질환이 없다게 되면 위장염이나 담낭염이나 이런 게 없다게 되면 어딘가에 드셔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음식 위생 안전에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병을

0: 예방하는 동시에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이 좋고 또 참배식 외연이라든가 밀안식 외연이라든가 혹은 그 시러우라든가 이런 분들은 항상 약을 드신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저기 명절 기간에 술도 마시고 또 채도 여러 가지 기름이 높은 지방질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미리 예방함에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리고 또 명절 기간 하게 되면 뭐 모두가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뭐 만나는 것도 먹고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근데 소화도 질환을 예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지? 뭐 주로 휴식하다 보니까 많이 먹게 돼요. 네. 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0: 주하기는 그 음식을 드신 후에 인차 앉아서 뭐 장담하거나 이러지 말고 기도 양백보 이상 걸음을 걷고 이러면서의 그 위장이 운행을 도와주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 하나는 깨끗한 음식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극성 있는 음식 그러니까 맵고 술 이런 것들을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먼저 안주를 좀 드셔서 위점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충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술이나 자극성 음식을 드시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명절 기간에는 뭐 평소에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는 긴 휴가인 것만큼 피로하지 않고 휴식을 잘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명절을 무탈하게 보냄에 있어서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0: 주약에 그 잠에 드시는 이런 시간과 지주가 좀 균일성적으로 밤을 지내 오래 지새지 말고 오래 지새게 되면 그 사람이 면역 기관도 피로해집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을 허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깔란이 생기고 또 감기가 또 생기고 소화도 질환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고 일어나는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음식을 드실 때 균형적으로 어느 쪽에 편하지 말고 뭐 기름진 음식을 지내 드시지 말고 또 야채를 드시는 것을 어떤 사람도 보게 되면 기름진 음식만 드시고 야채를 적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평형이 깨지면서 또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다음에 그 음식 위생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음식 오염을 방지하고 적당히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당히 약을 가지고 다니고 또 적당히 드시고 그다음에 그 영양물 고단백 음식을 좀 적게 드시고 고단백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 체를 보게 되면 다 작게 좀 작았기 때문에 단백질하고 작은 것이 인체에 들어가서 그 쇠장 선토혈한 게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량이 늘어납니다. 비용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 올라가지. 그래서 요새 보게 되면 혈압 올라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괜찮습니다. 혈관이 수축됐다 늘어나는 이런 기능이 좋기 때문에 연간하면 혈압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기 70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혈압이 인심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명절 기간에는 뭐 음식도 자주 먹고 뭐 휴식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또 꽤 길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적당히 운동을 하라 합니다만, 이 건강에 좀 이런 운동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0: 주하게 그 아침에는 지금 기온이 그리 낮지 않기 때문에 국경선이라도 기온이 아침 기온이 그리 낮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 산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산책.
0: 등산이나 경렬한 운동을.

0: 편안하시고.
1: 걸으면서 예. 예. 몸도 마음도 눈도 쉬어가면서 예. 그 경계랑 필요 없이 예.
2: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예. 일반적으로 지내 저기 많이 드시지 말고 보온폭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1: 네네.
2: 그러니까 치훈법 그러니까 드셔도 드셨다는 감각이 생겼을 때는 맛있는 음식이라도 예, 드시지 않고 한 번 두 번 더 자시면 되지. 맛있는 음식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란 말이에요.
1: 그래요.
2: 예. 그다음에 그 복합 비타민 B 예. 예, 이런 것들을 적당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2: 혹은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E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혈관을 보호하고 출혈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2: 예.
1: 긴 연휴를 이용을 해서 여행을 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환경이 바뀌면은 문제가 나타날 수도 두루 있을 텐데요. 외지로 갈 경우라면은요 어떤 소화도 질환의 약을 준비해 가면은 좋을까요?
2: 중앙에 그 GMP1, 그다음에 런선 GMP1, 그러니까 자기 체질과 맞게 건폐왕 같은 거는 태양이나 소양인 경우에는 건폐왕을 쓰는 게 좋습니다. 런선 GMP1 같은 거는 보통 그 소음인 경우, 찬 체질인 경우,
1: 네.
2: 이런 것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담낭염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시오엔리단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수강허외완이라든가, 층간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외수, 원외수, 그 다음 후방황레수, 후방생어초 조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증상이 나타나면 인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병원에는 직발 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로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갖게 되는 긴 연휴를 잘 보냄에 있어서 우선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무탈하고 또 즐겁게 보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뭐 생활규칙, 음식위생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예, 첫째는 생활규칙을 좀 잘 지키고 예, 그러니까 일어나 지주 예, 일어나고 잠드시는 시간을 제 시간에 잠에 드시고 음식을 보온폭식하는 것을 좀 삼가라고 또 자극성이 강한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갈기 들어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갈 계절에 기후가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많이 노출됩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수분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신노쇠관 있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 그 신노쇠관에 대한 약들을 준비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하게 보게 되면 노신통이라든가 통신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고 담낭염 경우에는 담낭염과 이선염 경우에는 층간리다이라든가 층이리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 아주 매운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것을 적당히 드시고 예, 좋은 김에 뭐 깜배하다나 뭐 많이 드실 경우도 있는데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위생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그 오염된 음식을 삼가라고 그다음에 그 로인들이 그 뭐 기분이 좋다고 서로 등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수는 70 이상 되게 되면 등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그렇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등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경절 연휴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연변조의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국경절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건강인 것입니다. 건강해야 명절도 즐기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경절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돌아온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